이렇게 물어보네요. 당신의 월요일은 안녕하신가요? 글쎄요. 피로가 덜 풀려서, 일요일엔 업무가 많아서, 월요일엔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게 귀찮아서, 날이 흐려서. 뭐 월요일에 힘든 이유대로 그러면 끝도 한도 없죠. 그럼 반대로 월요일이 좋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래서 괜찮지 않나? 예, 이런 이유를 하나씩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면서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오늘 첫 곡은 예전에 조한젯 앤 블랙하츠라고 하는 네, 그런 밴드가 있었잖아요. I Love Rock and Roll을 샘플링해서 Everybody Get Up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준 5의 노래였습니다. 자, 월요일은 뭐 과학적으로도 월요일 특히 휴일 뒤에 오는 그런 날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한다라는 과학적 증명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에 그래도 월요일이 좋은 거 3985님께서 월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는 날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월요일 날 하는 게 따로 그렇죠. 뭐 월화 드라마도 있나요? 요즘? 네. 저는 20년 차 워킹맘인데요. 오늘이 덜 힘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월급날. 금융 치료 받잖아요. 라고. 오, 매달 11일이 월급날이신가요? 오, 보통, 하긴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네. 축하드리고요. 김민웅님은 육아휴직 6개월 차 아빠인데요. 초사 아들 학교 가고 7살 딸 유치원 가고 아내가 출근하면 혼자 청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윤성경님도 월요일은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좋아요 라고 지금 보내놓고 커피 한잔 할 시간이라고. 아이고 참. 그나저나 생일 축하해 오신 3625님 을 비롯해서 일찍이 예, 아침 가족들께서 미리 어제 그제부터 축하 문자를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콘서트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이 조금 와 주말에 그렇게 정말 5월의 절정을 보여주더니 네 오늘은 좀 흐렸어요. 상암동은 네, 또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산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백년화편, 아이파크 산업,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주식회사 BS 한양,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 동서, 오뚜기 가려와 함께 할게요.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5: 생산관리
16: 사업성도
17: 함께해요.
1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9: 이카운트
20: 가입비 부가세 별도.
2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2: 밥알 찹쌀떡의 원조.
23: 백년화편
22: 첨가물 없이 건강한
23: 백년화편
22: 30년 전통
23: 백년화편
22: 떡 선물세트는
23: 백년화편
22: 1588-5678.
2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이 노래에서 이승철의 오늘도 난이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니요, 앞에 앞부분 코드 진행이 그렇게 네 A 원 마이너 다다다 그 다음에 2 마이너 7 플랫 5 네 먹고 진행 많이들 합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곡 너무 분위기 있어요. 2064님 김정선님 앞에 오늘도 난 이야기하신 분이고 저는 이 시간쯤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간에 세계여행하는 기분 나라별 트렌드 마크 나 이미지로 잠깐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은희님 네. 트레이드마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닌가? 트렌드마크 맞나? 갑자기 이렇게 헷갈릴 때 있죠. 네. 트렌드마크 맞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네, 계속해서 월요일 뭐 나는 이러니까 월요일이 있어서 좋아 할 말 있으신 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면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저희가 여러분의 신청곡들 쭉 참고해서 선곡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10cm입니다.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하트 급하게 눌러야 해서 로그인하셨다는 박경미님 어서오세요. 자, 케이스의 언제나 사랑해 였습니다. 0736님은 저 주말에 아들이랑 오목을 뒀어요. 평소에는 제가 한 8대 2 정도로 이기는데 어제 용돈이 걸려있어서 그런지 아들이 이겼습니다. 혹시 뭐 봐주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드님이 더 필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알까기로 한 판 더 해야겠어요. 전혀 다른 종목이죠. 네. 오목. 야. 쌍삼 있고 없고, 예, 동네마다 또 룰이 다르고, 네. 진짜 쌍삼으로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11: 지금 시각은 9시 3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정부가 오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할 거예요. 2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 15, 20, 25만 원으로 금액이 다 다르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게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니까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나 미니 게시판 보면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아침 가족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자, 운동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핀란드 우에스퀼레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내 자전거 타기 실험을 한 결과 음악을 듣지 않을 때는 평균 29.8분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35.6분으로 꽤 늘어나네요. 20% 정도 늘어난 건데 음악을 듣든 안 듣든 심박수와 젖산 수치는 비슷해서 몸이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음악이 힘든 운동을 해볼 만한 일로 느끼게 해준다. 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음악이 멘탈 코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을 텐데 이참에 운동용 플레이리스트 하나씩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정말 국적 불문하고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 너무 많죠. 예, 독학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한 4년 사이에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해외의 초중고등학교가 5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 47개 나라에서 2,777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강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지고 지난해 말 기준 24만 명에 육박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또 일본, 파라과이 쪽 증가폭이 크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최근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의 저서 나의 소원에서 일찍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으로 문화 강국이 되고 싶은 소망을 전하신 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쉽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네, 이 이름을 두 글자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자 세트 5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소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네, 송소희의 목소리로 들은 내 나라 대한이었어요.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 문화 강국을 꿈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른 독립운동가 바로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문화 강국,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힘보다 문화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일찍이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염원하셨던 선각자이시기도 하고 자 학창시절 외국 펜팔 친구한테 한국이란 나라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했는데 이제 한국

그러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 너무 뿌듯합니다라고 0552님께서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90년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다고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신분이 아니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당연하게 예전부터 해외 나갈 수 있었겠지 하는 좀 몰랐으니까 세대들이 아무튼 그때만 해도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코리아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자 유산균 세트 0552님께 보내드리고요 얼마 전 파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9486님이 카페 직원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이제 외국 나가면 말 조심해야겠어요 그쵸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외국이라고 이제 뭐 험담하거나 뭐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네 이현경님이 BTS Aliens라는 곡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박동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박동은 이제 지금 불어 얘기해갖고 한 거고 파든 네 파든 김구 선생님 죄송한데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오나 봅니다 자 이렇게 호박차 세트 받으실 분들은 9486-6217 7195 이연경 최옥수님 소소하지만 호박차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상의 곡입니다 기억의 상자를 열다

신지훈의 목소리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이 되어 였습니다. 아까 오늘 저칼로리 퀴즈의 주인공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 가사 중에 파든 김구 선생님 Tell me how you feel 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에일리언스라는 노래 이거 강현, 김덕선, 9523, 9995님들 이 노래 소개 드리자마자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예 촛불도 단기 몇 배라고 바로 들려드릴게요. BTS입니다. Aliens. Mike Will.

0: 회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2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노래 먼저 출발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4: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옴니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 80년대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팝스타죠. 샌디 로퍼의 곡 True Colors라는 곡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봄에 들으면 더없이 더 좋은 곡이기도 하고, 예전에 올림픽 즈음에서 샌디 로퍼님이 이제 국내 내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걸 보면 안 되는데 그 밴드들이 이제 튜닝하고 사운드 체크할 때 자리를 비우라고 다 나가주세요 이랬는데, 저와 동료 한 분하고 같이 도대체 드럼 소리를 어떻게 튜닝을 하고 어떻게 잡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 3층 어딘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사운드를 잡는 걸 보다가,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잡지? 네, 정말 아주 대포 소리 같은 스네어 소리를 연출하는 걸 보고, 아, 좀 저런 엔지니어하고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이 노래는 미국 출신 재즈 듀오죠. 턱 앤 패티. 이분들도 당시 제가 90년대 초반에 디스크쇼 DJ를 할 때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라이브로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필 콜린스라는 뮤지션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샌디 로퍼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한 곡입니다. True Colors.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듣죠.

0: 샌디 로퍼의 트루 컬러스. 앞부분 들으면 목소리가 아기아기한데요. 바로 후렴에서 허스키 보이스가 이어지네요. 그게 이분의 매력이죠. 네. 그 유명한 쉬밥. 네. Girl just wanna have some fun. 맞죠? 네. 아 진짜. 9523님. 또 1021님은 고2 때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와서 이 노래 들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야, 그럼 저하고 비슷한 연배, 아, 조금 더 어리시겠구나. 예. 반가워해 주셨고요. 아, 오늘, 그, 아무튼 생일을 맞아서 저희 스튜디오로 케이크를 보내주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거는 저희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3, 4부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대성 셀틱 에너시스,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 상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밴드 ELO의 수장이죠. 제프 린의 Lift Me Up. 리듬감이 너무 좋아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신용아님. 오랜만에 들어요. 2193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1990년 발표된 곡이에요. 중학생 아들 로띵월드로 체험학습 가요. 패션에 별 관심이 없는 애인데 웬일로 옷을 사고 싶대서 주말에 티셔츠하고 청바지를 샀죠. 근데 오늘 아침까지 청바지를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 너무 꾸미고 왔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해. 이 성향이 가득한 애인데. 아유, 청바지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라고 변재호님. 아유. 그럴 수 있는 나이죠. 중학생 한참 하긴 그 전까지 뭐 부모님이 입혀주는 대로 그냥 살다가 이제 세상에 수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찾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네. 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다니면서 내 집 마련 꿈을 꾸는데 분양가가요. 에휴. 잠깐 의기소침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서로를 다독이며 출근했습니다. 우리 부부. 웃고 있지만 또 마음이 울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강미영님.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신청곡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케이윌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 예전 드라마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OST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요새 집값 때문에 6112님 저도 주말에 이사 갔으면 하는 아파트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설레어하면서 룰루랄라 기대하고 오늘 은행 가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 대출의 문턱이 꽤나 높네요. 신랑과 저는 현타가 좀 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딴디 차리고 돈을 열심히 더 모으자고 굳은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그 참 체감하는,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거기에 앞에서 그냥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하고 이름이 비슷한 남자입니다. 라고. 윤상희님. 이름만 볼 때는 여성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 매력 있잖아요. 상희님. 중학교 때부터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근데 궁금한 게 예전에 그, 작은 전자계산기처럼 생긴 악기 라디오스타에 갖고 나오신 거, 그거 이름이 뭐예요? 라고. 그게 시리즈가 여러 개예요. 근데 아무튼 포켓 오페레이터로 검색하시면 아마 한 열 몇 종이 나오실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냥 취미로 하나 정도? 제일 저렴한 거. 한 4, 5만 원대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이제서야 보고 가사에 감명받아 신청합니다. 그리고 조영희님이 Sign of the Times 해리스타일스입니다.

0: 한계를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8: 와우
7: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프레스
10: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용돈을 드리면 엄마가 내년엔 더 많이 줘 하셨는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네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너 없이 오래 살면 뭐하니? 하시는데 목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 초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 걸린 사람도 오래 살더라. 뭐 이런 격려를 하고 괜찮은 척 했지만 우리 엄마 실은 괜찮지 않으셨나 봐요. 울먹이는 엄마를 보니 저도 울컥해서 둘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네요. 제가 너무 불효를 저지른 거죠. 앞으로는 진짜 건강 잘 챙겨서 진짜 우리 엄마보다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1142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지난 어버이날

그러셔야죠. 꼭 어머니 잘 보내드리시고 한참 있다가 따라가셔도 그나저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또 그런 나 암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아무튼 그런 속마음을 아무튼 잘 털어놓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셨으니 후련하실 것도 같고요. 사연으로 미뤄볼 때 그래도 늦지 않게 발견하셨다니까 정말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완쾌 완치 판정 결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완치 소식 꼭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문득 너에게 1142님께 답장 전했습니다.

아델의 목소리였습니다. To make you feel my love. 밥 딜런의 노래를 이렇게 발라드로 피아노로 불러줬어요. 그나저나 듣고 계셨군요. 1142님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때 생각나서 눈물이 찔끔 났다고. 지금도 운동하면서 오아이온 듣고 있어요. 완전히 나았다고 하면 꼭 알려드릴게요 라고. 진짜 이 꽉 물고 예, 치료 잘 받으시고요. 좋은 것만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용화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니까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시래요. 네. 저 첫 방사선 받으러 가는 길에 울컥하신 3466님도 꼭 좋은 결과 꼭 다들 완쾌 완치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아파봐서 어떤 마음이실지 공감되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제 기운 좀 보내드릴게요. 이런 응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8955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3496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G-Dragon 무죄.

제대로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G-Dragon의 무제 듣고 오신 시간 10시 42분이 막 지났어요.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6586님이 아이 또 지겨운 월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아주 감사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하연 식구들 우리 조금만 아프고 많이 행복해요 라고. 그쵸, 힘들어도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1407님은 아이고 영업 악화 때문에 실직자가 되셨다고. 하지만 두 달 후 저에게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길 고대하면서 심란한 마음 등산으로 이겨내려고 등산 가고 있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로이킴의 봄봄봄을 듣고 싶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네, 등산 다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로이킴입니다. 봄봄봄. 아, 그러면 노래를 갑자기 제가 선곡되기 전에 사연을 먼저 읽어드려가지고 걸기 전에 지금 걸렸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바로

네. 로이 킴의 봄봄봄 이었습니다. 이제 뭐 곧 오늘 내일 비 오고 나면은 더워진대요. 30도 가까이 봄이 절정을 보여주고 그냥 확 가버리는. 하지마. 3456님,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OST로 우주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어요. 에버글로우 듣고 싶어요. 3456님. 제목은 모른다고 우주의 21세기 대군 OST 들려주세요 라고 1012님도. 와, 근데 이거 12부작이에요? 보통 드라마 16부 아닌가? 오, 두 회밖에 안 남겨. 다음 주면 끝나네. 그렇군요. 아이고, 네, 12부작이라고. 에? 편전에 불이 또 났다고요? 거기는 뭐 왜 그래? 해태가 원래 그런 거 막아줘야 되는데 불이 너무 왕실에 이렇게 불이 자주 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즈입니다. 에버글로우.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네, 문세 선배님. 저와 김현철 그리고 이현우 콘서트 때 또 화환을 잊지 않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별그램에 보내주신 화환 잘 받았다고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드님이 입대하는 애청자 양수정님,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찬숙은 앞으로 4주 정도 예, 신교대 훈련 있을 텐데 몸 건강히 마치고 네, 또 연락 전화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곡은 슈퍼소닉스의 캐러반 팰리스. 자,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안나입니다. 저는 원래 비극 연기를 하는 진지한 정극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제 연기를 보신 교수님께서 코미디를 해보라고 조언

하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코미디의 길로 들어섰지만 저는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뜻밖의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옴니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4: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거나 바깥에서 활동하면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당연한 이 생각을 무려 1940년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빅터 후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결국 라디오 모자라는 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무거운 안테나와 진공관까지 달려있던 이 모자는 당시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라디오를 손 안에 넣고 다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도 오래전 누군가가 간절하게 꿈꿔왔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첫 곡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순간도 오래전 누군가가 오랫도록 상상했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길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제목이 궁금하면 이 휴대폰 마이크 켜서 들려주기만 해도 이제는 바로 어떤 제목의 노래인지 찾아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방송 놓쳐도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저장해두고 원할 때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오늘 브런치 카페도 편한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김나연의 브런치

0: 카페 SNS 계정도 사실 조용히 운영되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별그램에도 매일 선곡표 올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놓치셨거나 오늘 어떤 노래 나왔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편하게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신청곡 왔습니다. 7397님께서 너튜브로 지하철에서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빅터 호프스의 소원 지금은 일상이 되었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수 자두 씨가 말말말이라는 신곡 냈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자두의 김밥 함께 듣고 올게요.

0: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책상 앞에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오늘은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네, 오늘도 원장님께서 아주 네. 밝게 카메라를 보시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 매번 생각지도 못했던 작품과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고 가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보고 싶은 선생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제목에 걸맞게 See You Again이라는 OST를 가져왔어요.
0: 그래서 See You Again.
1: 네. 네네네. 그래서 이 See You Again은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여름과 이 더운 날을 좀 날려버릴 아주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는 액션 영화거든요. 분노의 질주라는 더 세븐에서 나왔던 OST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 그 OST가 좀 특별한 이유는 거기 세븐에서 나왔던 배우 폴 워커가 그 연기를 하고 나서 그 편에서 사망을 하고 말아요.
0: 이 영화를 찍던 도중에 네네네, 사망을 한
1: 사고로.
0: 건가요?
1: 그래서 이제 그 추모하는 곡으로 찰리 푸스라는 저 유명한 가수가 위즈 칼리파라는 래퍼와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0: 맞아요. 이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 제목은 모르시더라도
1: 네네네 맞습니다.
0: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 나 들어봤구나 네네네. 이런 곡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어볼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1: 노래 OST에서 이제 시작을 되게 이제 어쨌든 친구한테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약간 나레이션 같은 이제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I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뭐 우리가 어쨌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지내왔는데 당신 없이 이제 보낸 어쨌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쨌든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모든 이야기들을 또 다시 또 당신이랑 같이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 해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라는 이제 문장이 나와요.
0: 네.
1: 근데 팝이나 영어 표현 중에서 굉장히 hit the road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hit the road라는 음악으로 팝만 이루어진 노래도 있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0: 네, hit the road요.
1: 예.
0: 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가사 속 문장이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라는
1: 예.
0: 가사였는데 뭘 좋아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네. 내주실 수 있을까요?
1: 자, 오늘의 퀴즈는 hit the road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 건지 보기를 맞춰주시는 퀴즈입니다. 보기 1번 술을 먹고 도로를 들이받다.
0: 네. 네. 네. 2번

0: 매우 인기가 있다.
1: 3번.
0: 3번. 여행을 가다 혹은 출발하다.
1: 와, 사실 이게 직역할 수 없는 문장이잖아요.
0: 네.
1: Hit the road. Hit은 뭐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고.
0: 네, 맞습니다.
1: Road는 도로라는 뜻인데.
0: 네네.
1: 아, 사실 1, 2, 3번 전 다 헷갈리는데요.
0: 네. 그래서 오늘 퀴즈를 풀어보고 퀴즈를 맞추는 정답자분이 5월에 꼭 이렇게 보고 싶은 뭐 은사님이라든지
1: 네.
0: 선생님이나 혹은 뭐 이제 친구나 또 뭐 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어쨌든 가족에 대한 어쨌든 무엇 때문에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오늘 분노의 질주 OST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이 출연자였던 폴 워커를 추모하는 노래이자 이 분노의 질주 OST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가사 속에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Hit the road가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은 술을 먹고 도로를 들이받다. 2번은 매우 인기가 있다. 3번은 여행을 가다 출발하다인데요. 1, 2, 3번 중에 정답과 함께 5월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보고 싶은 선생님이라든지 가족 또 친구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ee you again이라는 이 노래 제목에 걸맞는 이런 사연 많이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정답자분들에게는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See you again. 어떤 가수가 불렀죠?
0: 아, 이건 찰리 푸스라는 가수하고 그다음에 위즈 칼리파라는 래퍼가 같이 함께 이제 협업을 했는데요. 찰리 푸스는 뭐 마빈 게이라든지 원커 로이리 같은 정말 굉장히 대중적인 요즘 시대에 많은 좀 젊은이들도 많이 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해요.
1: 네, 맞아요. 그러면 찰리 푸스와 위즈 칼리파가 함께 부른 See You Again 듣고 우리 퀴즈 정답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again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 부른 See You Again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Hit the Road가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고, 또이 See You Again 노래에 맞게 보고 싶은 뭐 가족이나 선생님, 뭐 친구가 있으면 사연과 함께 전해주시면 저희가 푸짐하게 선물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퀴즈 알려드릴게요. 노래 속에 나오는 Hit the Road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1번, 술을 먹고 도로를 들이받다. 2번, 매우 인기가 있다. 3번, 여행을 간다, 출발하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연과 함께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불투명님께서 오늘도 영어 시간 2주 동안 너무 기다렸어요. 팝송으로 배우니까 영어가 쉽더라고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See You Again 선곡 너무 좋다고 알려주셨는데 아
1: 네.
0: 저도 이 아는 만큼 들리더라고요. 이
1: 네네네.
0: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를 수십 번 들어봤을 텐데
1: 네네네.
0: Hit the Road라는 가사로는 오늘 처음 귀에 들렸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불투명님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아는 만큼 들린다고 오늘 영어 표현 Hit the Road라는 표현 하나 얻어 가실 텐데요. 아직 저희가 Hit the Road가 무슨 뜻인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답은 5205님께서 2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2번이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었네요.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고요. 또 7269님께서는 출발하다, 길을 떠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서울 사시는데 강릉에 오셔서 4일째 차박을 하시면서 잘 듣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와우.
0: 네, 7269님께서 3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948님께서는 그냥 3번이 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로 뛰어들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너무 멋지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정답이 3번이라면 5월로 이렇게 힘차게 뛰어들기를, 5월에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또 6852님께서는요, 정답은 3번 하시면서 중학교 시절 첫 학원에서 만난 그 시절 장동건을 닮아서 나의 결혼 상대로 지목하면서 열공하게 만든 그런 선생님이 있으셨나 봐요.
1: 와.
0: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나의 스타 수학 선생님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6852님의 그래서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이 결혼 상대도 큰 눈에 송아지상을 만나게 됐다고. 네,
1: 진짜요?
0: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상형을 만들어주시고 또 남편분까지 만날 수 있게 해주셨네요. 우리 그 배현미 원장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또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오셨을 텐데 선생님을 멋있다고 쫓아다니는 학생은 없었나요?
1: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0: 네.
1: 좀 좋아했던 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있긴 했는데
0: 네.
1: 제일 보람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강의

0: 네, 우리 히트 더 로드가 어떤 뜻인지 맞춰달라고 또 정답을 샵 1133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트 더 로드가 들어간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0: 레이첼스의 히트 더 로즈라는 아주 신나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너무 힌트 드리는 거 아닌가요?
0: 네, 힌트 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1: 네.
0: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함께 보고 싶은 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있으시면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Hit the Road 듣고 오겠습니다. 레이첼스의 노래입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Hit the Road 잭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문자메시지 정답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고 싶은 우리 사람에 관련된 사연까지 함께 해달라고 전해드렸는데요. 0862님께서 아, See You Again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3번 도보 10분 거리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막상 출발하는 건 왜 이리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랑 근처에 사시나요?
1: 아니요, 아니요. 멀리 삽니다.
0: 아, 부모님은 네. 강원도에 안 사시나요?
1: 네, 강원도에 안 살고 동탄하고 오산에 살아서. 네.
0: 그래도 동탄 오산이면 네네. 꽤 가까운 수도권이잖아요.
1: 그럼요. 가깝죠. 네.
0: 얼마나 자주 찾아뵈러 가시나요?
1: 제가 이제 시험 대비 때문에 좀 일요일 날 이렇게 출근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좀 시험이 좀 비어 있는 때는 좀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효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원주에서 1시간 30분, 1시간 20분 정도 운전하면 되는 거리에 본가가 있는데 네. 그래도 저도 한 달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가고 있어요. 네네.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죠.
1: 아, 그럼요.
0: 네, 바쁜 와중에도 가고 있다는 점 네. 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호 사원님께서는 3번 출발하다 길을 떠나다 라고 맞춰주시면서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Hit the road 멋진 표현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또 4567님께서는 3번이라고 하시면서 작년에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 생각이 나네요. 강아지 별에서는 안 아프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강아지 별에서는 행복하게 더 지낼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또 7562님께서는 강릉에서 영어 개인과외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3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영어 네. 과외 선생님이 과연 정답을 맞춰주셨을지 궁금한데 네. 이쯤 돼서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1: 네, 정답은 3번. 오, 여행 가다 출발하다입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이 강릉에 네. 여행을 와서 차박을 했던 분한테 좀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0: 네.
1: 예, 그분이 이제 어쨌든 와서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이 시간에 예, 청취하고 그다음 참여하고 있는 게 강원도를 많이 또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예, 저는 그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7269님께서 서울 사시는데 강릉에 오셔서 4일째 차박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726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6852님 그 중학교 시절에 첫 학원에서 만난 이 선생님 덕분에 이상형도 찾아서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거든요.
1: 네.
0: 6852님과 또 이 부모님께 효도하시라고 아까 10분 거리에 사는데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고 하셨던 0862님 이렇게

0: 총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세 분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또 우편번호 포함해서 성함까지 샵 1133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분노의 질주 OST See You Again 오늘 첫 곡으로 들었는데요. 두 번째로 들을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아,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분노의 질주 이제 8 이제 그 다음 편에
0: 네.
1: 더 익스트림이라는 노래에서 GEG 켈라니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불렀는데
0: 네.
1: 이 노래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의 다양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Good Life.
0: Good Life. 네. 네.
1: 좋은 인생, 훌륭한 인생. 모두 다 좋은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가사에 너무 이게 멋진 표현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 곡을 OST로 가져와 봤습니다.
0: 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 그런 가사나 표현이 있을까요?
1: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0: 네.
1: 자, we put the good in the good in the good life.
0: Good in the good in the good in the good life.
1: 그게 똑같이 네. 반복돼요. We put the good in the good in the good life. 이런 표현들 나오고 그다음에 we put the bad in the past line we all lik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 네.
1: 좋은 것을 좋은 것에 좋은 인생에 담자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0: 네.
1: 두 번째로는 이러고요. 나쁜 것은 과거로 묻어두고 지금은 우린 괜찮아. 그래서 점점 좋은 인생을 조금 더 밝은 인생을 좀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OST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쁜 것은 털어버리고 이 좋은 인생을 향해 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인가 보네요. 지이지와 켈라니가 함께 부른 Good Life 띄워드릴 건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분노의 질주 OST 가져와 주시면서 두 노래 선정해 오셨는데 감사 인사드리고요.
1: 네,
0: 이 노래 들으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1: 네.
0: 그럼 다다음 주에도 멋진 작품과 OST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 좀 시원하셨나요?
0: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또 Hit the Road라는 표현 네. 하나 배워가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1: 아, see you next time. Bye.
0: Bye. 네, 그럼 선생님과 인사 나누면서 지이지와 켈라니가 함께 부른 Good Life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분노의 질주 OST인 지이지와 켈러니가 부른 굿 라이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굿 라이프 들으면서 신나는 오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어서는 이문세와 이적이 함께 부른 조조 할인 띄워드릴게요.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것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4: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브런치 카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에서 먼저 A영화관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한 작품 골라서 OST도 들어보고 그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함께 배워보면서 그 영화의 OST였던 Good Life와 네, See You Again 함께 듣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또 See You Again 들으면서 Hit the Road라는 표현 새롭게 알아봤는데요. Hit the Road, 여행을 가다, 출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 저도 오늘 처음 배워갑니다. 이제 아는 만큼 들린다고 팝송에서 아니면 혹은 외국인과 대화할 때 Hit the Road라는 표현 들었을 때 직독직해, 직역하지 않고 여행을 가고 싶구나, 출발하고 싶구나 이런 뜻을 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께서 아까 쪽지를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Hit the road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장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문장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여행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I want to hit the road라고 말씀을 하면 되고요. 또 여행 가자, 출발하자 이렇게 권유, 제안을 하고 싶을 때는 Let's hit the road라고 하시면 된다고 알려주고 갔습니다. 또 그냥 친구한테 또 혹은 가족한테 나 지금 출발할게 라고 보내고 싶으시다면 I'm gonna hit the road now 라고 말씀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 OST 들어보면서 영어 표현도 배워보고 우리 추억의 영화까지 함께 하는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작품 있으시다면 그 작품의 OST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배워보고 싶은 영화나 뭐 미드, 영드 다 좋습니다. 작품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SNS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스타그램에요. 인별그램에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선곡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식 홈페이지 원조 MBC 공식 홈페이지에도 선곡표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혹시 공식 홈페이지보다 SNS로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별그램에도 저희가 함께 선곡표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팔로우 하셔서 계속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곡표 올릴 때 제가 매일 브런치 카페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요. 원주 지역에 있는 카페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이 선곡표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와 함께 원주 지역의 카페나 맛집을 소개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브런치 카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페퍼톤스와 랄라스윗이 함께 부른 행운의 빌어요라는 노래 우리 1279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신청곡인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행운 가득한 오후 시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술을 소위 세게 드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아침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바로 4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월간 폭음률이 무려 65.3%로 전 연령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음의 기준 궁금하시죠? 남성 기준으로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거래요. 재미있는 건요.

남성은 미혼보다 기혼인 아빠들이 더 많이 마신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치이고 또 집에서는 어깨가 또 무거운 우리 40대 가장들이 소주 한 잔의 스트레스를 털어내려다 보니 그만 7잔을 넘기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미혼일수록 폭음률이 높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이 44%로 1위라고 하네요. 아, 하지만 기분 좋게 마시는 한두 잔은 약이 될지 몰라도 소주 7잔이 넘어가면 이 만성질환 위험이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든든한 지갑보다 건강한 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5월 11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0: 솔직히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알코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포금율, 대한민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40대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월간 포금률이 무려 65.3%, 전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근데 포금의 기준이 아무래도 이 소위 주당분들한테는 너무나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주당분들에게는 포금의 기준이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많긴 한데 이상을 마시는 거라고 하고요. 남성은 또 미혼보다 기혼인 아버지들 더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께서는 미혼 그리고 20대 여성분들이 포금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에 뭐 들리는 기사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최근에 젊은 분들, 20대 초중반 분들은 술을 거의 안 먹고 먹어도 알코올 없는 무알코올을 찾는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들리는 거로는 그 술집 자영업하시는 또 사장님들께서도 예전과는 많이 줄긴 했다. 특히나 이 젊은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인다. 이런 인터뷰를 저도 보기도 했거든요. 이게 참 많이 변해가고 있고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419번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구름도 많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후디의 방송으로 월요병 타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비 소식이 있었죠. 또 그리고 7732번님, 어느덧 가정의 달 5월 중순이네요. 지난 금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최근 저랑 여동생이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옥으로 만든 카네이션 꽃 화분 부모님께 선물했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면서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시더군요. 머지않아 이번 주말이 여동생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참 고민되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옥으로 된 카네이션. 와 이거 근데 처음에 저는 보고 비누인 줄 알았는데 이쁘네요. 광이 나는 카네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동생 생일이군요. 아 지출할 때가 5월엔 많으시네요. 7732번님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주말 지나고 자랑할 거 엄청 많은데 일단은 귀로 듣고 있겠습니다. 술은 자랑할 게 안 되죠. 자랑하지 마. 보내주셨거든요. 자랑할 거요? 주말에 뭐 좋은 소식이 있으셨나 봐요. 얼른 들려주시죠.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나 좋은 소식들은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쁨도 한 두 배가 되는 것 같고 얼른 알려주시죠. 또 그리고 2793번님도 지금 사과 홍로 열매 속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이 속기 전, 두 번째 사진은 속근 후 보내주셨는데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진상으로는 여기 볕이 괜찮네요.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술 문화, 집단주의적 유대감에서 개인의 취향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쭉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회식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좀 눈치 보이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대기업들 이렇게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없어지기도 했고, 점심 회식이나 문화가 정말 바뀌긴 했다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514번님 말씀처럼 개인의 취향, 건강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창도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고, 또 그리고 주말 근황 토크 남겨주시면 함께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32번님의 신청곡이었죠. B1A4의 가위바위보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케이윌의 너란 별 준비했습니다.

케이윌의 너란 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903호님께서 자랑을 해주셨네요. 떨린 마음 붙잡고 1. 안신혜님 콘서트를 갔습니다. 2. 제가 간 5회차에는 소수빈님이 나오셨어요. 3. 소수빈님의 머물러 주오와 가자나를 직관했습니다. 4. 앵콜 게스트로는 성시경님의 태양계를 작사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 강승원님을 영접했고요. 5. 콘서트 중간에 적은 쪽지를 추첨해서 듣고 싶은 곡을 들려주시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 거는 메들리가 아니라 따로 빼서 완창해 주셨습니다. 와. 6. 그 곡은 성시경 8집의 1번 수록곡 And We Go입니다. 하시면서 와. 또 적어주셨는데 너무 신나면 화가 나는 거 아시나요? 무언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민 아닌 표현식으로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났었어요. 아, 이제 슈퍼스타시니까 소극장에서 다시는 안신혜님을 못 볼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진짜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가 몇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가져갈 기억이 됐네요. 후디에게 엄청 자랑하고 싶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콘서트를 다녀오셨군요. 이 안신혜 씨가 최근 들어서 그 성시경의 고막 남친 거기 나오셨던 분 맞죠? 아 거기서도 조회수가 상당하던데. 아 콘서트에 갔는데 내가 적은 쪽지의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잠깐 한 소절이 아니라 완창. 이야 최고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하고 소통하는 듯한 느낌도 드셨겠어요. 부럽습니다. 아, 너무나 좋으셨겠다. 어떻게 이런 그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잘 예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나름 저도 도전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 때

듣고 싶은 수업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예비번호 받고 재능이 없는 거죠. 아, 근데 부럽네요. 잘 다녀오신 것 같은 느낌 문자에서도 느껴지고요. 1419번님께서는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해서 주 1회 소주 3잔까지만 마셔요. 보내주셨는데요. 야, 주 1회 소주 3잔이면은 딱 건강하게 예 그냥 기분만 좋을 정도로 드시네요. 저는요 잘안 먹긴 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뭐 절대 안 먹고 주말에도 친구 약속 있으면 가서 먹는데 저는 자주는 안 먹더라도 먹으면은 예 폭주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예, 이왕 먹는 거 이왕 오랜만에 간한테 미안할 짓 하는 거 그냥 하자 라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좋진 않죠.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이아입니다. 너만 모르나 봄.

0: 맛이 진짜 좋다.
1: 놀러 갈까?
2: 놀러 가자.
3: 너무 좋아.
2: 가자.
3: 가자. 가자. 가자.
2: 가자.
4: 정호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보이즈 노이즈의 너무 좋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7: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익숙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방송인 배성재 씨는 최근 방송에서 7.5kg 감량 비결 중 하나로 이것을 활용해 천천히 씹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속도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줘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는 습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이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전자 타이머, 2번 메트로놈, 3번 모래시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배성재 씨가 요거를 이용한다라고 최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 송은요 BTS의 피땀 눈물인데요. 아 저는 이것을 보면 사우나, 예 사우나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우나에 이렇게 땀배로 싹 들어갈 때 요거를 또 건드리긴 해요. 예 뒤집긴 합니다. 1번 전자타이머, 2번 메트로놈, 3번 모래시계 얼른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BTS의 피땀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방송인 배성재 씨가 최근 방송에서 7.5kg 감량 비결 중 하나로 이것을 활용해 천천히 씹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속도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줘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는 습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이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전자타이머, 2번 메트로놈, 3번 모래시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힌트송으로 그래서 드린 곡이 피땀 눈물이었는데요. 땀, 예, 땀 빼러 사우나, 뭐 습식사우나나 건식사우나 들어갈 때 요 친구가 그 안에 있어요. 예, 보통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렇게 살짝 만져가지고 그 친구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딱 뭐 이렇게 바뀌면 바로 이제 후다닥 나오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1번 전자타이머, 2번 메트로놈, 3번 모래시계. 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송은요. 역시나 땀과 관련된 힌트송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스웨트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원의 스웻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모래시계였습니다. 아, 배성재 씨가 7.5kg 감량을 또 했다고 하는데 이 모래시계를 사용해서 천천히 씹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두고 이 식사 속도를 어찌 보면은 시각적으로 내가 지금 빠르게 먹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모래 떨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감량에 있어서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는 건 맞는데 적게 먹어라 하면 너무 가혹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천천히만 먹어라 라고만 이렇게 바꿔도 사실 조금 하나의 쿠션을 둔 느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뷔페 같은 데 가면 막 빨리 먹으면 많이 먹긴 해도 천천히 한 접시 한 접시 먹으면 은근 못 먹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728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모래시계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상황, 땀과 눈물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고요. 힘들고

0: 미칩니다. 유유 보내주셨는데요. 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요.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만한 폭의 또 행복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또 그리고 9210번님, 3번 모래시계입니다. 저는 사우나를 워낙 좋아해서 가지고 다니네요. 사우나 좋아하는 아줌마들은 필수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모래시계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는 또 저는 처음 듣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 회사 식당도 이렇게 밥 챙겨주시는 여사님하고 스몰 토크 간간이 하거든요. 근데 매 주말마다 이렇게 사우나 다니시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항상 하는 토크가 주말에 사우나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잘 다녀왔다고 예 말씀해 주시는데 아, 또 이렇게 사우나 즐기시는 분들은 모래시계까지 들고 다니시는군요. 저도 나중에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고요. 3582번님, 3번입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커피를 먹어야 할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졸린 건 뭔지 하셨는데 그쵸. 얼른 커피 수혈해 주시고 또 그리고 7269번님, 저희는 안목해변 4일째 차박 중입니다. 오늘은 호텔 들어갑니다. 차박하고 금요일에 서울 가려고요. 실시간 라디오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나흘째 차박을 쭉 하신 건가요? 어떠세요? 저는 한 번도 차박은 해본 적이 없어서 로망 중에 하나긴 한데,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차박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너무 저한테는 고급지고, 그냥 강제로, 반강제로 그냥 차에서 잔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으시겠다. 또잘 즐기시고요. 또 그리고 4653번님, 2850번님, 4040번님도 모래시계 보내주셨고요. 5525번님, 어머! 노래 듣기 전에는 메트로놈인 줄 알았어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절실인데 이걸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번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밥은 먹는 거고 그 대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면 육안으로 볼수 있는 모래시계 하나 뭐 저렴하게 구입해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이어트 이제 슬슬 해야지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5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름 되면은 또 이제 반팔 그리고 민소매 입기 위해서 지금 예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슬슬 땀 흘리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7804번님 정답은 모래시계. 다이어트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같아요. 하셨는데 아니요 풀수 있습니다. 예. 7804번님, 올해 2026년에 한번 풀어보시죠. 예, 무조건 풀수 있습니다. 오히려 풀기 쉽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간 투자하면은 투자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운동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5574번님,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답은 모래시계. 2018번님도, 야, 모래시계가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다니 놀랍네요. 힌트송 덕분에 알았습니다. 보내주셨고, 1043번님, 3514번님, 1014번님도, 모래시계.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3kg라도 빠졌으면, 유유. 보내주셨는데, 다이어트 할때 보통, 근데 저는 그게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하면서 갑자기 내 삶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 행위. 그게 저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냥 하나둘씩 슥슥 빼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감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추천드리거든요. 예, 파이팅입니다. 우리 정의 가족분들. 또 그리고 3033번님, 2505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5242번님, 9430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0: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0: 고형량이 뭔데?
1: 국물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0: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 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아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에스파의 슈퍼노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런치 퀴즈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요. 2850번님 그리고 465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940번님 다이어트 한 달째입니다. 걷기, 식단 조절 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 소수점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째 4.5kg 빠졌습니다 하셨는데요. 한 달 만에 거의 뭐 반올림하면 5kg요? 대단하신데요. 운동하고 사실 근데 식단 조절 같이 하면은 쭉쭉 빠지긴 합니다. 요즘 또 덥잖아요. 더울 때 나가서 운동하시면은 수분 감량까지 돼서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한로로의 영영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월요일 코너죠. 너의 곡소리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에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곡소리를 곡소리로 덮어드리겠습니다. 아,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지금부터 쭉쭉 보내주시면 되는데 1, 2부간에도 신청곡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곡들을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69번님께서 제가 차박이 어렵지 않나요? 괜찮나요? 라고 또 질문 하나 드렸었는데 차박 어렵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좋답니다. 첫날은 추워서 조금 떨긴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날씨도 도와줘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차박 강추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바닷가 근처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안목해변이겠죠? 트렁크를 열고 또 감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차박 이런 용품 같은 것도 좀 준비할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커튼 같은 것도 보이고 이불 이런 것도 보이는데 너무 감성이 있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정말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로는 너무 작아서 못하고 다음에 다른 큰 차 어떻게 한번 빌리든가 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신청곡 쭉쭉 보내주고 계신데 좋습니다. 제가 잘 지금 킵해두고 있다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곡소리 오늘 첫 번째 곡소리로는 9512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스틸리 단의 헤이 19.

딜리단의 Hey 19 듣고 오셨습니다. 9512번님의 신청곡으로 너의 곡소리 출발해봤고요. 신청곡들 쭉쭉 보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세 곡을 묶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6321번님께서 보내주신 안녕하세요 멋있는 후디님 저 진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요 며칠 빠져있답니다 보내주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는 가사가 조금 사실적이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에 빠지게 된 계기가 친한 형의 결혼식에 갔는데 직접 또 신랑이었던 이 형이 축가로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냥 일반인이 부르기에는 1절은 뭐 그렇다 쳐도 2절에는 숨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많고 빠르고 근데 듣기에는 너무 좋은 그 노래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4005번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합니다. 졸립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또 충곤증, 식곤증 아주 최적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또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곡으로는 참 이 공교롭게도 악뮤의 노래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소문의 낙원 또 그리고 이 개화 앨범의 신곡들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들려드린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방송에 송출되지 않은 이 7347번님의 햇빛 Bless You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부터 기분 좋아지는 곡이에요. 모두가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이킴 씨가 부릅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2904번님께서 신청곡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하나 골라달라 하셨거든요. 이 노래 골랐습니다. 안신혜 씨가 부르고 있고요. South to the West 듣고 저는 또 잠시

0: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3: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을 쭉쭉 보내주셨는데요.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들, 그래서 4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좀 해놨는데, 5242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데이식스의 해피 틀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 힘들지만 정이 들으면서 해피했으면 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로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입니다. 해피!

5242번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0477번님께서도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듣게 해주실 거죠? 잠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새하얀 이팝나무 꽃을 보니 마음 설레이네요. 과로치고 운전 중은 아닙니다. 과로 닫고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손잡고 폭풍수다에 함께 걷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시면서 신청곡을 주셨는데요.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 노래가 그 예전에 K본부에서 박보검 씨가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그 부르셨던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청혼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또 하시기도 했었는데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 노래도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축가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예, 박보검 씨의 이 파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3064번님께서는 솔리드의 끼리끼리 듣고 싶습니다. 곡소리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827번님은 EXID의 덜덜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047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플.
11: Well, well, well.
12: 슬웨이.
11: Well, well.
1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4: 정우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듣고 계신데요. 1359번님께서 에이핑크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일도 없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359번님의 신청곡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너의 곡소리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긴 한데 2904번님께서 또 사진 한 장과 문자 하나 보내주셨네요. 후디 장미의 계절 5월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노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밤산책 왕주먹만한 장미예요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장미가 진짜 크긴 크네요. 거의 뭐 주먹만하긴 한데 밤송이 느낌 또 사진 보내주시면서 또 그리고 그 후디 노래 자랑할 때 그 노래 부르면 되겠네요. 로이킴 씨 노래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나중에 정의 또 리포터분들 그리고 저 해서 연말 특집으로 가요제 한번 해도 좋겠다라고 그냥 슥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수요 없는 공급이겠다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위한 방송일까 또 그 생각도 들면서 예, 그거는 잠깐 그냥 흘러가는 소리였다. 예,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한 번 더 리포터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밤산책 그러니까요. 요즘에 산책하기 너무 좋은 또 온도, 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8240번님께서는 요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띄워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에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덤 무서운 줄 모른다 이 속담의 뜻 아시죠? 뭐 모를 때 용감하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세상의 매운맛을 보기 전에 그래서 세상이 만만해 보였을 때 여러분은 뭐에 도전해 보셨습니까? 시절에 호랑이한테 덤빈 결과 성공이었습니까? 폭망이었습니까? 뭐 어느 쪽이든 바로 떠오른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하룻강아지였다. 이 말씀이었다. 박수 드릴게요. 자, 덤벼보지 않고서는 내가 강아지인지 호랑이가 될 상인지 평생 모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호랑이의 기계로 뭐든 덤벼보는 일주일 보내보시죠. 5월 11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켈빈 해리스 피처링 엘리 굴딩의 아웃사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원님, 올 영민님 목소리 음소거 하셨나요? 이태림님, 이게 무슨 일이죠? 소리가 갑자기 안 나다 확 나서 사무실 인터넷이 끊겼나 했네요. 네, 저 앞부분에 방송이 안 들렸었죠. 요게 방송 송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이게 안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다. 와, 그 몇 초 사이에 저랑 부장님은 정말 지옥을 갔다 왔어요. 아, 한경현님, 주옥 같은 오프닝 멘트가 잘렸네요. 아쉬워요. 아유, 어떡합니까. 우리 메인 작가님이 일주일 동안 밤새서 적으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이래, 세상살이라는 게, 그쵸? 예. 아니, 그동안 늘 잘 되었던 것들이,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머, 이게 이렇게 될 일이냐고, 끊길 일이냐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게 또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오늘 기분 다운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혼동을 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또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흥겹게 흥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커피도 오늘 방송사고 냈으니까 제작진들이 알아서 쏘겠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삐그덕대면서 시작해본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따가 저희가 캄하게 좀 다운하게 이렇게 뭐 안정되게 저희가 시켜드릴게요. 왜냐,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시거든요. 자,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월요일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 경사, 영어 하룻 강아지들, 저 안영미한테 댐비세요. 오늘

0: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자, 2부에서는 이 코너를 조금 급하게 땡겨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속 시끄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분. 우리 성진 스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용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오프닝부터 삐그덕 됐으니까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사과 방송 버전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기자님들을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이거는 기사화하지 말아서 기사화를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올품님, 가지 마세요. 20몇 초 끊겼다고 가시면 안 돼요. 방탄꼭지 에어니플님,
1: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0: 멕시카님, 알레스 아우토님,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님,
1: 죄송합니다.
0: 롯데 렌터카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님, 빙그레님, 이게 다 저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어제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뿌리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위푸드님, 주식회사 해리자아보에님, 유동골뱅이님, KB국민은행님,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지금 옷을 벗겠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옷을 벗겠습니다. 이것 좀 찍어주세요. 예, 지금 바지 벗었어요. 네. 자, 이제 속옷 들어갑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시키겠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교실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백진아님. 근데 방송사고는 갑자기 일어났을 텐데 왜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순발력 뭐지? 뭐 이런 게 이제 베테랑이라는 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기 옆방송에 가비 씨가 왔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분발하라고 하는데 가비 할 수 있겠어? 어? 아, 나 진짜. 아이, 가비가 방송사고 났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겠어? 아이, 뭐. 라디오 때 춤이나 췄겠지 뭐. 크래비티 어웨이크 듣고 올게요. 뜨겁게.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7620번님 저 어제 일요일에 갑자기 땡겨서 뷔페 다녀왔어요. 무물에서 개그맨 김준현씨가 알려준 대로 그득 잘 챙겨 먹고 왔네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 요런 꿀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뷔페 가면 첫 타로 김밥은 절대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7734번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치러 갔는데 다 초등학생들 뿐이더라고요. 아 시험 쉽겠네 했는데 떨어졌어요. 얘들아 아줌마가 너네를 과소평가했다. 야 니네 잘한다. 그럼요. 아마 뇌의 이 신선도 자체가 다를걸요. 빠릿빠릿 하잖아요. 막 확확확확 돌아갈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2403번님 월요일 아침부터 병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토요일에 건강검진하고 대장내시경 약 받아오면서 어머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어머 저 47살인데 벌써 정신이래서 어떡하죠.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깜빡할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깜빡한 거 아니에요. 그쵸. 서로 윈윈입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국민들 모두가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뇌가 빠져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김태상님 안녕하세요. 영민 누나 저는 이제 중1 남자인데요. 제가 여친을 사귀게 됐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16일째 축하 많이 부탁드려요. 일로 와. 아우 너무 이쁘다. 잘했어. 응. 그래 물론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건전한 만남 많이 또 만나봐야 고래야 또 나중에 또 좋은 사람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내 첫 연애가 언제였더라. 어머 나보다 빠르다 야. 3056번님 13년간 남의 집 기사로 일하다가 제 가게를 차린 지 일주일 된 초보 사장입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마음만은 편하네요. 이렇게 여유롭게 라디오 들을 시간도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박수 치고 가야죠. 아이고 세상에나. 13년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으니까 가게에다가 저희 두 대 좀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저희 두 대 그래도 기운 좋거든요. 손님들 많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아니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은 분 미국 때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용의 푸드킹 퀴즈쇼 라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뭐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여러분들을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mi. I'm Sing Sing. Nice to meet you.
0: Hi, nice to meet you too, Sing Sing.
1: Hi.
0: What are you doing now?
1: I'm my baby listening radio.
0: Oh, baby.
1: Yeah, yeah.
0: You with baby, baby. How old are you?
1: 9 months. 9 months.
0: 9 months라고
1: 9 months.
0: 순간 침대 이름인 줄 알았네. 9 months.
1: Yes, yes.
0: Very baby, very baby.

0: 유 그럼 베리 타이얼드?
1: 매우 타이얼드. So
0: So tired. 그래도 you voice 굉장히 싱싱쌩쌩.
1: Yes, I'm 싱싱.
0: 혹시 유가 혹시 유영?
1: 아니요, I'm 올드.
0: 올드?
1: Many 올드.
0: 근데 왜 이렇게 쌩쌩하지? 이 컨디션 주신 것 같은데? 유 혹시 그러면은 first baby?
1: 세컨드 베이비.
0: 심지어 세컨드 베이비?
1: 예스 예스.
0: 그럼 퍼스트 베이비 하우 올드 아 유?
1: 포 이어스 올드.
0: 4 years old.
1: 예스.
0: 나랑 좀 비슷한 건 쌤쌤.
1: 예스.
0: 오케이. 우리 치얼업 치얼업 파이팅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0: 오케이. 투데이 퀘스천 이지 피지.
1: 예스.
0: 유 트러스트 미?
1: 예스.
0: 오케이. 퀘스천 렛츠 고. 밴드 이름입니다. 로즈 게스트 하우스.
1: 장미의 전쟁?
0: No, no, no, no.
1: One more time.
0: 게스트 하우스. 로즈 모텔?
1: 장미의 집.
0: No, no, no, no. 로즈 게스트 하우스 또는 로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노래 제목입니다. To you, me, to me, you.
1: 넌 나에게, 난 너에게, 난 너에게, 넌 나에게.
0: No, no, no, no. Almost,
1: 난
0: almost.
1: 너에게, 넌 나에게.
0: It's singer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
1: 아, 너에게, 난 나에게, 너.
0: Okay. 자, 배우 이름이에요. Hi, baby castle.
1: Hi.
0: Hi, baby castle.
1: 베이비?
0: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캐슬.
1: 고아성.
0: 오카이. 자, 영화 제목이에요. 맨 하우.
1: 소리.
0: 싱싱. 마이 싱싱.
1: 소리.
0: 아, 이거 밴드 이름만 통과했어도 오카이 됐을 텐데. 진짜. 네네. I'm so sorry, but I can't.
1: Thank you.
0: 아, 그래도 잘했어요. You very well. 잘했어요. 이 정도면.
1: Thank you.
0: 오케이. 원래 애 낳고 나면 이게 머리 힘들거든. 내가 네. No rolling. 아, 네. 오케이. Bye. I'm so sorry, but I can't.
1: Bye.
0: Yeah. 자, 싱싱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이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밴드 이름이에요. 로즈 게스트 하우스. Everybody understand. 정답 보내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싱싱의 신청곡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질문서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 대리조사하실 분이죠. MBC의 얼굴,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 어서오사.
1: 쑥스럽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영환입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가 최근에 산문집 발표에 이어서 예.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열심히 회사 다녀야죠.
0: 예, 김범수님께서 뭐. 전참시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미남이시던데요. 단독 출연 가나요? 라고 하는데 전참시에도 나오셨어요?
1: 아니 박서영 제 동기 아나운서가 이제 주인공이어서 나오는데 잠깐 이제 같이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찝어주시고 감사하네요.
0: 잠깐 얼마 정도 나왔어요?
1: 제가 알기로 몇 초 단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0: 와, 몇 초인데 예. 딱 알아보시는 거야.
1: 아, 영광입니다.
0: 네. 그러면 이걸 시작으로 어떻게 좀 뭐 전참시라든지 뭐 나훈산이라든지 예. 뭐 전화가 좀 왔나요? 연결이 좀 됐나요?
1: 아유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예, 그냥 제가 2, 30년 회사 다니면 언제쯤은 나도 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0: 뭐 이런 것도 뭐, 없고
1: 아예 전혀 없습니다.
0: 책이 엄청 잘 나갔다 이런 것도
1: 아, 뭐 그냥 친구들이 이거 너냐 하고 아~ 사진 찍어 보내는 정도 뭐. 예, 그 정도는 좀 있었던 뭐 거죠.
0: 그 정도?
1: 그렇습니다.
0: 어때 단독 출연 욕심이 있다 없다?
1: 아 이게 욕심을 낸다 오늘도 또 이제 저희 특집이 있는 방송이지만 예, 예, 예. 예, 저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해서 사실 입사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특이한 옥탑방 같은 데를 구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0: 아 근데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가 맨날 내려놨다 내려놨다 하는데 자꾸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계획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오늘 좀 반성을 하겠지만 저는 내려놓음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내려놔야 하는데 그 내려놓다라는 거에 또 집착을 하고 있는.
0: 거기에도 집착하고 있어.
1: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범사에 탐욕이 그득할 때 아, 이거 어떡하냐.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 정영환 아나운서가 평상시에 예. 관심이 많은 분야였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네.

0: 멘트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에
1: 이 청취자분들이 못 보셔서 안타까운데 네. 부처님을 모시고 나타나시는
0: 맞아요.
1: 이 아나운서분 처음 만납니다. 아,
0: 정말 부처님을 모시고
1: 진짜
0: 왔어요.
1: 모시고 왔어요.
0: 예. 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2: 아 제가 작년에 또 스리랑카까지 다녀와가지고요.
0: 아 예, 세상에.
2: 또, 예 불교에 또 여러
0: 어머 네. 세상에 아, 할렐루야다.
2: 사무실에 입어져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0: 예. 자 속세 중에 속세 방송국까지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5월 달이 가장 바쁘시잖아요. 뒤에도 일정이 지금 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1: 아유 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빡빡하기보다는 네. 예. 이제 우리 세속의 말로 이제 대목이라고
0: 아 그렇죠 네. 대목
1: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 보니까
0: 예. 뭐 예.
1: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행사가
0: 네.
1: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0: 예.
1: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지. 올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매우 한가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은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 스님분들이 행사를 가신다 하면
1: 네.
0: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1: 아 이제 뭐 저희가 하는 행사는 대부분 이제 네. 뭐 종교 행사니까
0: 네, 네, 네.
1: 가서 이제 법문을 해준다거나 근데 요즘 약간 좀 다양하게 행사 틀이 이제 젊은 친구들의 어떤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0: 네.
1: 조금은 바뀌긴 했어요.
2: 요즘 대박이에요.
0: 그렇죠.
1: 네, 조금은 바뀌기도 해서
0: 요즘 뉴진 스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네.
2: 뿐만 아니라 박람회도 열리고 대박이 많았거든요.
1: 네. 네. 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0: 네.
1: 상담의 내용이 이제 좀 많이 틀려도 좋고 네, 많이 틀려도 좋고 해서 이제 주로 요즘은 또 대화를 더 많이 하는
2: 예, 소통이 늘었군요.
1: 토크를 훨씬 많이 한다.
2: 예.
0: 4933번님께서 스님 놀라지 마세요. 영한 아나운서는 방송 욕심이 많고 영미 누나는 음란마이가 씌여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고 네, 오시겠죠.
2: 마구니가 가득한 네,
0: 뭐 이미 익히 알고 오셨겠죠. 자 근데 요즘 또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네. 스님도 쇼츠 조회수 이런 거에 일희일비한다거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보고 승이 나가지고 이거 네. 비추 누른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1: 원래 번뇌가 일어날 곳은
2: 예.
1: 손을 대지 않는다. 즉
0: 아~
1: 보면
0: 아이,
1: 마음이 동요될 일은 보지 않는다.
2: 야~
0: 와 정말
2: 아니, 그럼
0: 댓글도 안 보시고
2: 그 판도라의 상자를 네. 열지
1: 보지도
2: 않으시나요?
1: 않고 제가 예. 기본적으로 제 개인 SNS를 하지 않다 보니까
2: 예.
1: 네, 그래. 마음이 매우 제 개인 SNS를 하지 않으면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틀려서 간 곳의 조회수는 제 일이 아니어서
0: 아, 네, 네,
1: 전혀
0: 네.
1: 마음에 동요를 주지 않고
0: 와 그래 네.
1: 아니 왜냐하면 누구나
2: 예.
1: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온하기 쉽지 않죠.
2: 아, 쉽잖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2: 괴롭죠.
1: 아예 쳐다보지를 말죠.
0: 아예 처음부터.
1: 네, 그때 보지는 않아서
0: 네.
1: 아직까지 편안합니다.
2: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꼭 굳이 옆에서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네.
0: 야, 내가 댓글 반대 말이야.
1: 네.
0: 그럼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 아예 귀를 그냥 닫아버립니까?
1: 다음엔 안 만나야죠.
0: 아,
2: 예, 사람을 끊고.
0: 차단.
1: 아유, 좋은 소리 듣기로 바빠 죽겠는데.
0: 그럼이라는
1: 게
0: 야, 맞습니다.
1: 굳이 나쁜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죠.
2: 예.
0: 네.
2: 아,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3902님. 네. 그럼 데이터 무제한 안 쓰시는 거예요?
1: 아 데이터 무제한.
2: 예.
1: 아 예. 무제한을 일단 안 쓰고요.
2: 아 정말요?
0: 쓸 일도 없으실 것 같아요.
1: 아, 아니요. 저 검색도 많이 하는데 예. 무제한까지는 안 가도.
0: 아.
1: 예. 예.
0: 그럼 너튜브 이런 것도 잘 안 보죠?
1: 아, 예, 보, 아니, 보죠. 왜냐면 정보가 많으니까.
2: 그러거든요.
1: 네, 네.
2: 네, 선관서에 와이파이 잘 터집니까?
1: 아, 저희는 이제 곳곳에 대웅전에서 터집니다.
2: 아, 잘 터지는군요. 선관사는 와이파이 잘 터지는군요.
1: 아, 예, 저희 부처님 계신 곳에도 잘 터지고
2: 아, 그렇군요.
1: 있습니다.
2: 예.
0: 초반부터 저희가 질문이 많이 저렴했죠?
2: 너무 좀 속세의 질문들만 지금 드리고 있어가지고.
0: 이것만 여쭤볼게요.
1: 네.
0: 그럼 혹시 같이 방송하시는 뭐 신부님이나 네. 목사님이 더 빵빵 터뜨렸다. 네. 반응이 더 좋다.
1: 네.
0: 이럴 때 사실 인간인지 좀 초조한 그렇죠. 좀 생길 수 있거든요.
1: 절치부심 해야죠. 이제.
0: 아, 절치부심.
1: 아유, 그래요. 이게 빨리 열심히
2: 예.
1: 노력해서
0: 네.
1: 이 타이밍에는
0: 예.
1: 꼭 내가 이야기를 해서 웃겨드리리라.
2: 아,
1: 저희는
2: 예.
1: 주로 뭐 안 웃겨주고 싶은데
2: 예.
1: 저희들 캐릭터 자체가
0: 아, 네.
1: 중창단인데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들 웃겨드리고 있어가지고
2: 예.
0: 예. 윤정원님께서 또 오 번뇌가 일어날 곳은 보지 않는다. 저도 오늘 저희 부장님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외면하십시오. 눈을 예. 감고 귀 닫고 입을 닫으십시오.
2: 마음의 평안을
0: 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 예. 자, 중창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 신부님, 원불교의 교무님 이렇게 네 분이서 종교 대통합 중창단을 하고 계셔요. 보통 그럼 어떤

0: 노래 부릅니까?
1: 저희 처음에 결성할 때부터 예.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일단 종교 노래에는 부르지 않는다.
2: 아, 그렇죠, 그렇죠.
3: 종교색 빼고.
1: 네, 종교색을 뺍니다. 종교색을 예. 빼고 가요를 부른다.
2: 아, 가요.
1: 팝송까지도 살짝 합니다.
2: 예. 아, 예.
1: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뉴욕도 갔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팝송도 부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요.
2: 예. 네.
1: 모두가 종교에 관계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3: 대중가요로.
1: 대중가요로.
3: 예.
2: 아, 그러면 혹시 그 윤종신 씨의 환생 뭐 이런 거는 못 부릅니까?
1: 일단
3: 그렇네요.
1: 이거는 제목이나
3: 어렵네요.
1: 제목에 걸림이 아니라 어려워서 못 부릅니다.
2: 예. 아, 어려워서.
1: 저희 네 명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3: 예.
1: 윤종신 씨라는 분의 노래는
2: 예.
1: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3: 아, 그런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군요.
2: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3: 뭐 대표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1: 아니,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님과 함께라는 최근에
2: 예. 남진
1: 맞습니다.
2: 선배님의
1: 아, 제가 이제 또 우리 MBC 매주 수요일마다
2: 예.
1: 양현 선생님과 이제 여성시대를 하는데
2: 아, 예.
1: 시그널 곡이
3: 예.
1: 님과 함께입니다.
2: 님과 아. 함께.
1: 네, 그 님과 함께 중간에 목탁이 나오고
3: 예.
1: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3: 아.
1: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3: 예.
1: 이번에 저희가 행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네. 부르는데 성당 가서 이제 관세음 보서 목탁 치고
3: 예.
1: 예. 또 이제
2: 오.
1: 절집안 오셔가지고 이분들 할렐루야 부르시고
2: 아. 근데 제목이 너무 좋은
3: 근데
2: 게
3: 그 님이
2: 부처님이 예, 될 수도 그쵸. 있고
3: 모든 님이 될 수 있는
2: 예수님이 될 수도
3: 예,
2: 있고
3: 예.
2: 모두가 아, 와 예. 이건 이건 누가 선곡한 거예요? 너무 잘
3: 최고의 노래
1: 그러니까 저희도 참 듣고
2: 예.
1: 너무 좋아가지고
2: 와
1: 예. 요즘 잘 부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님과 함께
2: 아 님과 함께가 아, 종교 대통합을
3: 최고의 노래네요.
2: 만드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3: 예.
2: 있었어요.
3: 예.
2: 그리고 또 하나 고급스러운 질문 또
1: 아,
2: 하나
1: 예.
2: 드리겠습니다.
1: 예.
2: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면
1: 네.
2: 한여름에 모기
1: 네.
2: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두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3: 진짜 막 나를 물고 있어요. 막
2: 네. 네.
3: 이 녀석이 막
2: 너무
3: 꼬았어요.
2: 가려워. 너무 가려운데 이거를
3: 예.
2: 탁 친다 안 친다?
1: 참 이게 이 친구들도 모기들도 다
3: 예.
1: 생존 기법이 있어서 다 물린 뒤에 알아가지고 안타까움이 좀 있고
3: 예.
2: 네.
1: 다행스럽게 요즘은 아,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
2: 네.
1: 한 가지 변한 세상이 있습니다.
2: 예. 뭔데요?
1: 요즘은 모기 기피제를 뿌리기 때문에
2: 아~
1: 애들이
3: 예.
1: 만날 일이 많이 줄었고.
3: 아 그렇군요.
2: 아~ 그러니까 내가 죽이기 전에
1: 예 오지 말라.
2: 아 오지 말라.
1: 네. 저희 가끔 우리 신부님이 자꾸
2: 예.
1: 절에서 못 오게 하니까 성당에 모기가 너무 많다고.
2: 아~
3: 예.
2: 그쪽으로 또 네, 몰려갔군요.
1: 애들 죽으러 온다고 자꾸.
2: 아 그럼 난 성당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다.
3: 예.
1: 정당은 죽일 수 있는 애들 자꾸 일로 온다고.
3: 아. 그만 도망갔군요.
1: 예.
3: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데서 행복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2: 아 그렇죠.
3: 탕후루, 버터떡, 네. 두종구 이런 좀 유행하는 음식들,
1: 네.
3: 뭐 고기가 안 들어간 것들 많거든요.
1: 아, 연수
2: 예.
1: 맞죠.
2: 네.
3: 속세에서 최고로 유혹적인 음식. 아 요건 진짜 맛있더라. 하나만 꼽아 드실 수 있으십니까?
1: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탕후루입니다.
2: 탕후루요?
3: 예.
1: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2: 예.
1: 근데 제가 이제 탕후루를 먹고 있으면 약간
2: 예.
1: 그 탕후루의 생긴 모습과
2: 예.
1: 하 약간 저의 모습이 약간 그 중첩이 약간 있어가지고.
3: 아, 이 코팅감이.
2: 저도 사실
1: 이게 이제
2: 탕후루 모델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좀 안 맞아가지고 웬만하면은 그 먹고 있기도 그래가지고
3: 예.
1: 제가 너무 먹고 싶다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부님이 사오셨습니다.
2: 아 정말요?
1: 예. 신부님이 사서 갖다 줘서 먹어봤는데
2: 네.
1: 아 역시.
2: 예. 너무 맛있죠.
3: 달콤합니까?
1: 예,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1: 과일도 맛있는데 뭐
3: 예.
1: 어휴 이거는
2: 아이, 이거
1: 참...
2: 설탕은 이거 보시고
1: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 예. 예.
3: 인간의 손길과 자연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탕후루야말로.
2: 아, 고기는 끊을 수 있어도
3: 그럼요.
2: 이거는
3: 그럼요.
1: 탕후루는 예, 그래서 예. 가끔 목사님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사다 주십니다.
3: 어떻게 보면 막 버터떡 두쫑쿠 이쪽도 좀
1: 아 이쪽은 너무 느끼해가지고
3: 아
2: 그치 너무 달지.
1: 예. 이쪽은 약간 단 거보다 스님 단 거 좋아하거든요.
3: 예.
2: 네.
1: 좋아하는데 아 이쪽은 좀 느끼함으로 가서
2: 아,
3: 좀 더 자연의 단맛을 좀 추구하시는군요.
1: 네.
3: 예, 자연의 맛으로.
2: 김선영님께서 네 분이 네. 그럼 같이 회식하시면 무슨 메뉴를 드시나요?
1: 아, 이거는
3: 가시나요?
1: 이제 아주 정확합니다.
3: 어디 가시나요?
1: 제가 이제 같이 끼면 주로
2: 네.
1: 이제 중식이나 칼국수부터 해가지고
2: 오,
1: 이제
2: 네네네.
1: 약간 이제 한식 쪽으로 가고.
3: 예. 예.
1: 제가 같이 먹으러 가기에는 갑자기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2: 네.
1: 뭐 신부님이 바로 돼지고기, 돼지갈비집 바로 정하시더라고요.
3: 아.
2: 기다렸다는 듯이.
1: 네, 가끔 빠져드려야 됩니다.
3: 아, 그렇군요.
1: 가끔 눈치 보고 한 번씩 빠져드려야 됩니다.
2: 아, 그래도 네. 합의가 잘 되시네요, 정말.
3: 같이 드실 때 한식으로.
1: 잘해주시니까.
3: 네. 네. 네.

0: 네. 근데 탕후루는 왜 직접 사러 안 가시는 거예요?
1: 이게 아직도 넘지 못할 벽 같습니다.
2: 아, 너무 속상해.
1: 거기서 그 사 먹고 듣고 있는 게 예. 그게 어떻게 비칠지 몰라가지고
2: 아,
1: 제가 아직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2: 예. 네, 네, 네. 또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과일을 가지고.
1: 아 글쎄 안 만들어줘가지고.
2: 아, 그렇군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성진 스님 모시고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함께 할 텐데요. 즉문즉설도 있습니다. 고민도 좋고요. 속풀이도 좋고요. 성진 스님께 궁금한 점도 다 봤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만남 중창단 네 분이 여성시대에서 함께 부르신 아침 이슬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0: 와.
1: 네, 만난 중창단 네 분의 아침이슬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고요. 조은주님께서 우와 아침이슬 라이브 버전 띵용 너무 좋네요. 오늘 힐링이라고 하셨고요. 4793번님 아라리 맺힐 때에서 갑자기 탕후루가 생각이 났어요.
2: 달콤한 아라리.
1: 그러니까. 예. 아 이거 CM송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탕후루.
2: 0030님 우와 메보 메인 보컬은 누가 하시는 거야? 아 이거 포지션 경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3: 예.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느냐? 예. 서로 안 하려고.
2: 아, 서로 미루려고. 부담을 덜으려고.
3: 누가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그래. 예. 책임을 조금 이렇게.
3: 누가 저쪽이 좀 많은 좀 분량을 했으면 좋겠다.
2: 예. 아 그럼 최대한 뭐 파트가 좀 고르게 분배되어 있나요?
3: 아,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데 네. 네. 누가 좀 더 이제 노래 성격상 좀 많이 하는 분량이 나오면 네. 너무 편합니다.
1: 아 오히려.
3: 아 너무 너무 즐겁고.
1: 야. 네. 그럼 이 중에 비주얼 담당은 또 누굽니까?
3: 비주얼 담당은 이 비주얼의 목적, 비주얼의 목적이 네. 일단 조명 쪽은 제가 하고요.
1: 아, 아 확실하죠.
3: 예, 예. 조명은 제가 확실히 맡아서 뭐 주위를 밝히는
1: 자체가 비춰주니까
3: 예, 주변을 밝히고요.
1: 예예예. 예.
3: 나머지들은 이 한마디 잘못하면 삐질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2: 아 예. 예.
3: 뭐 다
2: 예.
3: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정용한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성진스님께 미리 도착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2: 네, 이곳 33번님이십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우는 아기 반야심경으로 달래기 네. 챌린지가 있어요. 이거 혹시 봤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울다가도 반야심경 틀어주면 바로 뚝 그치던데 진짜 신기하거든요. 우는 애도 그치게 만드는 반야심경의 비결은 뭘까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요즘에 SNS에 진짜 많아서 저도 봤거든요. 저희가 음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0: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병원에 찾았습니다.
0: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1: 예.
0: 이게 요즘 밈입니다. 밈. 밈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2: 푹 끝쳤어요.
0: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 효과 좋다는 후기가 많아요.
0: 그러니까 우는 아기한테 그 네모난 치즈 있잖아요.
3: 네네.
0: 치즈를 던져서 이렇게 딱 붙이면 우는 아기가 멈추는 그 밈이 있어, 또 돌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밈이 지금 이거 반야심경이에요.
3: 야, 이거는 전 사실 제 처음 듣거든요.
0: 예. 아, 예.
3: 왜냐하면 임상을 할 기회가 없어요 절에는.
0: 아 그렇긴 하지. 아,
3: 임상적으로 이걸 실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0: 그렇긴 하죠.
3: 단 한 번도 이쪽 우르르는
0: 예.
3: 예상하지 못했는데.
0: 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3: 대충 근데?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0: 뭔데요?
3: 이 목탁이 때리는 그 비트가 심장 소리와 비슷해요.
0: 아, 아
2: BPM이.
3: 예. 예. 이게 저는 이게 아마 아이에게는
0: 네.
3: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울림 엄마 심장의 소리의 울림으로 이 목탁 소리가 같다고 좀 봐요.
0: 똑똑똑.
3: 그렇죠. 예.
2: 그래서 평안함을
3: 주는 거.
0: 우와.
2: 예.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나니까 네네. 그럼 아이가 운다. 그럼 네. 반야심경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대신에 이제 목탁으로 이걸 옆에서 똑똑똑똑 해주면 좀 그렇죠. 예,
3: 저는 효과 있을까 생각해요.
0: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대의 육아맘들 정말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지금 우는 아기랑 같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
3: 네.
0: 우리 스님께서
3: 네.
0: 한번 이것 좀 해주세요. 지금
2: 딱 반야심경 라이브.
0: 낮잠 딱 이렇게 재울 시간이거든요. 딱.
3: 깨우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제가 해서 깨일까봐 걱정은 되는데.
0: 아 깨진 않을 거예요.
3: 일단 그래도
0: 깨진 않을 거예요.
2: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예, 예.
2: 자 목탁도 직접 쳐주고 계십니다.

0: 公不由是世俗上行行，不由是杀敌者是皆不公上。
1: 아, 이제 뱃속에서 딱둥이가 막 움직였다가 예. 반야신경 듣더니 지금 가만히 지금 있어. 가만히 듣고 있어. 아, 어머 세상에 뱃속에서도 예.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2: 저 그새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예, 어,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3: 이 용도로 반야신경은 예, 제가 30년 만에 처음 해본
1: 와, 와 예. 유혜리님께서 반야신경 라이브 처음이네요. 이 연주님 스님 저는 직장인이지만 오늘은 울지 않을게요. 예. 그래요 우리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울지 맙시다. 울지도 말고 평안하게 네. 옆에 부장님 얼굴 보지 말고
2: 저 좀 깨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 비브라 이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하신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훈련을 하시나요?
3: 아 이제 이게 그 연불이 예. 그 사선과 같은 곡조가 있고
2: 아 예.
3: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찰에 음향 시설이 없어가지고 예. 오로지 자신의 목으로 예. 울려야 되기 때문에
2: 발성 훈련을 해야 하는군요.
3: 아, 좀 해야 됩니다.
2: 아.
3: 악기와 도 악기 목탁이 이제 악기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좀 가지 않았나?
2: 아~
3: 예, 이것 때문에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어려움이 큽니다.
1: 아, 예.
3: 모든 노래가 자꾸 연불처럼 나가가지고
1: 예,
3: 어려운 지휘자님께 야단을 맞고 있는.
2: 예.
1: 반야신경 하시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세요?
3: 아 하면은 일단 목탁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2: 아~ 묵음으로. 예.
3: 네 목탁을 계속 치고 있으면은 누군가 하십니다.
1: 예.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목탁을 좀 유난히 많이 치신다 하면은 아주 장시간 동안 생각이 안 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 예.
1: 김보람님께서 44년 모태신앙인 집에 처음으로 반야신경이 울렸습니다.
2: 아, 이렇게 대통합이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우리 예. 모두는 하나입니다. 자 지금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광고는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속세 이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골뱅이.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정영환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상담편 함께하고 있고요. 6050번님 154일차 아기 아빠입니다.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데 반야심경 밤새 트느라 거의 다 외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 효과 확실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5: 예,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6: 이게 진짜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녹음을 해야 되나.
4: 예. 오. 전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5: 예. 예. 예.
4: 우는 아이를 위해서. 자, 우는 아이 고민 일단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스님께 궁금한 점 즉석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또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정영환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문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요. 요즘 남편이 하는 행동마다 눈에 가시 같아요. 김치 먹을 때 양념 걷어내는 것도 꼴보기 싫고. 별거 아닌데 모든 게 눈에 가시 같은데 왜 이럴까요? 어떻게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 사실 이제 이렇게 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0: 네.
2: 아이고 그게 없다는 거는 내가 그 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정도로 내가 꼴보기 사이 나온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니까
0: 네. 네.
2: 특히 이제 가족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정말 꼴보기 싫다 뭐 뒷꼭지도 보기 싫다
0: 물 먹는 것조차도 네,
2: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거는 남편의 문제보다는
0: 네.
2: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요.
0: 아,
2: 내가
0: 아.
2: 즐거우면요. 우리는 웬만하면 소화해냅니다. 아. 만약 이분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와요.
0: 네.
2: 어? 로또에 걸렸다고.
0: 어.
2: 그 순간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0: 너무 이쁘지. 사랑스럽지.
2: 아름답습니다. 그치? 제가 사랑스럽지. 이럴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0: 네.
2: 이럴 때는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1: 네.
2: 내 기분을 바꾸는 거예요.
1: 아.
2: 내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나가서 네. 정말 하고 싶은 거든지 친구든지 먹고 싶은 거든지
0: 네.
2: 자기를 즐겁게 하고 계속 와야 돼요.
0: 아.
2: 사람은 나쁜 걸 바꾸는 것보다 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꿀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
0: 그래서 이게 이걸 네. 자기가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 아~
0: 그러면 안 되죠.
2: 그거는 이제 되죠. 우리가 아, 생각할 때
0: 기분을 바꾸고
2: 뒤에 이제 올 때 후폭풍도 있고.
0: 아 예. 그렇죠.
2: 예. 그다음에 목적은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가도 돼요. 대부분 아~ 우리 사람은 소박해요.
0: 맞아요.
2: 정말 나만의 한 시간 정도를. 정말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쓰고 오면은 한 보통 한 네다섯 시간, 열 시간 가까이를 자기 마음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요.
1: 아.
2: 마음 공간이 생기면 요 정도 꼴보기 싫은 거는 좀 그냥 소화합니다.
1: 헤아릴 수 있게 되는.
0: 그냥 예. 맛있는 것만 먹고 와도.
2: 그럼요.
0: 예.
2: 너무 거창하지 않다.
0: 그럼요, 그럼요.
2: 예.
0: 예. 이 문자님께서 그렇군요. 번뇌는 복권으로 벗어날 수 있군요.
1: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신 것 같긴 한데. 예.
0: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예. 갈게요.
1: 저는 제가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운전 시작하고 화를 너무 냅니다. 스님도 운전하시나요? 운전하면서 욕 안 하세요? 운전할 때 치솟는 화 참는 스키 좀 부탁드려요. 질문 주셨습니다.
2: 이건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초보 시절에 저희 스승님
0: 네.
2: 의사 선생님 뒤에 모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받쳐도 그냥 말 안 합니다. 이게 습관이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분을
1: 예.
2: 그래서 제가 핸들을 양손으로 꼭 잡아요. 왜냐면 이게 첫

0: 사건이 그렇게 돼가지고.
1: 아예 그냥.
0: 아예 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우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놀라고 그러면 스님들이 아이고 관세음보사 이런 게 있거든요.
1: 예.
0: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욕 말고 네. 이럴 때 외치는 네. 뭔가 하나를 단어를 하나를 만들어라.
1: 욕 말고.
0: 말고.
1: 네.
0: 만들어라. 오. 도라. 고마. 예. 저는 가끔 그냥 산에서 곰이 왔구나.
1: 예.
0: 곰만 마리가 내려왔다.
1: 아, 예. 산에서 곰이 왔구나.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는 옛날 어른들은 놀래도 관세음보살.
1: 네. 예.
0: 아이고 관세음보살.
1: 예.
0: 아이고 관세음보살.
2: 예. 억양의 차이만 있는.
0: 억양의 예.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그 단어를 어떻게 뱉는다서 다른 거예요.
1: 천 가지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네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왕이면 욕보다는 자기만의 단어 하나를 만들어라.
1: 그래.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욕을 뱉고 나면 예. 더 화가 나더라고요.
0: 그 말을 듣는 스스로의 기분이 안 좋아져요.
2: 내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네,
0: 그게 이제 그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벽치기 하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0: 벽치기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은 표처럼 그만이거든요.
2: 예.
0: 감정은 쏟아부으면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색깔을 씌울 거냐. 이왕이면 욕 말고
1: 예.
0: 자기만의 단어를 부장님 하든지.
1: 네. 예. 아유 이런 부장님
2: 부장님이 고민인 거죠. 예. 아이고 부장님아.
0: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조그만 노력과 인식의 전 태도의 변화는
1: 예.
0: 예, 스스로를 많은 걸 바꿔줍니다.
2: 아, 마음 다스리기군요.
0: 예.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
2: 네. 예.
1: 뒤에서 딱 박았는데 아이고 고미였구나.
2: 아이고 부장님이구나.
1: 이거 자체가 정말 예. 뭔가 해탈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질문들 고민과 질문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대답해 드릴 거고요.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9: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세금 고민.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정용환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스님과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상담편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의 고민과 질문들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5: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바구니와 식사를 대접했는데 용돈을 안 주냐 서운하다 하시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서운해요. 왜 이렇게 바라실까요? 어떻게 저도 서운하다고 말할까요?
4: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뭐 서운하든

0: 안 해도 돼요.
1: 그럼.
0: 근데 저는 이게 자 이제 이런 제가 받을 때마다 예. 그래 그게 참 이런 말은 서운하다. 아이고 우리 말 왜 그래?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이게 결코 나쁜 장면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 관계에는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이나
1: 네.
0: 우리는 남들은 아, 내가 어떻게 비춰야 되고 그 사람을 뭘 좋아해야 되고 우리는 남들은 의식적으로 살지만 가족은 그 의식 밖에서의 관계성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하지 못하는 말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심함은 있어야 되는데 부모자 제가 요즘 생각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 나도 서운해. 말해도 돼요. 그러나 이 대화가 될 수 있기는 시간을 만든 건 매우 훌륭한 거야, 나는. 아유, 그렇지. 부모는 왜냐면 다 자식한테 서운함이 생겨야 되고 자식도 네. 부모한테 서운함이 있는 게 당연하다. 왜? 서로의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생에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우리 삶 속에 누군가의 서운하다 말 한마디 베낄 수 있는 가족관계라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 예, 사회에 나오면 서운하다 말 한번 잘못하면
2: 예.
0: 되겠어요?
1: 안 되죠.
0: 못해요.
1: 예, 예. 예. 그 뒤에 또 책임져야 될
2: 여러 것들이
1: 많아요.
2: 그렇죠.
0: 요즘 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좋아 추천 한 번만 해도
1: 예.
0: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2: 맞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자다가도 누른다는데.
1: 그럼요.
0: 아, 있는데 그 가족은 그런 긴장 없잖아요.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그 서운함 때문에 또 서운하고
1: 예.
0: 그렇지만은 서로가 이런 서운함을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음날 돼서 또 엄마 아버지가 또 다른 말 한마디 해주면 또 기분 좋아지거든요.
1: 네네네. 네.
0: 저는 그래요. 아이고 나도 서운했어요 엄마. 하고 에이 며칠 안 본다 해도 또 볼 수 있는 게 가족관계니까 이런 게 너무 큰 의미 두지는 말라.
1: 맞아요.
0: 그냥 내가 네. 꽃이라도 드렸고
1: 네.
0: 식사라도 대접해드리니
2: 예.
0: 용돈 안 준다는 소남은 들었었구나. 다른 건 다 했다는 거니까.
1: 네네네.
0: 뭐 그냥 이렇게 그래 나는 이것도 했어.
2: 예.
1: 그리고 그때그때 말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쌓이더라고요. 네.
0: 가족은 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가 이런 말 좀 주고받아서 미안하도 하고
1: 네.
0: 미안하다. 아, 자식도 부모한테 저는 이게 서운해서 해 부모도 생각해요.
1: 맞아요.
0: 아 그래 이건 우리 자식 서운하구나. 내 서운한 것만 생각했는데 조심하거든요. 그렇게 주고받는 게 가족이니까 예 서운하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1: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저희 엄마한테 꽃과 용돈을 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도 꽃만 놓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 아, 놓고 가시려 했어요.
1: 근데 예전 같았으면
2: 예.
1: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속으로 삭혔을 텐데
2: 아하.
1: 그냥 엄마 꽃도 가져가야지. 어, 꽃이 서운하잖아. 가져가. 그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0: 거예요.
1: 예.
0: 네. 이제 가족 관계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1: 맞아요.
0: 네. 네.
1: 자, 5030번님. 50대 부장입니다. MG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방송에서나 보던 네? 제가요?
2: 제가요?
1: 직접 듣고 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업무를 진짜 시키는 것만 합니다. 절에는 MG 스님 안 계시겠죠? MG 직원 이거 어떻게 대해야 원만하게 팀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0: 어, MG 스님 있습니다.
2: 오, MG 스님
1: 아, 있어요?
2: 계세요.
0: 제 제자
2: 예.
0: 상자가 다 MG예요.
1: 아, 네.
0: 다 예. MG 세대인데.
2: 좀 다른가요?
0: 어, 매우 당황했죠.
2: 아, 당황스러운 일이.
0: 매우 당황했죠.
2: 예.
0: 네, 저도 겪으면서 안 건데. 어 이제 이게 MG는 이게 대부분 우리의 문제도 있어요.
2: 예.
0: 왜냐 MG들은 정확하게 시켜줘야 돼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MG들은 어 너가 원하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이로 이런 거야. 해줄 수 있냐?
2: 예.
0: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1: 네.
0: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제 MG 상자가
1: 네.
0: 제자가 들어왔을 때 어 그냥 그래 좀 내가 나갔다 오면 절에 불 좀 켜고 좀 있어.
1: 네.
0: 딱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불도 켜고
1: 네.
0: 이제
1: 아~
0: 다른 거 다 있는 뭐, 거예요.
2: 그렇죠. 정돈도 좀
0: 예.
2: 하고
0: 예. 이제 불도 켜놓고
1: 예.
0: 누가 오는지도 보고
1: 예.
0: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통에 넘어지면 나와서 그것도 세우고
2: 예.
0: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1: 예.
0: 가니까 쓰레기통이 날라가 있고
1: 아이고
0: 한데 정말 불만 켜놨더라고.
1: 아. 그냥 불 켜놓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0: 예. 전혀 불만 켜놔라
2: 이게 좀 관리를 하라는 의미였는데
0: 그치? 불만 딱 켜놓는 거야
1: 지금 가까이 좀 열받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고마워
2: 아이고 고마워
0: 아이고 아이고 간세모사
2: 예,
0: 아이고 간세모사
1: 꿈이었구나
2: 예.
0: 그래서 쳐드겠죠 적응한다 생각하자
2: 예.
1: 내가 적응을 하자
0: 아, 이거를
1: 아.
0: 이게 적응한다 생각하면은

0: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적응하는 거지. 네, 내가 적응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자꾸.
1: 네.
0: 아, 너는 왜 그랬냐라고만 자꾸 가봐야 평행선이고.
1: 맞아요.
0: 절대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1: 아, 네.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 없는 건가요? 아,
0: 그거는 그렇게 해야 노인이 편안합니다.
2: 아, 오히려 좀 놓아줘야.
0: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2: 예.
1: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속 터질 때가 또 있죠. 예. 네,
0: 관세모사.
1: 관세모사.
2: 자, 6056님입니다. 고3, 중3 여학생 엄마입니다. 두 입시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속이 터질 듯해서 매번 부딪힙니다. 어쩌면 좋죠? 답답해 미쳐요. 자, 공부를 시켜야 하는 어머님입니다.
0: 네, 이제 고3, 중3이잖아요.
1: 네. 예,
0: 때가 지났습니다.
2: 아, 아 지났나요?
0: 요거는.
2: 아, 예.
1: 어, 맞네.
0: 이거는.
1: 아. 이미 전부터 공부를 그쵸, 했었어야 되는 거네.
0: 때, 예. 4세에서 한 6세 갈 때
1: 아~
0: 어머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예. 아이에게 보여주셨어야 돼.
2: 아, 이미 기지를 만들었어야 했다.
1: 맞아,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니까.
0: 네. 예.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가 전달이 안 되면 현재 고3, 일단 중3, 고3, 에, 중3은 에. 예. 어머니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2: 아, 마음이 아~ 동하지 않는군요.
0: 네, 이건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1: 예. 안 들리지,
0: 차라리
1: 진짜.
0: 그냥 이런 건 협상해야 돼요.
1: 아 협상을.
0: 네, 이거는 이제 인정하고
1: 네.
0: 인정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1: 네.
0: 집에 와서는 네. 좀 해는 척을 해달라.
1: 아~ 그냥
0: 다른 것
2: 독서도 좀 하시고
1: 지금도 핸드폰 던져놔요. 없애버려.
2: 예.
0: 특히 어머님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의 공부하라는 건 절대 듣지 않습니다.
2: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0: 이게 전문용어 퍼빙이라고 하는데
2: 예.
0: 부모가 핸드폰에 너무 많이 보면 아이는 정서 불안을 겪는 게 개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됐기 때문에
2: 예.
0: 예, 아이 공부를 바라면 어머님 핸드폰 안 보셔야 됩니다.
1: 아 이거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진짜.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2005번님 스님 제가요. 아 앞서 나가기가 말도 못합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다? 근데 그 남자가 부산 사람이다? 그럼 저 결혼식을 서울에서 해야 되나 부산에서 해야 되나 머릿속에 이미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잡생각 많고 사서 걱정하는 저. 제 머릿속은 어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결혼식은 서울과 부산 중간 대전쯤에 사는 게 좋겠죠.
2: 아, 숲을 보시는 분이네요. 예,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1: 너무 멀리 내다보시는데.
0: 그렇지 원래 먼 산이 잘 보여서 먼 산에 훈수 두기 편하고요.
2: 예.
1: 아~
0: 자기가 산을 올라가면 훈수를 못 둡니다.
2: 야~
1: 오히려.
0: 예, 자기가 직접 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2: 예.
0: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건 다 안 만나고 있다는 거죠.
2: 예.
1: 그렇죠.
0: 예, 누굴 만나고 있으면 서울과 부산 중간 대전쯤 얼마나 허망한 말인 걸 알겠죠?
2: 예.
1: 네.
0: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먼 산은 보이잖아요. 내가 진짜 그 일을 하지 않는 일에는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눈에만 보이니까.
2: 예.
0: 근데 네. 그 산을 직접 타면은 너무 많은 신경 써야 되잖아요.
2: 예.
0: 힘들고 돌도 피해야 되고 다리 이쪽도 절로 가야 되고 길도 찾아야 되고 즉 이럴 때는 행동을 직접 늘 하면서 하면은 예. 생각이 줍니다.
1: 와.
0: 산은 멀리 볼 때 말이 많고 직접 타면 말이 줍니다.
2: 훈수 두기가 쉽다.
1: 자, 예. 직접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0: 예.
2: 예.
1: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긴 해요.
0: 제발 많이 만나세요.
1: 네.
0: 예, 대전이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 예. 아니, 대전 한번 가보던가 지금. 빨리 티켓부터 끊어요. 예.
2: 그러면. 예. 9875님. 저는 제 위에 관리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올리는 기한마다 전부 다 사소한 것까지 수정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마다 아, 수정을 아예 하시나 봐요. 바꾸나 봐요.
1: 아.
2: 그럴 때마다 제가 일 못하는 사람인 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일하기도 싫어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0: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1: 예. 네.
0: 어차피 관리자는 못 바꿉니다.
1: 아, 그쵸.
0: 조직이 그래요.
1: 네.
0: 관리자는 내가 안 뽑았기 때문에
1: 네.
0: 예, 사장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바꿉니다.
1: 네.
0: 그러면 이런 거죠. 그냥 처음부터
1: 네.
0: 가볍게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려봐야 수정 받을
1: 텐데. 저분이 수정할 거니까.
0: 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2: 예.
0: 예, 제가 이제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출을 할 때부터 뭐 제출을 하면은
1: 네.
0: 항상 마음가짐 가져요.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1: 아, 미리.
0: 네, 미리.
2: 너무 완벽에 집착하지 네, 않는군요.
0: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이게 난 완벽하게 했다는 생각하는 순간 자그마한 피드백이 와도 흔들려요.
1: 네, 맞아요.

0: 난 완벽하잖아.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야?
1: 아~
0: 내가 정한 거잖아. 결정 그렇죠. 저쪽이 하는데.
1: 예.
0: 왜 어리석은 거죠?
1: 아~
0: 결정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결정 다 내놓고 하는 거잖아.
1: 그렇죠.
0: 결정은 관리자가 한다.
1: 아, 그냥 그 역할을 저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당연히 예. 잘 많이 고쳐주면
1: 예.
0: 고친 것도 가져가고. 뭐 어때?
1: 아~
0: 저분이 역할이 저거니까 그냥.
2: 예.
1: 그래.
2: 예,
0: 이게 뭐 내가 한 다섯 번 갔다 가면 되지 뭐.
1: 이런 거 가지고 저도 자괴감 같은 건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0: 예, 그냥 나의 자괴감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1: 예.
0: 나가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은 소중한 거는 이거 수정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예, 서류에 자기를 담지 말라.
1: 그리고 그
0: 서류는 그냥 서류일 뿐이다.
1: 예. 네. 자, 5605번님. 스님, 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가 왜 공부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전 너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3: 와, 어떻게
0: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1: 예. 네,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죠?
0: 그냥 엄마는 공부가 좋아라고 대답해야죠.
1: 아.
0: 아이의 대답을 할 때 자꾸 엄마를 빼면 안 돼요.
1: 아.
0: 아이의 대답은 네. 엄마가 그 대답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냥 주는 사람처럼 하면 아이는 감동받지 못할 거예요.
2: 네.
0: 엄마는 공부를 해봤는데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하고 7년 지났을 때 어떨 때 기쁨이 더 컸어. 난 엄마는 사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기쁘고 좋았어. 내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워 보였어. 좋았고 어느 날 더 예뻐 보였어. 이런 말이 아이를 더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1: 아, 그래,
0: 이게 가치는 아이가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0: 아이는 엄마가 행복해하고 엄마의 감정을 보고 아, 엄마는 공부를 이야기할 때 너무 즐겁고 기뻐 보여. 그럼 아이는 그래 공부라는 게 때로는 기쁠 수 있구나.
3: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거 뭐 연인 관계든 상사 관계든 다 안 들리잖아요.
0: 그렇죠.
3: 예.
0: 너의 관계니까.
3: 그렇죠.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1: 다 너를 위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이제
0: 그치, 그거는
3: 안 들리지.
0: 내가 해보니 나는 솔직히 있었어. 근데 나도 공부가 처음에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해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의미란 말도 어려워. 그냥 그게 좋았어.
1: 그러니까
0: 나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라 부디.
1: 아~
0: 예,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는 귀가 열리지.
2: 예.
0: 세상의 이야기를 해봐야 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3: 맞습니다.
0: 예, 가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어머니의 진솔한 감정을 말해주면 좋겠다.
3: 예.
0: 부모에 대해서.
3: 안정숙님께서 스님 저희 시어머님께서 본인 안 쓰시는 걸 자꾸 친정엄마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봐도 별로인 걸 자꾸 건네주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이 마음은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1: 이런 분들 계세요.
0: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냥 전해드려요. 왜? 나이가 별론데 어머니도 좋아. 그분들 세계는 또 서로 통할 수도 있어요. 이게.
3: 아, 이것도 나의 판단이다.
0: 네, 너무 중간자 개입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내가 판단하지 말고.
0: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꿔야 네 몸이 쉬우면 왜 이런 걸 줘. 난 싫어. 그러면 전달하면 돼. 어머니가 이거 자기 그 다음에는 아, 그냥 이것보다는 어머니 이런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설프게 중재자 하려다 보면 망하고.
1: 네네네.
3: 아, 이거 맞네, 맞네.
0: 여기에 감정이 내가 물건의 감정을 또 담잖아요. 내가.
1: 예. 맞아요.
0: 엄마가 싫으면 그만인데.
1: 네네네.
0: 지금 딸까지 며느리까지 여기서 또 싫은 감정이나
1: 맞아요,
0: 판단이
1: 맞아요.
0: 들어가 버리면 이름 복잡해져요.
3: 맞네요. 우리 시어머니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네,
0: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 내가 숙제를 만들고 있었네.
0: 그럼 자꾸 그 관계나 이 일이 엄마 한 번 싫어할 일이
1: 네.
0: 나까지 열부가 되면은 복잡해져. 아,
3: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였네요.
0: 네, 자기 가치가 들어가면
3: 예.
0: 이거는 판단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1: 아~ 네,
0: 이런 일에는 자기 가치를 될 수 있으면 늦지 않는 게 좋아요.
3: 아~
1: 와 진짜 아니 인생 이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너무 군더더기들을 많이 붙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3: 서서 고생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3: 네.
1: 자 우리 두댕이들이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쭉 보셨잖아요. 우리 두댕이들한테 전체적으로
0: 네.
1: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때
1: 네.
0: 우리가 그 힘으로 내 좀 어려운 일을 버틸 수 있지.
1: 네.
0: 내가 오늘을 내가 지금 즐겁게 하거나 밝게 못 받으면은 아무리 작은 일도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영민 같은 우리 오늘 라디오도 듣고 이런 시간 하나가 그게 길지 않잖아요.
1: 네.
0: 들으면서 그냥 웃고
1: 네.
0: 즐거워진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 공간이 넘어져서 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담으실 겁니다.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윤정원님께서 오늘 잔뜩 배워갑니다 스님이라고 하셨고요. 자 어떻게 다들 오늘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 모르겠네요. 마음의 숙제들 좀 다 털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고민 상담편 함께 해봤는데 혹시 다음에 저희가 2탄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우리 저기 성진 스님님.
0: 아 예 예. 아유 네 예. 제가
1: 탕후루
0: 불러주시면 예, 예. 탕후루. 네. 아유 모셔 불러주시면.
1: 네.
0: 네. 얼마든지 와서
1: 대신에 뵙겠습니다. 많이 바쁘지 않은 시즌에 네, 저희가 네, 꼭 네. 한 번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아 12월에 불러도 될까요? 가장
0: 아유, 네, 네,
1: 그때
0: 네.
1: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0: 아유 그게. 아 이게 또 의외의 성수기여가지고.
1: 아 의외로 또 성수기예요? 아 또 이런 날이
0: 만남 중장난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조 은주님께서 오늘 너무 무해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네. 자주 오세요 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는 예. 오늘 어떻게 좀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3: 아 저 일부러 오늘 제가 모시고 온 부처님도 이게 침묵을 잘 지키는 건데
1: 아, 예.
3: 제가 항상 말하고 싶고 막 뭔가 더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있거든요.
1: 네, 예. 예,
3: 스님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1: 네, 네,
3: 많이 배워갑니다 스님.
1: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상담 고민 상담편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성진 스님 그리고 정영환 아나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 디렉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이 많습니다. 2631번님, 좀 전에 공부 안 하는 아이 상담 때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거 끝난 건가요? 아, 이거 해법 너무 속 시원하네요. 네, 자, 이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시부터는 생업을 접고 들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또 미니로 한번 또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5180번님, 저 밭에 부추 베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입주해 있네요. 여기는 넘어가려고요. 아미타부 관세음보살. 어디,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아이고.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냐? 안 보일 것 같지? 다 보인다 이 녀석아. 여기는 넘어가는 걸로. 예, 살생은 하면 안 되니까. 김효선님,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두 대 듣자고 꼬셔서 네 명이서 듣고 있어요. 저 잘했죠? 친구가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순산하게 응원해 주세요. 어머나 세상에나,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친구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라디오 듣는 것도, 이것도 되게 낭만 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자, 출산, 아니 순산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보다 먼저 출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순산 자,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띠맘 잘 해보자고요. 육아용품도 선물로 드릴게요. 7558번님, 타지역 카페 사장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핫한 카페에 모여서 커피 마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요즘 카페 트렌드 공유 및 시음회예요.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진상 손님 얘기, 매출 고민 등등 가감없이 하게 되네요. 저는 막내라서 카페 선정 업무랑 총무를 맡고 있답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모임들이 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다른 카페에 가봐서 또 먹어보고, 이 집부터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고 이렇게 또 분석도 해보시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라디오도 한번 나중에 라디오 모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아, 아니다. 귀찮다. 5001번님, 아이랑 놀이터 나왔습니다. 텀블러에 커피도 담아왔거든요. 노는 아이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었는데, 아, 10분 동안 엄마를 6번을 부르네요.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냥, 안녕,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노는 거 보고 있어. 아이 잘 논다. 이러면서 막 커피 마시거나 책 읽거나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해요. 엄마, 같이 해. 같이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 깜, 그러니까 잠깐만 딴 데 보면 닫혀 있어. 갑자기 코에서 피가 난다든지 입에서 피가 나고 있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뭐.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5001번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서영은의 아름다운 구속.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서영은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고요. 2352번님. 라디오도 모임하면 어떨까? 아니다 귀찮다. 예서 빵 터졌어요. 너무 영미 언니 같다.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ISFP야. 즉흥적으로 와 이거 어떨까 하다가 됐다 뭘 하냐. 김슬기님 10분에 저기 6번 엄마 부르는 거면 혼자 잘 노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는 6살인데 1분에 100만 번을 불러요. 키카 갈 때마다 약속합니다. 혼자 노는 거야. 혼자 놀 수 있지. 엄마 부르면 집에 간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애들 눈앞에 보이는 건 엄마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엄마밖에 없는데. 아 진짜 그럴 땐 좀 짠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내 체력은 한계가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9824번님 영미씨. 아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놀이터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신대요. 조카가 많으신가. 네, 이분께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제 선물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아, 뭐 어떻게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데. 이 종표님, 여기는 철거 현장입니다. 일당벌이 알바하고 있어요. 내일도 일하고 싶다. 네. 이 종표님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근데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그런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요런 날도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라서 괜찮은 건가? 그래도 항상 안전 지키면서 철거 현장에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갑니다. 그럼 저희는 알렉스의 화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영사 퀴즈 정답 바로 로즈 게스트하우스 장미 여관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5678번님, 9636번님, 진보이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앞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또 그 오프닝 때 방송 사고 났던 거, 그거 여러분들 이제 잊으셨죠? 까먹었는데 내가 또 상기시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좀 더 비우시라고 반야심경 버전으로 가볼게요. 우리 좀 더 내려놔 봅시다. 다 내가 놓겠습니다. 예, 환인제약님, 아이고, 환인제약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쉐보레님, 오뚜기 카레님,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님, 슬림에이 다이어트님, 아유, 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국세무사회님, 브람스 안마의자님,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님, IS동서님,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아유, 이거 반야심경 들으시더니 다들 주무시네. 아이, 주무시면 안 돼. 아이, 운전할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일어나시고요. 주식회사 본컴퍼니님,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님, 예, 괜찮습니다. 관심만 주십시오. 예,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박아버렸네. 아, 곰이 왔어? 아, 아유, 아닙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새싹 문자가 왔네요. 3433번님, 안영미 씨, 돌아기 하원 시간에 퇴근하면서 두 대를 듣고 있는데요. 미혼인 줄 알았는데 기혼에 심지어 둘째 임신 중이시라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태명이 너무 궁금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문자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 정도면 DJ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떡하지? 내 인지도가 이렇게 딸리나?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그 얼마 전에 저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또, 안영미 씨! 누군지 알죠? 남편분 성함이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남편분 성함을 왜 물어보는 거야? 에, 열심히 노 젓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 인지도 많이 쌓아가 볼게요. 자, 끝곡으로 10cm의 고백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 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4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딱딱한 돌 위에서도 코를 골지만 게으른이는 부드러운 털백에도 딱딱하게 느낀다. 예,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마주하는 환경보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온 힘을 다해 하루를 살아낸 사람에게는 험한 바닥조차 달콤한 휴식처가 되지만 목적 없이 나태함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안락함조차 불평의 대상이 되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고단함과 안락함의 차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뜨겁게 채웠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조금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혹시 내 마음속 열정이 식어 있는 건 아닐까 곱씹어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거친 돌 위에서 단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 낙화님, 노래 들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날아가고 파요. 정말 나비 한 마리가, 네. 꽃에 앉을까, 날아갈까,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태도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봤는데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 미래까지 달라진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괜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쓸데없는 걱정을 막 사서 하게 되면 진짜 거짓말처럼 내가 상상했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될 확률이 전혀 없는 면접이나 뽑기 막 이런 거 상상만 했는데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뽑히는 경우들도 가끔 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 긍정적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월요일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꾸물꾸물하면서 약간 후텁지근하면서 기온은 많이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좀 이렇게 꿉꿉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 되면서 강릉에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 소식은 없고 꾸물꾸물 비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 이제 뭔가 이제 그 지난주 연휴도 좀 많았고 연휴도 좀 길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간이다 보니 약간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올까 말까 좀이 텐션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주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 재미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까망인께서 그렇다면 오늘이네요. 로또 사는 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니 예, 저도 같이 기원할게요. 까망님.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아시죠?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연락 또 끊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까망님. 리베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프닝 멘트로 정신이 번쩍하다가도 보송보송 이 보사 노래로 칭찬해 주신 리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저도 실천은 잘 못하지만 좋은 이야기로 항상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해야죠. 예, 그래야 또 서로 한주또 힘나게 힘내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리베로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려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 easy.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골드마운틴님, 리디, 주말에 신청곡 나와서 산행이 더 즐거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너무,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 평일에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리지 못하는 신청곡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또 그중에서 선곡이 되는 노래가 있고 선곡을 못 해드리는 노래들도 있는데 주말에도 또 이렇게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생방송에 내가 신청한 곡이 안 나왔다 해서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라. 예, 주말에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1, 2부는 우리 사용과 신청곡 함께 나눠보고요. 3, 4부 순서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하는 제철 톡톡 오늘 요리 코너 역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철 식재료가 여러분 딸기입니다. 딸기. 약간 이제 뭐랄까 지난주부터 완두콩 했었잖아요. 근데 식재료? 약간 그쵸. 식재료는 당연히 맞는데 이걸 요리로 해먹나? 의아한 이제 재료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더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제철 식재료 딸기입니다. 일단은 딸기가 지금 제철이야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 내용도 이제 선생님 오시면 같이 나눠볼게요.

드릴게요. 1, 2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둘러서 우리 사연과 신청곡도 만나봐야 된다. 예, 문자창 열어두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오바리들의 주말 모습 함께 또 나눠보죠.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 안양 제1건설.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아, 오늘 제철 식재료가 딸기라는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네요. 딸기는 그냥 먹는 게 최고 아닌가요? 아, 잼 만들어 먹는 것도 그쵸, 아치님.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딸기에 관한 또 자세한 이야기, 놀랄만한 요리, 딸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이야기 3, 4부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나눌게요. 아, 리베로님 덕분에 조회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국종쌤께서는 오늘 새벽부터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출첵하신다고. 오후에 좀 비 소식이 있죠. 국종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대전 오바리님께서도 주말부터 예 오늘 또 이른 아침까지 문자창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호호님, 이렇게 매번 1등을 노리는 출석 체크 습관은 상당히 장려할 만하다. 예, 매일 놓치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고요. 동네방네님도 일찍 찾아주셨고, 땅콩님 오셨습니다. 어제 그 오후에 열차 타고 남편이랑 딸이랑 입석으로 서울 다녀왔어요. 엄마랑 간밤에는 엄마 간병하느라 피곤한지 목소리가 아쟁같이 갈라지네요. 이번 주 쭉 병원에서 자야 하는데 그래도 엄마랑 오래 있을 수 있어서 좋긴 해요. 어머니 좀 갑갑하실 텐데 되게 E이자 P이실 것 같거든요. 네, 땅콩님을 생각하면 얼른 또 회복하셔서 이 한국에서의 일정 조금이나마 계획대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서울 강원 우바리님은 오늘 고성에 와주셨군요. 아, 이 정도면 정말 명예도민이다, 강원도. 생일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밤새 안녕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은 월요일이죠? 설레서 2시간 전에 출근했어요. 지난주에 많이 고단하셨죠? 골드마운틴님은 주말 동안 대관령 옛길 다녀오셨군요. 옛길 몇 번 다녀왔는데 이 쉼터는 또 처음 가봤어요. 소나무 숲에서 힐링하며 사진 찍어 남겨주셨어요. 너무 정자세로 찍으신 거 아닙니까? 골드마운틴님 다음부터 이렇게 좀 귀여운 포즈 한번 도전? 아, 달콤설탕이 오늘도 해피하게 출첵합니다. 2시간 행복하게 잘 들을게요 해주셨고, 우드로님은 지난 주말에 3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셨대요. 잘 먹고 많이 걸으며 3년치 수다를 한꺼번에 다 떨었습니다. 7명 모두 건강해서 세상 기뻤고요. 어젠 어머니 밭에 간 후 아들과 운전 연수까지, 저녁엔 위아래층 가족들 모여서 치맥 파티까지 했고요. 일만 빼곤 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주말에도 너무 놀면 월요일도 도리어 힘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통통 튀는 서양 남성의 노래, 이 노래가 금지곡이네요, 우드로님. 아쉽게도. 이게 왜 금지곡이지? 까망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건가? 어쨌든 강릉 오셔서 점심 여기 어디예요? 플레이팅 너무 좋다. 드시고 이제 다시 이제 동해로 넘어가셔가지고 차 마시고 수다 떨며, 카페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네요. 오, 세상에나. 김진유 감독이 오셨어요. 정미조님으로 시작한 우회발견 너무 좋네요. 김필선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신청해요. 요즘 꽂힌 노래입니다. 오바리들 파이팅! 소식 좀 전해줘요. 우리 진유 감독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간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이 이제 인별그램에 올라와서 제가 탐색하고 있지만 얼굴 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도 거기 있었어요. 351번이 왜 우울하세요? 약간 이제 오늘도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회 발견 들으시면서 조금 힘을 내 보자고요. Well, 에이미 와인하우스입니다. 발레리.

에이미 와인하우스 발레리 띄워드렸습니다. 카빙님도 오셨어요. 이천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이제 시작이 됐군요. 오늘 뭐 전국에 지금 비 소식이 있죠. 퇴근길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 빗길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기온이 확실히 좀 여름이 벌써 오려나 싶을 만큼 막 약간 기온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약간 비 영향인지 좀 꿉꿉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촉촉한 오후죠? 너무 졸려서 출첵 외치고 리딩 목소리에 잠시 쪽잠을 청하렵니다. 원주의 피트리님. 일단 할 건 하고 우리 해야 될 건 하고 지금 목소리가 좀 잠이 오나요 오늘? 쪽잠을 청하신다. 원주의 피트리님. 예, 자야 돼요. 잠이 올 때는 참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눈 붙이면 또 얼마나 개운하게요? 예. 잠시 또 눈 붙이시고 개운하게 이따 만나요. 원주의 피트리님. 너무 오래 주무시지 마세요. 저희 6시까지만 하니까 방송. 프리지안이 모셨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시구나. 축하드려요. 작년까진 외식도 하고 했는데 20년 넘게 살다 보니 뭐 특별한 가응도 없고 그렇네요. 예, 저녁에 부인이 좋은 대포집이 나갈까 봐요. 오발가족분들 모두들 맛있는 저녁 드세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놓치지 않았어. 대포집을 가더라도 분위기는 놓치지 않는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 약간 이런 게 더 편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가끔은 이렇게 진짜 막 좀 포멀하게 막 차려입고 가고 싶을 때도 물론 있지만 약간 이런 데서 좀 더 허심탄회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브리지아님 20주년 예. 20년을 넘었으니까 글쎄 뭐 어쨌든 20 플러스 알파 주년 예 축하드립니다. 내일 또 이야기 주세요. 예. 얼마나 흥미진진한 저녁 시간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2부 첫 곡 한번 신청곡 받아볼게요, 여러분. 예, 지난주처럼 2부 첫 곡에 선곡되신 분들은 무조건 선물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첨이 되셨어도 예, 노래가 선곡이 되면 무조건 갑니다. 오늘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예, 많이 다운돼 있는 느낌이라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선물로 붐업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2부 첫 곡 선곡을 노리고 여러분 선곡은 선물이다 노리시면서 오늘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요. 김유나 노래 요즘 빠져 계시군요. 2980번님 Something Good 신청해 주셨고. 네. 아, 까망님께서는 친한 동생분을 이렇게 또 주말 동안에 그 만나셨군요. 잠깐 이제 또 요양이 필요한 시간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스테이크 있던데 사진에는? 까망님 식단인가요 그거는? 아니면 채식 그 고기 없는 스테이크? 약간 이런 건가? 오랜만에 만나도 참 이렇게 편안하게 수다가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있죠. 친구분의 쾌유를 함께 네, 기원하겠습니다. 무궁화님 오셨는데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지금 드시면서 사진을 한 장 주셨어요. 바질 씨앗을 선물 받으셨대요. 심고 물을 줬는데 1, 2주 지나니까 싹이 나온다며 너무 신기하다고. 엄청 이게 되게 생각보다 이파리가 두껍네요. 완전 애기인데. 아니 제가 오늘 우리 딸기 제철 식재료잖아요. 근데 주말에 딸기 얘기를 누구랑 나누다가 그 집에서 한번 키워보셨대요. 근데 이게 집에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막 벌레가 막 생기면서 결국엔 관리가 안 돼서 키울 수가 없었다. 집에서도 좀 키울 수 있을까 딸기를.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늘 딸기가 또 제철 식재료여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뭐 바질이나 식물들도 집에서 키우면서 직접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또 경험들을 3, 4부에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부 첫 곡 여러분의 신청곡 선곡을 하고 돌아올게요. 1부 마지막 곡 위켄드입니다. Sacrifice.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0: 5.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르. 워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자, 2부 첫 곡의 선곡의 주인공은 사루비아님이십니다.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신청해 주셨는데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리고 두 번째 곡을 갈까 말까 하다가 분위기가 좀 좋아서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고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어드렸는데 오드로님께서 2부 두 번째 곡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첫 곡이 완전 예상 밖이네요. 진짜 다양한 장르 노래들이 오늘 왔는데 왠지 오늘은 이 80년대 후반, 이 90년대 초반에 이 댄스곡이 좀 당겨서 날이 또 끄물끄물할 땐 댄스죠. 띄워드렸습니다. 사로비아님 운전 조심하시고 도착하시면 주소 문자 남겨주십시오. 90년대 댄스곡 메들리인가요? 좋습니다.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90년대로 간 것 같아요. 아, 시은아버님 오랜만이네요. 아치님께서. 예, 박남정 씨의 또 따님 이름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아치님. 리베로님께서도 야, 찌뿌둥한 몸을 막 꺾어주고 싶게 하는 명곡입니다. 아, 약간 좀 올라가 봤습니다. 한 곡 더 준비했고요. 신청곡 가운데. 예, 잠시 후에 또 만나보죠. 밤새한 형님, 춘샘 생각나는 노래예요. 오늘 춘샘 오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옛날 노래 들으면 춘샘이 생각나는데 자꾸 이제 고품격 음악을 예, 물론 이제 당연히 고품격 음악이지만 추구한다 하시며 되게 좀 뭐랄까 좀 더 클래식한 BG를 원하셔서 아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님께서 박남정씨 얼굴이 선합니다. 가요 톱10에서 웃으며 노래 부르던 모습. 춤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하시며 문자도 주셨고 유재맘님 오셨네요. 비 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비가 잠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차에서 집 딱 들어갈 때 네. 그때는 좀 멈춰주면 좋겠다. 독거노인 백노인님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저는 두 번째 노래 그 문근영 씨 버전이 생각납니다. 어린 신부 그렇죠. 그 노래 또 참 영화 속에서 아 너무 너무 풋풋하고 정말 예뻤던 그 어린 시절의 문근영 씨 진짜 아기 같은 그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는 노래죠. 최근에는 연극 무대에도 또 서시더라고요. 0423번이 오셨습니다. 리디 어버이날 아드님 문자 주셨어요. 그때 맞아요. 어버이날 아들 문자를 봤어요. 바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 신경 써서 못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깜찍한 이벤트를 죄송하다 하지만 여전히 말 안 듣는 초3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되게 듬직한 척 막 한 고3처럼 보냈는데 느낌이 참 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예, 친구들이 속이 다 깊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 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할 텐데 엄마가 아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알면서도 이제 또 이런 날 어버이날 즈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예, 안부 전해주세요. 우리 초3 초딩 친구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임병수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오늘 2980번님께서 아이스크림 사랑도 듣고 싶어요. 아, 이 곡은 진짜 춘샘인데 그죠? 밤새한 형님 노래 듣고 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김선달님 잘 지내셨나요? 신청곡 준비했어요.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 오늘 성공 무슨 일이죠? 초등학생 때 카세트에 꽂아 듣던 그 노래. 전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공테이프로 그 동시 버튼 딱 눌러서 녹음하던 그 노래입니다. 기억하시죠? 노마트님? 1639번님 오셨어요. 천둥 치더니 갑자기 비가 마구 쏟아집니다. 후다닥 집 앞에 도착했는데 창밖엔 빗소리도 좋고 꽃비 흩날리는 것도 좋고 오바의 선곡은 더 좋아서 차에서 못 내리고 계셨군요. 그럼 이왕 못 가신 거 주소 하나 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1639번님. 김현정 목소리 이어갈까요? 3274번님 조심히 신청해봐요. 히든 싱어 보고 김현정님 노래가 지금 늦었도록 너무 좋죠. 네, 혼자 한 사랑 조심히 남겨주신 노래 화끈하게 띄워드립니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 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노마드님. 나 이제 너무 공간가 목이 쉴 것 같아요. 아, 이제 남성 보컬 노래로 살짝 이제 톤 다운해서 같이 드릴게요. 네. 리베로님 꿈으로고 처진 오후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아, 주저앉았어요 리디. 책임져요. 밤새는 형님. 2부 끝곡 사나이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잭스키스 노래죠. 사르르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천둥치니까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훔쳐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날아갈게. 오늘 선곡은 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잭스키스 사나이 가는 길로 신나게 2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 우리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있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3부 첫 곡은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였습니다. 오늘 이 곡은 0010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아이고 그 오늘 정차하시던 중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살짝 있었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큰일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휴 이게 되게 되게 뭐랄까 심리적으로 많이 놀라죠. 0010번님 괜찮으신가요? 좀 진정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노래로 3부 문을 열었는데 노래 들으셨기를 바라고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안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0010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별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순순부리부리님도 오셨는데 리디 저 수술하고 왔어요. 조직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합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 마취 덜 깬 상태로 이어폰 끼고 오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순순부리부리님.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뭔가 이거 떼어내야 되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약간 마음이 좀 괜히 조마조마하고 좀 그렇잖아요. 예, 별일이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딱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보시죠. 이렇게 항상 확답은 안 하시니까 네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잠시 좀 우리 쉬었다 가자고요. 순순부리부리님 고생 많으셨어요. 순순부리부리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또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지기님은 지금 오늘 교회 행사 있으셔서 속초에 오셨군요. 아, 농사꾼은 논밭을 떠나야 쉬는 것 같아요. 바다 보며 휴식 중입니다. 눈앞에 있으면 계속 손이 가죠. 아, 까망님. 네, 세상엔 천사분들이 참 많죠. 자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주연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쿰팡님 조금 늦으셨는데 아니 오늘 무슨 메뉴예요? 무슨 재료예요? 이미 다 우리는 재료를 공유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딸기입니다. 딸기. 저도 딸기?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 제철 식재료에 들어간 이유가 있다. 잠시 후에 우리 선생님 만나보고요. 밤사녕님께서 정숙한 우리 선생님 오시니까 저 자제하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선생님이 또 되게 내재된 게 참 많으시다. 예. 하드한 것도 좋아하시고 예,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 오늘 딸기 식재료를 들고 찾아주셨습니다. 임주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톡톡 광고 듣고 와서 선생님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배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오늘의 식재료 지금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딸기. 딸기로 대체 뭘 만들죠?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궁금한 오바리들 얼른 모이십시오. 우리 제철이 낙낙 여러분의 메뉴 고민 해결을 왔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지금 우리 꽃다님께서는 학교에 딸기밭이 있다고.
1: 아,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0: 이거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 생기는 족족 애들이 알고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따먹어야지 라는 걸 아마 애들은 알고 있을 아하, 거예요.
0: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학교에서 따셨다는
1: 너무 예뻐요.
0: 딸기 너무 예쁘다. 네. 대롱대롱 손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사인도 주셨고 지금 딸기 튀김 이런 거 아니냐.
1: 딸기를 튀겨본 적은 없는데 뭐 튀기면 뭐
0: 다 맛있죠. 뭐.
1: 그럼요. 네. 약간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 신박한 또 메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쿵팡님께서는 지난주에 수박 사 먹은 딸기가 웬 말입니까?
1: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제철이라고 해서 딸기를 갖고 나왔는데 아마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우리는 딸기를 다 많이 먹고
0: 네.
1: 뭐 이렇게 추울 때 겨울에 많이 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딸기가 웬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농업 기술의 발달 아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0: 어허.
1: 그리고 네. 원래 제철은 이제 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딱 제철입니다.
0: 아니 아까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어 노지 딸기인가?
1: 어.
0: 정확하게
1: 역시.
0: 또 아시더라고요.
1: 네, 아시네요. 네. 맞아요.
0: 자, 오늘의 재료는 딸기인데요. 딸기 얘기 네.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지난주 선생님 저 그 선물해 주셨던 아, 카레,
1: 커리. 네.
0: 그 제가 바로 집에 가서 먹었는데 네. 너무 맛있던데요?
1: 그 약간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0: 이게 아니 네.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네. 그래서 오바리들 한번 네네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먹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먹으면서 한 입 먹으면서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네.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리 맛이 아니라
1: 네.
0: 약간 태국 쪽에 그 강한 향신료처럼 네. 살짝의 향이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많이 쓰는 그 이제 가람 마살라라든지 거기에 이제 향신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향신료 플러스 네. 강릉에서 이제 사니까 그 강릉의 농부님들이 키워주신 울금이라든지 강황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을 조금 네, 많이 넣었더니 거기서 또 깊은 맛이 좀 이렇게 쫙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0: 약간 눈 감고 네. 모르고 먹으면 푸파퐁 커리 같은 향이 조금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난다 싶기도 네. 했고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네. 그 저기 같아.

0: 있어요. 콩비지 식감으로.
1: 어떻게 하셨죠? 거기에 제가 백태콩 국산.
0: 선생님 저 제자로 어머. 좀 받아주세요.
1: 아니 이 산을 이제 내려가서 될 것 같은데.
0: 어머나 세상에.
1: 콩이에요. 콩을 세상에. 많이 넣었어요.
0: 어머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어머,
1: 그걸 그걸 어떻게 하셨죠? 진짜?
0: 아니요 먹으면서 약간 네. 네. 뭐 뭔지 모르고 먹었지만 네. 그래서 어머 좀 독특하다, 네, 특이하다 생각하면서 되게 맛있게
1: 와,
0: 먹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신 인별그램으로 보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DM에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네. 어디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0: 문의를
1: 있으셔서
0: 문의를 저희 지난주에 방송 중에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인별그램으로 이렇게 연락을
1: 감사합니다.
0: 하시면 된다.
1: 역시나 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 인별그램 쪽으로 DM 연락 주시면
1: 적극적으로 주시면
0: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공개해야 된다.
1: 진짜
0: 말씀을 좀 드렸어요.
1: 또 보내드렸어요.
0: 아 이제 그래서 제가 살려고 이거는 이제 사야 된다. 이거는 사야 된다. 부모님도 좀 보내드리고.
1: 아이고.
0: 저한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쟁여놓고 먹으면 유통기한도 좀 길더라고요, 여러분.
1: 네 맞아요. 제가 발효를 시켜갖고 냉장에선 그래도 두 달 정도까지 있었어요.
0: 저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다. 이 정도 나누면서
1: 고맙습니다.
0: 진짜 여러분 네. 하산 얘기 들었습니다. 성장금 리딩이 나왔어요 지금.
1: 또 다른 별명이 우리.
0: 자 그럼 우리 오늘 딸기 이야기로 한번 꽃을 피워보죠 선생님.
1: 네 다시 이제 딸기로 돌아와서요. 그 이제 겨울에 사실 딸기를 충분히 많이 먹었고 저도 이제 케이크라든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그 디저트들에 딸기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가 왜 겨울로 이렇게 오게 됐지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그 하우스 시설이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생산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육묘 기술이라든지 품종이 개량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딸기를 겨울철에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겨울에 사실 이렇게 신선한 그런 과일을 먹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보일러라든지 난방비가 많이 들다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저트 만드는 카페, 뭐 백화점 이런 데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선 과일을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연말용으로 또 많이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가 굉장히 빨갛고 예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그 시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는 딸기를 제철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봄이 제철인 이유가 원래는 이제 약간 햇빛이 이제 따뜻해지고 조금 더 이제 일교차가 조금 적어진 사이에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단맛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딸기의 제철입니다.
0: 아니 안 그래도 4월 중순쯤에 딸기를 되게 그 강릉에서도 연곡 쪽에 딸기 되게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쪽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 했는데 서로 야 철이 지나지 않았어? 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이 철이었다.
1: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그 겨울에 먹었던 딸기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겨울에 처음에 제가 그 사천에서 이제 재배한 그 딸기를 한 입 정말 처음으로 겨울에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소리가
0: 그냥 설탕 아니에요 진짜?
1: 완전 단맛이 그 자체로 정말 완벽한 이건 디저트다. 내가 한 팩에 3만원, 4만원을 주고 샀지만 요 하나를 하나를 정말 케이크 못지않은 그런
0: 알도
1: 단맛을
0: 크고.
1: 알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단맛을 즐기면서 먹었는데 이제 일교차라든지 햇빛량에 따라서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딸기는 조금 더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해요. 산미가
0: 그렇구나.
1: 있어서 그 딸기가 정말 단맛의 딸기도 이제 겨울철에 먹고 그다음에 산미가 조금 있는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그 자연에서 온 자연스러운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요쯤에 나오는 봄 딸기에는 또 있어서 이런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네. 초겨울 그 딸기는 이제 단맛이 좀 강하고
1: 네. 네.
0: 원래 이제 제철인 지금 먹는 딸기는 네. 그 산미가 또 있고 네. 상큼함과
1: 네. 향이 아. 조금 더 있고 네 그런 딸기로 좀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1: 네.
0: 궁금하다. 네. 네. 지금 3991번

0: 님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딸기가 봄철 과일이었는데 강릉에 오니까 딸기가 겨울철 과일이었다. 신기하다. 딱 맞았어.
1: 맞아요, 맞아요. 딱 맞았고 그리고 지금 강릉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재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농가가 크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다른 이제 농가들의 이렇게 맛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그때 그때 또 이렇게 먹는 딸기의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배하시는 방법들이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그리고 하우스 재배는 좀 일반 노지에서 자라는 거랑 방식이 또 다르다면서요, 선생님?
1: 그렇죠. 그 왜 그 딸기 체험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만 딱 뻗어서 그냥 줄기를 딱 콕 이제 딱 집기만 하면 딸기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 아이도 그냥 서서 손만 뻗으면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농가에 계신 분들이 허리가 아픈 농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배드라고 하는데 수경 재배, 그러니까 물을 흐르게 해서 딸기를 그 안에서 이제 배양액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영양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흐르게 해서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기계로 조절을 하면서 키우시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딸 수 있고
0: 그럼 흙 없이?
1: 네, 흙 없이.
0: 그러면 약간 왜 저 아까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 흙이 있는 밭에서 이제 키우면 벌레나 그런 게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껍질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껍질이 없고 굉장히 얘가 예민한 애라서 땅에 닿았을 때 그 땅에 있던 그 원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와 맞닥뜨리면 얘가 금방 무르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이제 많이 수확을 수확량이 확실히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0: 정신력이 좀 약한 친구구나.
1: 예민해요. 예민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높이를 조금 올리고 땅과의 근데 이제 토양에서 아마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재배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 멀칭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약간 이렇게 덮어서 이제 딱 닿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올려서 딸기를 이렇게 그 땅에 아예 안 닿게 하는 방법.
0: 근데 또 그쵸 이제 수경 재배가 장점이 많음에도 계속 그 흙 위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1: 그쵸 아무래도 흙이 갖고 있는 그 뭐라 될까요 미생물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 영양분을 조금 더 그리고 맛도 이렇게 뭔가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실 장에서 재배하는 딸기의 수확량은 정말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나오는 딸기를 사실 먹기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게 되면 또 여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0: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따로 이렇게 유통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까 문자 주셨는데 딸기 지금 분명 제철이라고 하는데 마트엔 없다. 철이 지난 줄 알았는데 제철이군요. 이런 문자들도 주셨어요.
1: 근데 제가 이제 인별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강릉 분들을 한번 보면요. 딸기를 지금도 이제 수확해서 납품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 검색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에 이런 광고 올려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보면서 이건 철이 지난 현수막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이 딱이군요.
1: 네, 지금도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0: 지금?
1: 네, 우리 이분 많이 보이시죠?
0: 김땡땡 씨 현수막 지금 많이 붙어있다고 제보가 왔어요. 그렇구나.
1: 이렇게
0: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 살피면 지금 광고 현수막들을
1: 그리고 이제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오늘 이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딸기를 좀 골라야 신선한 친구들인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딸기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서 그 딸기를 고를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사실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딸기가 열매가 아니라 그 꽃 받침이 이제 확장돼서 본인이 이제 몸을 부풀려서 꽃 받침이 우리가 꽃받침을 먹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1: 네, 맞아요. 꽃받침을 먹고 이제 그 꽃받침 우리가 먹는 그 열매처럼 생긴 그 점점점점 해서 그 부분이 씨앗이자 열매.
0: 아니 씨앗이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열매라는 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딸기의 겉면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잘 도려내서 흙에다가 심잖아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와요.
0: 어머, 그 작은 시, 네, 그 작은 점에서

0: 근데 이제 다치지 않고 잘 이렇게 네.
1: 또 예민한 친구.
0: 네. 얇게 이렇게 거피만 쫙 해갖고 땅에 심으면 벌써 발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사실은 꽃받침이었다. 네, 꽃받침이 부푼 거였다.
1: 굉장히 그 보호하려는 네. 게 크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호하면서도 그 씨앗을 이제 조금 개체를 늘리기 위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무기, 방법, 생존력.
1: 얘기를 네. 들으니까 되게 고귀한 친구네요.
0: 그렇죠. 예민하고 약간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딸기가 약간 공주 같은 느낌이 왜 애들이 그렇게 딸기에 뭔가 머리띠나 공주 옷이나 이거와 연관시켰는지 이런 것들도 다 맥락이 연결되면
1: 아시는 분이 네.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얘기는 진짜 이 딸기의 생애를 아시는 그렇죠. 분이 만드지 않았을까.
0: 굉장히 예민하고 맞아요. 또 성격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그 꽃받침을 보시면 이제 윗부분이 살짝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얀 부분이 적을수록 신선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꽃받침, 원래 꽃받침 초록색이 약간 신선하고 이렇게 약간 변질되지 않은 색깔. 걔네들이 이제 딸기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네, 요소가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딸기는 그 아까 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씨앗보다 이제 줄기로 번식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0: 맞아요. 이것도 이제 얘들의 생존력인데 그 딸기가 자라는 그 줄기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줄기가 약간 이렇게 핑퐁 우리 탁구공 칠 때 핑퐁 핑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식으로 줄기가 쭉 뻗어나가요. 그걸 이제 러너라고 하거든요. 그럼 러너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가요. 한 30번 정도 쭉 나가는데 그 러너가 한 번 나가면 거기에서 줄기에서 약간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거기에 딱 정착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딸기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러너 그다음 러너도 또 나오고
1: 되게 아니 뭔가 되게 네. 조심스러운 친구다 뭔가가.
0: 근데 또 번식력도 되게 좋아서 전 실제로 이제 저희 영업장 앞에 딸기를 러너를 제가 하나 구해 와서 러너를 심으면 딸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너를 심었더니 얘네들이 한철 지나니까 러너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 텃밭을 또 다 잠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 잘라서 이제 다른 것도 키워야 되니까 버렸는데 네.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고 얘네들이 또 러너를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 네.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텃밭으로도 많이 기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러너를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딸기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심어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이게 말론 되게 쉬운데 되게 예민한 친구다 보니까.
0: 네, 맞아요. 어렵고 그리고 또 햇빛도 잘 받아야 되고 저희 화단에 있는 애들은 아직 꽃도 안 피었어요.
1: 저런.
0: 네. 주인을 잘못 만나서.
1: 네. 선생님 때 그 네. 화단에 있는 꽃 딸기들이 빨리 꽃을 피우기를 바라면서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이제 딸기 관련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국에서 테니스 그 경기가 매년 열리는 그 윔블던 시즌이 6월, 7월 이때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 관중들이 이 딸기와 같이 먹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1: 아우, 재밌다.
0: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퐁당 넣어서 그 관중들이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퍼서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1: 딸기가 퐁당 들어가는 그 재료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기 1번 식초, 2번 크림, 3번 소금, 4번 설탕 중에 정답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주십시오. 영국에서 테니스 경기가 있을 때 딸기를 여기에 넣어서 관중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1번 식초, 2번 크림, 3번 소금, 4번 설탕 중에 정답 몇 번일까요? 은근 헷갈리네요. 광고 듣고 노래 듣고 올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0: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0: 맛있어.
1: 자, 선생님 선곡해 주신 곡이
2: 네, 삐삐밴드의 딸기.
1: 입니다. 네. 아,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참 과격하고 처절하네요. 나도 네. 좋아하지만 한 팩 사주고 싶습니다. 딸기 안 좋아했다가는 큰일 날 노래다. 네, 딸기 싫어하면 혼날 네. 것 같다.
2: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죠. 95년도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너무 좋아했던 밴드예요.
1: 네. 삐삐 밴드. 네. 네. 설마 했는데 이 노래가 선곡이 될 줄이야. 에, 좋아라 하는 가사가 딸기가 좋아라는 가사가 딸기 가져와. 예, 취객 아니고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예, 노래였습니다. 네. 노마드님은 딸기를 마시멜로 플러프에 찍어 드신다고 합니다.
2: 마시멜로 플러프가 뭐죠?
1: 저
2: 마시멜로를 잘 안 먹어. 플러프면 저 영어 뜻 뭐죠? 저 영어 뜻
1: 저희 노마드님 이렇게 또 신메뉴 주실 때는 사진 꼭 첨부 부탁드려요. 저희 또 예, 시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2: 근데 찍어 먹는다고 하시니까 마시멜로를 약간 어디에 녹여서 네. 이렇게 네, 그런 거 아닐까.
1: 선생님. 네. 그리고 네.
2: 아니 근데 힌트를 못 드렸어요. 이게 힌트를 드리면 딱 아셨을 텐데 네. 네, 아이스크림에 많이 사용되는 그 부드러운 재료입니다. 휘핑땡땡 생땡땡 이렇게 드렸는데 예. 네.
1: 뭐 조금 늦었지만 정답 주셨으니까 네. 예, 발표해 주시죠 선생님. 정답은?
2: 네, 정답은 크림 2번 맞습니다. 네.
1: 2번. 배경이 있다고요.
2: 네. 이게 그 윈블던의 1970년대에 상인들이 이제 딸기가 수확되면서 그 앞에 경기장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관중들이 하나둘 사 먹다가 요거를 크림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크림이랑 요게 매칭이 너무 마케팅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연간 이 윈블던 2주 동안의 경기를 보면서 드시는 딸기의 양이

0: 약 38톤 정도 된대요.
1: 상상도 안 돼요.
0: 상상이 안 되죠.
1: 딸기 한 알이 얼마나 가벼운데 이거를
0: 무게가
1: 38톤
0: 나가지도 때. 않은 그 하나의 38톤을 이룰 정도로 관중들이 그렇게 거기서 야. 이제 다 드시고 계시는 네, 양이 그렇게 재배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1: 재미나 이제 문자들을 주셨는데 와인일 줄 알았는데 보기에 이제 없었죠.
0: 맞아요. 네. 그 요거를 드시면서 옆에 와인도 곁들여서 드신다고
1: 딱이다.
0: 해요. 네, 드신다고 해요. 그 약간 좀 더우니까 시원한 와인이랑 이렇게 딸기 새콤함과 그 부드러운 크림이 이렇게 만나면 너무 궁합도 좋을 것 같고
1: 경기를 못 볼 것 같은데 그 정도면
0: 너무 너무 낭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국. 예, 그런 내 문화들이 좀 네,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예, 지금 식초 아니면 크림 같은데 식초에 담그면 냄새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 못할 테니 크림으로 가겠다.
0: 네.
1: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저도 네. 모르게 정답에서 강조가 되나 봐요.
0: 어떻게?
1: 리디가 크림을 강조해서 발음하는 걸 보니 크림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조심하겠습니다.
0: 네.
1: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주신 분들 저희가 크림 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께는 따로 안내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크림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딸기를 즐기는 여러 방법들을 오늘 또 만나볼까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크림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딸기를 즐기는 방법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딸기가 워낙 이제 산미도 있고 약간 달콤함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산미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콤해지는 그런 맛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크림이나 약간 우유 같은 게 섞여서 부드러운 어떤 그렇게 딱 딸기를 안아주는 포근함 요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특히 요때 나오는 제철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약간 토마토의 결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약간 달기도 하지만 거기에 산미도 있고 약간의 짭짤한 맛도 있고 굉장히 그 풍성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맘때쯤에 딸기는 그런 토마토와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마토를 이제 베이스로 만드는 그런 요리에다가 딸기를 대입을 조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요리 네. 첫 번째는 딸기 냉스프입니다.
1: 말만 들어도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마토로 만드는 가스파초라는 냉스프가 있거든요. 토마토 네. 냉스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딸기로 대체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그다음에 오이가 들어가면 약간 더 이렇게 상큼해지거든요. 그래서 오이나 참외 같은 거 그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고추나 할라피뇨 들어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양파, 식초나 레몬즙, 그다음에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약간의 물이나 채소 이거를 넣고 그냥 그 믹서기에다가 쫙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1: 뭐 다른 게
0: 네,
1: 없어요.
0: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산미, 달콤함, 약간의 그 시원하고 그리고 올리브오일에도 고소한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초여름이 되는 그 더위에 살짝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네, 매콤함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꼭 후추를 뿌려서 드시면 완전히 이제 확 요리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1: 그래서 일반 우리 크림 스프에 뿌려 먹듯이요.
0: 네, 뿌려 먹는데 흑후추. 네, 그래서 이렇게 갈려 있는 그 후추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고 뭐 있으시면 고수 같은 거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바질 같은 거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떠서 드시면 너무 네,
1: 아니 이게 맛있어요. 되게 맛이 궁금하더라고 레시피를 보는데 네. 선생님 이게 약간 점도는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0: 점도는 네. 약간 그 우리 수박 주스? 그러니까 수박을 갈면 나오는 그 되게 묽어요. 네, 굉장히 묽어서 이렇게 그냥 떠서 드시거나 정말 빨대로 이렇게 후루룩 해도 이제 빨려 들어올 정도로 네, 음료수처럼 이제 즐기시는 그런 스프거든요.
1: 식전에 먹으면 네. 진짜 입맛을 돋울 것 같아요.
0: 식전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스프를 이제 끓여놨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설탕을 좀 넣어서 네. 요거를 지긋하게 쭉 끓여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약간 잼이 되거든요. 약간 잼과 그 수프 사이에 어떤 그 물성이 나올 때 그때 했다가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서 드시면 에이. 나중에 빵 구워서 이렇게 위에 발라 드실 수 있는 그런 잼도 가능해요. 스프레드처럼.
1: 아, 우리가 지금껏 먹었던 딸기잼과는 이제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이죠.
0: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약간 산미가 있는 빵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이렇게 우리 사우도 같은 그런 산미 있는 빵과 네네.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 아, 되게

0: 되게 뭐랄까 요리 좀 하는 사람처럼
1: 네.
0: 만들어줄 수 있는 메뉴.
1: 네. 그리고 아, 그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스크립트에는 없었는데 네. 딸기로 고추장을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장을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고추장을 네. 사오셔서 딸기를 살짝 갈아요.
0: 에?
1: 그냥 믹서기에 쭉 간 다음에 에이. 그냥 그 고추장에 그 딸기 그 약간 물 같은 거를 같이 섞으면 섞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더 끓이면 얘가 정말 그 산미가 가득한 고추장이 되거든요.
0: 고추장을 또 따로 끓여요, 선생님? 그걸 네, 섞고.
1: 네, 왜냐면 이제 딸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에이. 그게 물성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좀 물이 많아지잖아요. 아~ 그래서 살짝 끓이면 이제 물이 날라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저장성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또 다른 딸기 고추장의 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0: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이거.
1: 네.
0: 선생님 지금 천재에 왔어요. 네. 오 천재님. 네. 편식쟁이인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천재님.
1: 아, 천재는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0: 네. 맛잘알로.
1: 천재는 아닌 걸로. 네.
0: 너무 궁금하다. 딸기 냉수프 오늘 첫 번째 메뉴로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 최종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 주실 건데요. 저희 선곡표 방에 또 올려두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 가볼게요.
1: 네. 두 번째 요리도 약간 그 이제 토마토에서 파생된 그런 메뉴인데요. 딸기 살사예요. 살사는 이제 멕시코에서 왜 우리 타코 먹을 때 이렇게 얹어서 먹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샐러드 같은 소스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토마토 대신에 딸기를 넣은 건데요. 그 딸기랑 양파를 살짝 이렇게 얇게 다지고 채쳐서 좀 다지고 그다음에 라임이나 레몬, 올리브오일 참 비슷해요 위에 거랑. 그래서 올리브오일, 후추를 섞어서 약간 고형의 살사를 만든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새우가 들어가는데 새우에 그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오일은 그런 팬에서 그 새우를 너무 바짝 익히기보다는 약간 약간 반 정도 익히듯이 이렇게 앞뒤로 살짝 구워주신 다음에 요거를 또띠아 있죠. 또띠아에다가 요 구운 새우를 착착착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 딸기 살살 착착 올리고 저는 그리고 고수 매니아거든요. 고수 이렇게 착 넓게 펼쳐서 근데 고수 혹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바질이라든지 조금 우리 상추라든지 조금 익숙한 네, 채소로 이렇게 맛을 내신 다음에 이렇게 쫙 말아서 또띠아 쫙 말아서 이렇게 한 입 쫙 물면은 여기가 멕시코야? 이런 맛이 네, 펼쳐집니다.
0: 여기가 멕시코인가?
1: 네.
0: 헷갈릴 수 있다.
1: 네.
0: 근데 약간 그 또띠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딱 한 입 물면 이 새우에 막 탱글함과
1: 그죠.
0: 딸기의 네. 그 산미와 상큼함이 네. 확 입안에 퍼지면서 네. 너무 맛있을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고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또띠아 먹으면 사실 고수를 계속 충전해서 먹거든요. 그럼 그 고수에서 느껴지는 또 그 풍미가 확 있어서 정말 외국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0: 너무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맛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1: 네.
0: 자, 그럼 네. 배고픔을 참고 네, 다음 네. 메뉴 또 넘어가 볼까요?
1: 네. 네.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세 번째는 딸기니까 좀 댁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를 네, 만들어 볼까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름은 딸기 치즈 밀푀유 와플.
0: 와플.
1: 네.
0: 오.
1: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플 과자. 네, 마트에서 파는
0: 이제
1: 일반 네, 와플 과자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댁에서 와플을 구우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껍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뭐라 되죠? 푹신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좀 단단하고 아삭한 그 과자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자 사이에다가 그 딸기를 얇게 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림 같은 치즈. 그래서 뭐 마스카포네라든지 아니면 리코타라든지 크림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걸 만약에 세 가지 다 있으시면 한 6대 3대 혹은 이제 리코타 치즈를 조금 더 많이 비율을 하셔갖고 요걸 섞어서 이렇게 와플 다음에 크림 바르고 치즈 바르고 그다음에 딸기 얹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저기 피칸 있죠.
0: 네.
1: 피칸을 얇게 이제 써셔도 되고 이제 통 피칸을 거기다 살짝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또 고소한 맛이 딸기랑 이 치즈랑 또 어울리면서 네.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0: 완전 와인 안주인데요, 선생님?

0: 어, 전 디저트라고 얘기했는데.
1: 디저트. 아, 깜빡했다. 아, 죄송해요. 네. 아, 네.
0: 아, 죄송해요. 우유랑 우유와 커피.
1: 아, 깜빡했네.
0: 네. 근데 와인이랑도 잘 어울리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 겹 더 치즈 한번 깔고 네. 딸기 이제 피칸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와플 과자 딱 아. 얹어서 위에서 한번 꾹 누르면 요게 이제 딱
1: 샌드거든요.
0: 샌드처럼 맞아요. 샌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들어서 한 입 앙 물고 커피 마시고. 아, 그 네.
1: 근데 이게 그러면 네네. 그 와플 과자 말고 우리가 이제 네. 조그마한 크래커도 있잖아요.
0: 네.
1: 담백한 크래커. 요것도 네. 괜찮을까요?
0: 어, 크래커도 괜찮죠. 담백한 고 크래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와플 과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약간 선이 있잖아요. 아. 그 선 안에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네. 거기에 그 치즈가 아. 이렇게 군데군데 쫙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많이 먹을 수 있다.
1: 아, 좀 더 네. 많이 먹기 위해서. 네.
0: 그리고 이제 와플 같은 경우 그 과자가 그 기공이라 되나요? 그 과자 사이에 공기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왕 물었을 때 이 그 식감이 딸기와 그 저기 뭐죠? 피칸이랑 요거 와플 과자가 딱 만나면서 그 식감이 또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크래커도 좋고, 네, 와플 과자도 좋고 어떤 걸 사용해서 좋지만 이제 제가 제안드리거든요. 와플.
1: 와플. 네. 네. 약간 이렇게 네. 버터 맛이 더 가득해서 네, 풍미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0: 맞습니다. 네.
1: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딸기 치즈, 밀푀유, 와플까지 오늘 만나봤는데.
0: 네.
1: 아, 자꾸 집이 와서
0: 저도요.
1: 아, 이게 또 이게 딸기가 또 산도가 있으니까 산미가 있으니까
0: 맞아요.
1: 더 지금 오늘 침이 고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메뉴가 이제 딸기 냉수프였고 네. 두 번째가 구운 새우와 딸기 살사.
0: 네, 이거를 이제 네. 그 또띠아라에 말라서. 네.
1: 알아서 이렇게 네. 한입 앙 선생님 표현대로 먹으면 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딸기 치즈, 밀푀유, 와플이었습니다. 요 세 네.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만 들으시니까 되게 고통스러우셨죠.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0: 네, 맞아요. 뭐 믹서에 갈기만 해도 되고 약간 뭐 구운 뭐 그런 새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약간 다져서 섞기만 하면 되고 또 그냥 쌓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고 해서 저는 사실 복잡한 요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이랑 이 코너가 네. 너무 행복한 게 막 네. 굳이 막 주방을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아, 단순하게 예, 네.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0: 맞습니다.
1: 좋아요.
0: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바쁜 현대사회에 빨리빨리 맞습니다. 먹고 빨리빨리 지워야죠.
0: 네. 예. 네.
1: 자, 여러분 오늘 만나신 요리의 레시피를 저희가 선곡표방에 오늘 날짜 선곡표방에 또 올려놓으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1: 어, 느티나무님께서 딸기 고추장 만들어봐야겠다. 매운 거에 약한 가족들한테 요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다.
0: 맞아요. 오. 이거 이제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이제 고추장이 이제 만들 때 거기에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좀 섞어주면 굉장히 그 철에 맞는 또 고추장을 드실 수가 있어요.
1: 아, 딸기가 아니어도?
0: 네. 그래서 오. 뭐 지금의 뭐 아니면 겨울에도 이제 괜찮은 딸기, 그다음에 사과 나올 또 사과, 배, 그다음에 참외 이런 거 있죠. 고를 갈아서 아~ 이제 씨가 있는 거는 씨를 조금 빼더라도 갈아서 내 네, 고추장에 섞으면 그때그때 제철에 맞는 고추장이 또 완성이 돼서 굉장히 또
1: 네. 먹으면서도 이거 분명 고추장인데 뭐야
0: 네,
1: 궁금해서
0: 네. 무슨 맛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한번 집안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너무 진짜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고수의 고추장까지 딸기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딸기 막걸리.
0: 맞아요. 네, 강릉에서 막걸리를 그래요? 딸기랑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네.
1: 오.
0: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따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타코에는 고수가 꼭 들어가야죠.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 시간만 되면 밥을 먹었는데도 지금 배가 고파진다. 여우야님.
0: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배고파.
1: 여러분 선생님 표정을 보면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다.
0: 아 근데 다음 주에 진짜 저희 방송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뭔가 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침이 꼬락꼬락하는 모습과
1: 침을 우리 닦는 모습까지
0: 네,
1: 적나라하게 나가면
0: 눈물 흘리는 모습이 다 나올 것 같아요.
1: 아 질문이 왔는데 선생님.
0: 네.
1: 질문은 광고 듣고 와서
0: 알겠습니다.
1: 만나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

0: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지금 우리 임주연 선생님 아니고 언니다. 맞잘알들은 언니다. 예. 그리고 까망 조심하겠습니다. 까망이. 예. 그리고 우리 하양 늑대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요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네. 하시는 중에 네. 써머리를 직접 하셔서
13: 진짜요. 이게 변호 매김까지 쫙쫙쫙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12: 따로 네. 이제 우리 레시피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13: 네. 예. 너무나 간단하게. 네.
12: 난 요렇게 먹겠다. 예. 네. 써머리 남겨주셨고 그리고 선생님 침 우리 침 꼴깍 넘기는 소리에 침 1리터 지금 방출됐다.
13: 아, 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리나요? 네, 어떡하나요?
12: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네. 없죠. 뭐. 아까 질문 주셨었는데 네. 딸기고추장 만들어 놓으면 대략 네. 유통기한이라고 할까요? 보관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13: 네. 그 고추장을 만약에 직접 댁에서 이제 고춧가루랑 뭐 이렇게 찹쌀풀을 이렇게 해서 쓰셔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유통기한이 짧기는 해요. 네, 그래도 냉장 보관해서 하신다면 어차피 고추장도 이제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이상은 하시고 만약에 위에 흰 곰팡이가 피기도 하거든요. 네네. 가끔가다. 그러면 흰 곰팡이는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소독한 나무 숟가락으로 이렇게 걷어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냉장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으로 하면은 저는 길게는 거의 뭐 10년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발효의 힘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와.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12: 지금 건강하신 거 보면 먹을 수 있다. 예.
13: 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구매하신 경우에는 그래도 훨씬 더 이제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길어질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태를 한번 봐가시면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 지금 네. 지난주에 또 우리 완두콩 얘기했었잖아요. 네. 1인 속밥 지금 지어 먹으려고 한다. 네. 우리 꽃다님께서 또 문자 주셨고 이건 질문. 같진 않지만 선생님은 네. 입맛 없을 때가 없으실 것 같다.
13: 저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프고요. 네, 배고플 때가 사실 많아서 이것저것 옆에서 하면서 계속 밥맛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주워 먹고 계속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12: 다 똑같군요.
13: 네, 배고픕니다.
12: 리리 아빠님께서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다 네, 이런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약간 딸기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딸기로도 네.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네. 고급 요리 느낌
13: 네.
12: 나게.
13: 네. 네.
12: 손님 맞이할 때 내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13: 아 그리고 또 손님이 오시지 않아도 혼자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한 그쵸, 그쵸.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12: 오시는 거 아니죠?
13: 저도요.
12: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커리 선생님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커리 문의들을 지금 주고 계셔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안내 문자를 예,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13: 고맙습니다.
12: 네 오늘도 네. 선생님 딸기 이야기로 이렇게 침폭발 해주셨는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선생님.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이는 라이브로
13: 네. 네. 준비 단디하고 오겠습니다.
12: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연주

0: 끝곡으로 함께 인사 나누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내일 저희 보이는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함씨와 함께하는 밴드 다함씨가 이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은 하늘 밴드 여러분 기억 아마 그 하드락 마니아 분들은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인기를 끌었던 밴드 작은 하늘 멤버분들 이근영 씨와 함께 전설의 이근영 씨와 함께 찾아주십니다. 내일 보이는 라이브 잊지 마시고 4시에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임주현,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살아있는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살아있는 건 소멸하게도요. 그렇다면 감정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감정에도 수명이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는데

하버드대학 신경해부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생리적 수명은 약 90초. 격한 감정이 치솟아 올라와도 1분 30초 정도면 다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닌데, 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속을 끓이고 있는데. 아, 그건 90초짜리 감정을 당신이 계속 재생하고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감정의 화학 물질은 분비되면 90초가량만 효력을 발휘해요. 감정은 알고 보면 수명이 아주 짧은 생리적 반응이에요.

기분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들은 우리 혈액 속에서 겨우 90초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정의 회로를 계속 작동시켜 같은 감정을 오래 이어가죠. 아, 이왕이면 좋은 감정을 길게 재생시키는 전략, 이거 어떤가요?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음악이 아주 섹시하죠. 예. 에어로스미스 스윗 이모션 들었습니다. 양초롱 씨는 지금 여행 중이네요. 생일이고. 야, 아저씨 저 오늘 생일인데 교토에서 혼자 여행 중입니다. 기대 없이 온 여행인데 나름 힐링 중이고요. 여행 마무리 잘하고 현실 복귀도 잘 되면 좋겠네요. 여행 기왕 가셨으니까 즐겁게 잘 지내시고 예, 오시기 바랍니다. 교토. 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토는. 진짜 교토를 한 번 못 가봤네, 제가. 아니면 다른 데 가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예. 그러네. 도쿄만 넘어간 것 같은데. 아, 도쿄는 뭐 거의 30분 이상 간 것 같은데.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에어로스미스의 스윗 이모션 들었고요. 1부, 2부 오뚜기 칼의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어생 와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방탄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도드라만돈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에서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라던 게 아닌데 갑자기 엉뚱한 게 나가지? 특이한데? 아니 최유경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와, 15년 만에 차 바꾸는데 오늘 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나요. 예. 차를 15년 타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뻘쭘해가지고 하나 소개해드린 거예요. 자, 음악 나갑니다. Yo, hip hop started out in the heart. Now everybody trying to charge. Say what, hip hop, baby? 이것도 아닌데. 아, 나 이 참.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Yo, remember back on the bully when cats used to harmonize like. Yo, yo, my men and my women, don't forget about the dean. This is not the most the king. Yo, it's about a thing. Yo.

아, 이 음악 듣기 힘드네. 아, 애가 안 나오려고 자꾸. 로린 힐, 두왑, 데싱 들었습니다. 아, 물론 뭐 그냥 심 뚝 떼고 그냥 처음에 나가는 곡 그냥 나가도 되는데 아, 이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저 이게 이런 게 힙합 정신 아닙니까? 락 스피릿? 예. 8838번으로 와,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야, 이건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운전면허. 예. 아, 요즘엔 또 사법시험 없어졌으니까 뭐. 예. 사법시험 없어진 뒤로 운전면허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현존하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운전면허 시험. 축하합니다. 로린 힐, 두와, that thing. 아, 윤재아 씨. 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위해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데 오늘은 퇴근길에 듣는 아저씨 방송이 피곤한 월요일에 힐링이 되네요. 항상 잘 듣고 있고요. 실수도 귀여우시니까 괜찮아요. 실수도 이제 가끔 하면 괜찮아요. 귀엽고. 근데 자주 하면 안 되죠. 예. 자주 하면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그 오늘 저 실수를 연속해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3일 동안 방송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완벽하게. 1753번 이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지 벌써? 어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안 나오신다고 하셔서 아쉽지만 잘 참아볼게요. 예. 벌써 이게 소식이 다 퍼졌구나. 예. 자, 내일부터 3일간, 제가 오늘 이 실수에 책임을 지고 방송을 3일 동안 쉽니다. 그 대신 저 장기아 씨가 멋지게 방송해 주실 거예요. 예.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예.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어떤 분이 게시판에 아저씨는 해외여행 어디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던데 워낙 저 속된 말로 많이 돌아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몇 개국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돌아다닌 편입니다. 김찬삼 아저씨만큼은 안 되지만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0023번으로 정해주신 All Around the World 리사 스탠스필드.

네,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715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리사 스탠스필드의 All Around the World였고요. 예. 박은영 씨가 밥 먹느라 방송 못 들었는데 혓바늘 때문에 휴가 내시는 건 아니죠? 예. 설마 혓바늘 정도로 방송을 쉬겠습니까? 아, 요게 혓바늘이 참 신경 거슬리게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송을 쉴 정도는 아니고 또 어떤 분은 휴가 잘 다녀오셔야 하는데 휴가 아닙니다. 휴가를 누가 화수목 이렇게 3일을 갑니까? 저 휴가 아닙니다. 휴가는 저 여름에 갈 겁니다. 8월에. 8월에 갈 거고요. 그냥 개인 사정입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 걸 알려고 하시면 다칩니다. 그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 별일 아니니까요. 예. 아무튼 화수목 3일 쉽니다. 광고 들을 시간이네요.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1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오늘 전국 곳곳으로 봄비가 지났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엔 비구름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변화하는 분야, 그래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게 탈레브의 주장이다. 그는 블랙스완에서 대체로 미래를 다루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백조가 흰색이라는 일반적 논리가 통용될 때 소위 전문가들은 왜 백조가 흰새인가만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러다 검은 백조가 등장하자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말은 쑥 들어가고 그들은 뒤늦게 설명에 나서며 검은 백조 등장이 예견 가능했던 일인 것처럼 군다.

교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실제보다 더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생각을 한다. 우리는 무작위성에 대해서도 비무작위로 설명하려 든다. 우리는 승자 또는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를 따라하면 자신도 원하는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린다. 온통 불기둥이 치솟는 주식 창을 보며 환호하는 투자자들 모습을 심심찮게 보는 요즘이다. 투자의 세계에 진입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전설적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은 딴지를 건다. 이런 건 투자가 아니라고. 투자는커녕 투기도 못 된다고. 지금은 도박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상황이 좋을 때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다. 인물의 참된 성격은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드러나니까. 통계,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 나름의 전략 등을 총동원하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일이다. 행운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빌리 스완 I can help 들었습니다. 끝날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귀엽잖아요. 예. 빌리 스완의 I can help. 자, 6시 39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박성모 씨가 늘 백캠 들으면서 공부하고 목 디스크까지 얻었지만 오늘 두 개의 기사 시험에 가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와, 아직 실기가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을 만끽하고 싶네요. 예. 또 60대도 되고요. 예. 와,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야, 60대가 되셨는데 기사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 시험을 두 개나 가 합격하셨다. 와, 대단하시네요. 박성모 씨, 존경합니다. 예. 자, 축하 곡으로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영화 플래시댄스의 삽입곡이에요. 조 에스포지토,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0: Jay-Z featuring Alicia Keys, Empire State of Mind. 3383번 박승대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시키겠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7238번으로 조니의 When You Love a Woman.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인 노스랏은 미국의 작가이자 교사인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셰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살자면 일상이 정말 분주하고 빼곡하겠다 싶은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잠, 수면이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녁 8시엔 무조건 기가, 심지어 파티가 있어도 9시면 자리를 뜨고 그 파티장이 자기 집이라도 본인은 10시에 침실로 간답니다. 다재다능이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다른 즐거움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Acting Monkeys, When the Sun Goes Down 들었습니다. 8887번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샤볼데이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스마트하게 달리고
1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6: 알쏘! 좋다!
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6: 얼쑤 신난다.
1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8: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밖에 비가 오나요?
18: 아까 오후 4시경에는 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엔 모르겠어요. 오나?
0: 그 뒤로는 창 밖을 안 내다보시는군요.
18: 볼 일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0: 알겠습니다.
18: 아, 세차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불안했어요. 세차할 때부터. 이거 이제 비 올 것 같아요.
0: 아니.
18: 아니나 다를까.
0: 네. 세차를.
18: 꼭 세차하면 비 오더라고요.
0: 근무 다들 그렇다고 그러죠.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꼭.
18: 네. 아,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혼자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한 절반은 백햄 청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0: 그렇다면 마이클이군요. 네. 마이클.
18: 마이클이 이번 주에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영화를 봤고요. 마이클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이제 한 거는 2019년이니까 네. 꽤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이고요.
0: 그러네. 예.
18: 그레이엄 킹이라는 제작자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제작자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의 그 톤은 그러니까 뭐랄까 무게라고 해야 되나? 네. 무게감은 보헤미안 랩소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약간 그런 네. 그런 종류의 그런 과의 영화군요.
18: 그렇죠. 뭐 아주 묵직하게 무겁게 뭐 한 인물을 깊이 파고드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0: 그리운 슈퍼스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의 콘서트장에 다시 가는 어떤 경험을 좀 선물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시나리오를 존 로건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네. 이분의 전작이 글래디에이터입니다.
1: 글래디에이터.
0: 007 스카이폴.
1: 오.
0: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쓴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감독은 덴젤 워싱턴과 작품을 많이 했던 트레이닝 데이 같은 작품을 연출한 앤투안 후과라고 네. 하는 감독인 연출을 맡았고
1: 네.
0: 가장 중요한 건 그 보헤미안 랩소디 때도 프레디 머큐리를 대체 누가 연기를 할 거냐가 가장 좀 큰 관심사였듯이 이번에도 모두가 궁금해했는데 자파르 잭슨, 네. 조카.
1: 뭐 가장 비슷하죠.
0: 네. 그 저메인 잭슨의 아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자파 잭슨이 연기하는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가 바로 마이클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0: 이게 지금 좀 외국에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을 때 로튼토마토닷컴 기준으로 평론가 평점이 39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객 평점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1: 네.
0: 관객 평점은 97점이에요. 그래서 이 간극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평론가들과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1: 흥행하겠네. 흥행하겠어.
0: 네. 근데 마이클의 경우엔 유난히 간극이 큰 거 아니냐.
1: 네네.
0: 근데 저도 이거는 늘 있는 일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평론가들이 혹평을 하는 근거가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영화의 뭐 완성도나 연출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혹평을 할 수는 있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많은 혹평 가운데는 이런 스타의 빛과 그늘이 있다면 빛만 다루지 말고 그늘도 다루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걸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1: 아고 다음에 자기가 다루면 되지.
0: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시간대가 1980년대까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1: 네네. 그러니까
0: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 영화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그 뭐 성범죄 의혹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90년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룰 수 없는 이야기를 시간대상 왜 다루지 않았냐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하고요.
1: 아.
0: 그리고 애초에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시나리오는 1993년에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에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왔었는데 그 시점에 원래 회상 장면이 오프닝 장면으로 알려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시점에서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쭉 돌아보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엔딩에서도 1990년대 이야기가 조금 담기는 게 원래의 구상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뒤늦게 과거에 그 당사자들과의 합의 조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1: 예.
0: 이런 식으로 영화에 어떤 식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었대요. 그 합의한 거를 미처 체크를 못하고 영화를 다 만든 거죠.
1: 음흠.
0: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제
1: 드러내고
0: 재촬영을 해서 완성한 영화가 마이클이라는 작품입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심지어 완성됐던 영화를 수정을 해서 재촬영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걱정이 앞서게 되거든요. 영화를 볼 때 이것도 무리하게 뒤늦게 시나리오를 바꿔서 영화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봤는데 재밌어요. 그냥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0: 이건 그냥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되었나까지의 이야기예요. 슈퍼스타가 된 뒤에 어떻게 됐나가 아니라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되었는가까지의 이야기를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조금은 경쾌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한 달음에 쭉 그 달려가는 호흡이라서
1: 예.
0: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그 팬분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았던 분들도 이 영화를 보는데 그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가수는 히트곡이다. 그러니까 퀸을 몰라도 보헤미안 랩소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워낙 히트곡이 많고 막상 가서 영화를 보면 아 저게 퀸 노래였고

0: 있구나 싶을 정도로 어디에선가는 들어봐 성직한 노래들이 극장에서 계속 나오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1: 아니 히트곡으로 단순 비교하면 네 마이클 잭슨이 훨씬 많아요 히트곡이.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곡들이 뭐 하나 히트곡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는 그 정말 메가 히트곡들이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 당시에 공연 무대 지금은 조금은 화질이 안 좋은 유튜브 영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의 영상을 네. 다시 영화에서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해서
1: 거의 비슷하게
0: 그것을 큰 스크린과 좋은 사운드로 감상하는 그 어떤 원초적인 재미 그 정말 그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청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크를 재밌게 보게 되는데요. 재밌었어요.
1: 그 평점을 박하게 줬던 평론가들은 네. 영화를 네. 너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0: 뭔가 근데
1: 영화의 오락적인 네. 기능을 왜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0: 그러니까 평소라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다룰 수 없는 시간대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비판하는 거는 좀 이번엔 좀 그 타겟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작품이 끝날 때 속편을 암시하는 문구가 일단 화면에 뜨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대체로 속편을 아마도 분명히 만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게 되면 지금 어떤 평론가들의 비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속편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번 작품의 만큼은 그들의 그 비판하는 그 사건과 그 시간대 자체가 영화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근거로 뭐 속평을 하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 수는 당연히 있죠. 예.
1: 자 일단 그럼 음악을 한 곡 듣죠. 예.
0: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일단
1: 다 히트곡인데 뭐. 예.
0: 제 몸이 가장 빨리 반응했던 곡은 이 곡인 것 같아요. 비티. 네. 저 이 곡 좋아했기 때문에.
1: 김세윤 씨 피에도 락 음악이 흐르고 있나?
0: 아 그럼요. 저 마이클 잭슨 좋아해서 저 집에 LP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마이클 잭슨 비릿.

0: 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에서 비리 들었습니다.
1: 네, 이 영화에는 그 스릴러 앨범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과정도 그 나오는데 실제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에서 이번 영화의 그 뮤직비디오 장면을 그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뭐 뒷얘기 들어보니까 레이디 가가가 마이클 잭슨의 옷을 몇 개 갖고 있대요. 뭐 샀나 봐요 경매에서. 그걸 이번에 애지중지하는 옷을
0: 빌려줬대요?
1: 돈만 먹고 빌려줬다는 네, 뒷얘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클 잭슨을 연기하는 자파라 잭슨
0: 네.
1: 연기 경험이 없는 이 배우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좀 어쩌면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느낌은 저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처음 볼 때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0: 네네.
1: 라미 말렉이 안 닮았는데.
0: 라미 말렉.
1: 계속 하면서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좀 적응이 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라이브 에이드 공연 나올 때는 그냥 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0: 프레디 머큐리 인정.
1: 네, 이미 프레디 머큐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라스 씬을 좀 가슴 벅차게 지켜보는 것처럼
0: 네.
1: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어요.
0: 그렇겠죠.
1: 얼굴이 좀 다르긴 하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상하게 점점 마이클 잭슨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스릴러 앨범 나오고 거의 후반부 이제 배드 앨범 부분에 가면 그냥 마이클 잭슨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점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 잭슨의 그 퍼포먼스를 거의 정말
0: 완벽하게 해내요?
1: 거의 흡사하게 재현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그 슈퍼스타가 되어가는 가장 절정의 시기를 정말 한번 즐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그 퍼포먼스를 정말 재미있게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0: 재미나게 보려고 가야지. 뭐 네. 영화를 트집 잡으려고 가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트집 잡으려고. 아유 저거 뭐야 저거 뭐.
1: 트집을 만약에 잡을 게 있다면 잭슨과의 형제가 많은데
0: 예.
1: 뭐 라토야 잭슨이니 뭐 다 등장하는데 자네 잭슨이 안 나옵니다.
0: 네. 자네 잭슨 안 나와요?
1: 그건 자네 잭슨이 자기 나오기 싫다고 그래서
0: 네.
1: 자기는 등장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설에는 자네 잭슨이 자기 역시나 그 시기에 그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0: 네.
1: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몸에 새겨진 마이클 잭슨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을 따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 서사는
0: 네.
1: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마이클인 그 마이클 잭슨이 아닌 마이클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로 혼자 좀 추측을 해보건데 이 영화는 결국 마이클 잭슨이 독립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잭슨5나 잭슨스로 활동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자기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온전히 뮤지션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0: 네네.
1: 이야기이기 때문에 잭슨이라

0: 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고 마이클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슈퍼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최고의 히트곡과 명반의 제작 뒷얘기를 영화로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3위곡 모두가 거의 싱글차트 1위 곡이니까
0: 네.
1: 그냥 히트곡 들으면 뭐 그걸로만 해도 본전을 뽑은 것 같아요.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영화에서 저는 또 반가운 게 이게 그렇게 영화사에서 돈을 많이 써줘서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공연 장면을 또 잘 재현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Bad Tour, 웸블리, 1988년 웸블리 실황이 영화에도 재현되고 있는데 네네. 오늘 마지막 곡을 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1: Bad. 자, 오늘은 영화 마이클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1988년 웸블리에서의 공연 실황.
0: 네.
1: 그중에서 배드 들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0: 보다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호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에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경남과 제주에도 내일 새벽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는데요.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0: 잘하셔야겠고요. 수도권에도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더워집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영화 F1 더 무비 사운드트랙에서 Don Toliver featuring 도우자 캣 Lose My Mind 들었습니다. 906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1017번으로 제보하셨는데 집사람하고 저녁으로 주꾸미 볶음 먹으러 왔는데 여기서 백햄이 나오네요. 와, 쉬는 날 듣는다니 새롭고 또 저처럼 백햄을 청취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제보 감사합니다. 예. 주꾸미 볶음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어울리는 걸로 하죠, 우리가. 1052번으로는 사진 보내셨는데, 아, 아저씨, 학원 가며 엄마 차에서 백햄 듣던 14살 중학생이 20년도 넘게 지나 이젠 애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와, 아들내미도 아빠를 닮아 아까 나온 제이지 노래에 즐거워하네요. 생각들이 납니다. 청취자 배가 운동 생각도 나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김씨하고 토론하셨던 축구 이야기 등등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 애들 육아도 백햄으로 고고씽. 야. 세대를 넘어가는 백햄 화이팅. 아저씨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근데 음악은 이거 저 애기하고 듣기에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아이고. 음악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최종수 씨가 청해 주신 사브리나 카펜터 Man Child.
1: Oh boy.

테일러 스위프트 오플라이트 7155번 네. 대학생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이네. 김주아의 쭉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라디오 진행해 주시면 감사 네, 해요. 네. 아, 이거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뭐 즐거워서. 아무튼 그래도 뭐 응원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자, 7시 44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2258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갈란트 웨이트 인 골드.

0: 사샤 슬론 올더 402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갈란트의 Wait in Gold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0: 뭐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5: 4만원
3: 재고관리,
5: 4만원
3: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7: 자, 아까 사진과 함께 아기와 듣는다는 예, 청취자 1052번. 자, 레즈플린의 락앤롤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내일부터 3일 동안 예, 절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안나입니다. 저는 원래 비극 연기를 하는 진지한 정극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제 연기를 보신 교수님께서 코미디를 해보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코미디의 길로 들어섰지만 저는 여기서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니면 또 어떤가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뜻밖의 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0: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무리되어가는 시간. 하지만 누군가는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는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공부와 일 그리고 육아로 편안히 쉴 수만은 없는 시간.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축하와 탄식, 기쁨과 좌절, 환호와 한숨을 함께한 저녁들이 벌써 6년치나 쌓였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페퍼톤스의 Thank You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 풍경을 그린 이시영 시인의 곧이라는 시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오늘이 제가 별밤을 진행한 지 6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별밤을 하고 또 6년씩이나 하고 있는지 참 새삼스럽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윤명선님께서 벌써 6년이군요. 축하합니다 대장부엉. 달라진 건 당겨진 시간뿐

0: 들을 때마다 별밤은 저에게 고마운 위로였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명선님. 박순정님, 6주년 되는 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상디 생일이기도 한데 대장보에게 의미 있는 날이군요. 제가 오늘이 윤상 씨 생일인 건 알았는데 별밤 6주년인 거 와서 알았어.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까 그리고 저는 그 기념일을 계속 매년 챙기는 거는 저는 너무 좀 제가 좀 기념일 알러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냥 오래 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숫자가 큼직하게 채워질 때 그때 좀 챙겨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기념일이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던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해 주시는 분들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자, 부엉이들의 일상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 같이 듣고 하는 평범한 하루로 보내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이 있어요.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빌리 모십니다. 이번 앨범 반응이요? 살살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따 멤버들한테 직접 앨범 얘기 들어볼 거고요. 빌리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놔 주셔도 좋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6694님께서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집안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대장부엌 라디오 출첵 완료 6주년 축하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 내일 비 소식 있군요. 오늘도 살짝 좀 후두둑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선선했었죠 날이 또. 집안마당 이렇게 마당 있는 집 이사가면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겠노라 생각만 하고 정작 한 번도 못한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아 뭔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 예, 절대 안 굽죠. 근데 그거를 또 예쁘게 잘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4421님 안녕하세요 이나 씨. 울산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아파서 병원 가서 영양제 맞고 이제야 이렇게 정신 들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나이 먹으니 자꾸 여기저기 아프네요. 보고 싶을 때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은 혼자 영화라도 볼까 싶네요. 아님 미술관에 갈까요? 아니면 만화방? 저 만화방 강추입니다. 네, 만화방을 이 리스트에 넣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만화책을 좀 보셨던 시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루틴을 만들겠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건강에 좋은 내 몸에 맞아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컨디션 떨어진다 하면 수행 맞거든요. 내과 같은 데서 이렇게 활력 있게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그런 거 맞고 그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뭐 미술관. 영화는 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면 그냥 거의 꼼짝없이 있는. 물론 근데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영화관 최고고. 미술관도 너무 좋은데 만화방이 좀 그 어릴 때 기분을 다 자극시켜주고 거기서 혼자 라면 먹고 하는 그런 경험이 4421님한테 너무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꼭 하고 후기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전호진님 6주년 축하드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별밤 한번 진행을 보려 해요. 제가 이번 학교에서 스승의 날 기념방송 쌤이 빛나는 날에 DJ를 하거든요. 지금도 라디오 대본 쓰고 있어요. 별밤 듣던 경험 살려서 잘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액자식 구성이 된 느낌인데요 별밤이. 약간 중간에 이것도 사연처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호진 선생님 DJ의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네, 저의 축하도 함께 받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세요. 잔나비의 투게더.

잔나비의 투게더에 이어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들었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잘 짜여진 곡이네요. 조금 전 6시에 나온 신곡이라고 하네요. 최미정님께서 부산부엉이에요. 어제는 광안대교 걷기 축제가 있었어요. 정식 개통 전 도보 통행이 가능할 때 걷고 24년 만에 대교 위를 걸었어요. 그땐 엄마와 함께 걸었는데 올해는 엄마가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셨어요. 그래도 잠깐씩 제 손에 의지해 걷다 보니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나셨대요. 저 역시 그때와 확연히 달라진 체력으로 인해 오늘 아침까지 12시간 수면 후 겨우 기상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하루도 엄마와 저에게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또 행사가 있었군요. 또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세상에. 또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미정님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고생한 만큼의 짙은 추억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온 부엉이가 계십니다. 윤지혜님이고요. 어린이날 통닭집에서 풍선이랑 연필 선물 받아온 얘기하다가 부모님과 그 통닭집을 수십 년 만에 다녀왔어요. 와, 이젠 제가 그때 부모님 나이를 넘겼지만 여전히 같이 추억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와, 심지어 그 통닭집 아직도 하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와, 어떻게 그걸 계속 하고 있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옛날에 부모님과의 기억 생각하다가 그때 우리 엄마 몇 살이었지 생각하면 그 어림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지금의 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엄마가 그때 그거밖에 안 됐었다고 싶은데 그래요. 뭉클한 얘기 보내주신 최미정님, 윤지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 텐데 그 전에 박채영님이 대장부 6주년 축하드려요. 그동안 변화는 있었어도 변함없이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오늘 6년 전 처음 만난 직장 동료들 만나고 왔네요. 오, 시간과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또 공교롭게 오늘 만난 직장 동료들이 6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라고요? 세상에나. 우리는 이렇게 운명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 문자와 미니로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듣고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민박집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통장 가벼운 백수가 유일하게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라 이렇게 시간의 사치를 부리며 지내고 있다. 재취업까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마당에 무슨 여행인가 싶지만 지금이 아니면 떠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작정하고 떠나온 제주.

경제적 사정에 맞춰 한 달간 빌린 민박집은 낡긴 했어도 툇마루에 나가면 시원한 바다가 멀리까지 내다보인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주눅든 내 마음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다 지루해지면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 제주의 품에 안겨 구석구석을 걷다 보니 당장 취업해야 한다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 인생 전체를 펼쳐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큰 틀을 짜보게 됐다. 어제는 갓 지은 고사리밥을 차려주시며 민박집 사장님이 그러셨다.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내 마음이 진실로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맛있는 밥 한 끼 뚝딱 해치우고 마저 걸으러 나갔다.

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김미선님이 보내주셨고요. 삶이 그대를 너무 힘들게 한다 싶으면 저처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도 좋을 듯 합니다. 그곳에서 월척은 아니더라도 사람 냄새, 작은 감동, 자연의 이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하며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져도 마음만은 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노랫말처럼 떠나요 둘이서 아니 혼자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때는 그냥 누군가의 로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일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사연으로 보면은 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 그 결과 감정이 좋았어요. 0025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낭만이에요.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 민박집에서의 한 달. 사연자분 잘 쉬고 계시니 분명 바라는 곳으로 취업도 하실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참 근데 저도 힘들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리지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조금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할 뿐인데 정돈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만드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가끔 그냥 내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낯선 환경, 그 중에서도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뭐 내가 한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지만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도시, 그런 데서 시간 다만 일주일이라도 보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환기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런 사연이 왔었거든요. 2075님, 최근 휴직을 결심했어요. 쉬면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보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웃음이 나오는 것, 눈물이 맺히는 것. 메말라가던 일상에 그 모든 걸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김미선님 사연이랑 어딘가 좀 이렇게 왜 커플링 맺어주고 싶은 그걸로 이렇게 이어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함께 읽어드렸어요. 김미선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듣는 동안에 이야기들, 신청곡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에 이어서 트와이스가 부른 누구보다 널 사랑해였습니다. 제가 아까 통닭집 어릴 때 갔었던 통닭집 또 찾아갔었다고 해서 그게 아직도 영업하고 있냐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지혜님이었는데 제가 문자로 얘기한 통닭집은 역사가 60년 되는 곳이었어요. 대전부황도 60주년 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0주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제 중에 아까 계산을 살짝만 해봐도 예,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지만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1482님 서울은 선선했나요? 포항은 오늘 좀 많이 덥네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실내온도 30도? 이래도 되나요? 방금 밖에서 뛰고 왔는데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와 벌써 이러면 올여름 걱정이네요. 오, 조금 선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분명 오늘 기온 자체는 좀 선선했는데 그 안에 그 어떤 더운 입자가 느껴지는 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 좀 습도가 높은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훅훅 한번 약간 좀 그 온도가 느껴지는데 아 이게 날씨 되게 희한하다. 분명히 선선한데 왜 이 중간중간 더운 입자가 느껴지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올 여름을 상징하는 티저 같은 건가.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자고요. 뭐 그렇게 폭염일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상을 그렇게 해놓는 거랑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거랑 다르겠죠. 건강도 잘 챙겨놔야 되겠고. 5324님, 웬만해선 고장나지 않는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처음 자취 시작했을 때 샀으니까 12년쯤 된 거네요. 새하얀색이 누렇게 바래고 다이얼 버튼이 빠져서 AS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급 망가지다니. 핫밥, 즉석밥, 냉동만두, 계란찜 잘 데워먹게 해줬는데 말이죠. 우리 집 존재감 1위를 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분도 물건에 정주는 분이시군요. 저도 좀 이런 편이라 가끔 아주 쓸데없이 감정을 소진하고는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랜 시간 고생하고 가는 전자레인지 작별 인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지금 전자레인지에 대한 좀 서운하겠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친구와의 추억 훨씬 많이 쌓이실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왜?

0: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생방으로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현님이 아까 날씨 얘기 듣고. 그쵸? 더운 거 맞죠? 좀 전에 한강 걷고 왔는데 후드티가 다 젖었네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주현님? 나설 때는 그래도 좀 코끝이 이렇게 더운 바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확연하게. 좀 심지어 좀 선선한데 움직이면은 이 내 몸과 지금 밖의 온도와 습도가 만나면서 이상한 더운 무언가가 생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좀 신기한 날씨였어요. 김민지님, 오늘따라 유난히 일하기 싫고 기분도 축축 처지는 월요일이었네요. 그래도 그 전에 주말의 여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더 잘 지내보고 싶어요.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하죠. 내일은 더 잘 지내기로. 그냥 그렇게 정하면 더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오늘 탄신일 맞이하신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뭐?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사람이 떠나면 지옥이 약해지고, 지옥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옥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 텐데요. 솔직히 조금 전에 카메라에 이분들 와 있는 거 다 잡히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맣게 소리 조그맣게만 내줘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만.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새싹같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데뷔 6년차 어엿한 선배미까지 탑재하고 이제는 독보적인 장르로 K-POP 기강까지 잡는 분들입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빌리와 함께합니다. 빌리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에너지.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0: 아주 너무 훌륭하고요, 여러분. 근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현 씨가 유난히 굶었어요.
1: 저요? 어? 오늘요? 저 진짜 제일 많이 먹었어요.
0: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왜? 광고를 들으면서 카레 얘기가 나오고 카레 맛있겠다. 와 카레. 와 내가 쌀국수 얘기 나오니까 쌀국수 힘줄 쌀국수.
1: 아니 사실은
0: 계속 배고파해갖고
1: 활동을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조금 덜 먹고 이러다가 어제 오늘 음방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입이 터졌나 봐요.
0: 입이 터지지.
1: 하루 종일 계속 먹고 있는데도 그래, 또 맞아. 먹고 싶고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
0: 오늘 하루쯤 여러분 치팅데이를 해야지요. 또 얼마나 에너지를 씁니까.
1: 맞아요.
0: 1244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신나죠? 벌써 재밌다. 아니 님들 진짜 얼마나 피곤할지 내가 아는데 네, 앨범 나온 직후가 오히려 제일 피곤한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막 힘드니까.
1: 맞아요.
0: 하, 근데도 참 에너지를 또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모습. 예!
3: 올라갑니다.
0: 아, 진짜. 진짜로.
1: 네. 신나서 그래요.
0: 그래요. 요새 좀 텐션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우리 수아 씨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엉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멋있게 쇼단벌로 돌아온 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

0: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냥냥몽냥 션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나입니다.
3: 치킨.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영이 여러분. 치킨입니다.
4: 부영이.
5: 네, 안녕하세요. 빌리하라입니다. 오늘 너무 반가워요.
6: 오랜만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5: 빌리 수연입니다.
7: 얼굴이 진짜. 아니 진짜 수연 씨는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원래 원차였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얀데 수연 씨 조금
5: 더 하얘서
7: 이쪽이 하얘. 지금 특기랑 둘이 너무 하얀데 수연은 머리까지 금발이니까 조명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없어져.
5: 그니까 날라가네.
7: 너무 하얗다. 해를 가끔 보기는 하죠.
2: 해 최대한 저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최근에 하얘진 것 같아요.
5: 좋다.
7: 태양을 보긴 봐야 하지만 아무튼 정말 새하얗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단체로 오신 거는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5: 맞아요.
7: 23년도 4월에 윤호이의 활동 때였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치키 씨는 저랑 요새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렇죠.
7: 네, 하츠는 지금 MC로서 활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루나 치키 조합으로 24년도에 네. 한번 특집 때 한번 방문해 주셨었고 아무튼 부엉이들 그리고 빌리 팬인들이죠. 빌리브 분들 환영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래요. 호아님께서 수아씨
8: 네 빌리 안녕 빌리 보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반가워요.
2: 안녕하세요.
7: 자 우리 9951님 먼저 시윤씨 읽어주세요.
8: 네 안 그래도 요즘 빌리한테 빠졌는데 별밤에 빌리라니 꺄!
5: 와 좋은 조합.
7: 딥블루무님 문자는 우리 하람씨가 읽어주시죠.
9: 네 첫 정규앨범 축하해요.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어요.
5: 와 감사합니다.
2: 저희도 너무 기다렸어요.
7: 자 이게 첫 이렇게 정규 앨범이라는 것이 점점 귀해지는
5: 그쵸.
7: 이 시기에 네, 첫 정규라서 그만큼 땀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쁘게 또 움직이고 맞아요. 누구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해서 만들어낸 앨범이 탄생을 했습니다. 항상 그 빌리의 세계관이 되게 좀 이 내러티브가 있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고
5: 맞아요.
7: The Collective Soul and Unconscious Chapter 그래요. 아무튼 그 세계관이 지난 미니에서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걸까요?
5: 맞습니다.
10: 네, 맞아요. 네. 지난 미니 앨범이 챕터 1이었다면 이번엔 챕터 2인데 이거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세계관이. 근데 듣다 보면 되게 재밌긴 한데 네. 일단 챕터 1은 저희가 그 빌리라는 거를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7: 맞아요.
10: 빌리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거가 내 안에 자아일 수도 있고 그치. 뭔가 이런 게 사람들마다 빌리를 보는 시선이 다른데 이번 챕터 2에서는 아, 빌리는 먼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7: 아, 그럼 이제 빌리를 찾았어. 알고 있다. 이거였구나 찾았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깨닫는 거죠.
7: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2: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챕터로 이제
8: 네. 뭔가 빌리가 제 안에 있는 존재니까 또 그 빌리와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5: 맞아.
7: 그걸 만약에 자아라고 생각을 해도 아 이게 뭔가 정말로 이제 자아라는 게 생긴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제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자아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없었던 거에 가까워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그걸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는 것 같거든요.
5: 그렇죠.
7: 특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그 동나이 때로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삶과도 좀 함께 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더 흥미롭고요. 또 12곡 꽉 차 있고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5: 맞아요.
7: 네, 더블 타이틀인데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두 곡 들어봤을 때 와 이게 한 곡으로 조금 더 마음이 쏠렸다가 음방을 또 보고 제 이 퍼포먼스를 또 보고 나니까 아, 사람 마음이 참 이게
2: 갈 때 같아요.
7: 괜찮다 싶긴 한데 먼저 이제 셉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셉 즉 이런 네. 충격의 소리죠.
5: 맞아요.
2: 맞습니다.
7: 네. 그래서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차단하고 지금의 나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
5: 네.
7: 약간 진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0: 이렇게 깨우는 그런 소리일까요?
1: 맞아요. 딱 네.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약간 주변 소음에 되게 정신 없을 때 세포가 약간 번쩍이는 충격에 다시 한번 다시 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나라는 키워드가 항상 그랬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제가 진짜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막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2: 아, 정도
0: 같은 식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 이게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점점 더 막 엄청 계속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좀 그렇지 않아요? 월?
1: 극찬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이번에 보는데 좀 사실, 어렵지 않아요?
4: 네. 사실 근데 지난 앨범에는 거의 단독으로 나왔고 기억사탕 시리즈에서도 저희의 흥과 에너지를 좀 숨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
4: 그거를 억눌려 있다가 기를 이번에 다 폭발한
1: 그치, 아무래도 정규다 보니까
0: 진짜 그리고 딱 한 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의 개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대가 진짜 이렇게 잡힐 때마다 보는 재미가 어, 너무 다 한 명 한 명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지킴을 다 보게 되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음악방송 뭐 무대 하면서 어때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누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실수를 했다 아니면 사실 이때 너무 배고팠는데 예를 들어 뭐 셔은 씨가 뭐 쌀국수 먹고 싶어서 뭐 이런 뭐 재미난 에피소드 물 줄까요? 괜찮아?
1: 아, 네, 어. 맛있습니다.
0: 뭐 만약 없으면 딱히 없었고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4: 배달
1: 아직 저희가 1주차 이제 그래, 활동이 끝났는데
0: 잠시만요. 수현 씨 배달 얘기하는데 우리 수현 씨가 왜 막죠?
1: 아니 얘기하려고 아, 그래. 1주차가 됐는데, 됐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각자 되게 열심히 자기를 좀 가꿨어요. 근데 이제 음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 막 새벽부터 산옥하고 이러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뭘 먹어야 한다는 저희 강박이 생겨가지고
0: 새벽에?
1: 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젤리와 초콜릿과 아이고. 음료와 이런 게 다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끝나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멤버들과 막 상의를 하면서 이걸 먹으면 오늘 하루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늘 배달 고민을 하는
0: 그걸로 와 아까 왜 좋아하는 일을 하나 그 스케줄 뒤에 정해놓으면
1: 맞아요. 어,
0: 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여러분한테는 음식이라는 얘기시죠?
4: 맞아요.
3: 맞아요. 네. 맛있는 거.
0: 최근 그 여러분들 그 통계적으로 제일 딱 음식 얘기 정했을 때 제일 좀 힘을 나게 해준 음식이 몰리나요? 하나로?
3: 김치찜?
0: 김치찜?
4: 우리나 조금 식사류로 가면 김치찜 아니면 김밥을 간단하게
0: 김밥이요?
1: 김밥 되게 좋아해요.
4: 최근 24줄이라는 양을 시켰는데 네. 분명히 저는 음방 시작할 때 24줄이 쌓여있는 걸 봤거든요.
0: 네?
4: 근데 이제 음방 이제 끝나고 고생했습니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1: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0: 마치 그 우리 세계관서 빌리처럼
3: 네. 빌리는 어디로 갔는지
1: 어디로 갔는지
3: 내 안에 있었다.
0: 여러분들의 안에 있었다.
3: 네,
0: 아니 근데 여러분들 김밥을 스케줄하면서 거의 제일 많이 먹는 걸 텐데도
1: 맞아요.
0: 아직도 맛있어요?
3: 너무 뭔가 한 입에 넣기가 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메이크업도
4: 맞아요.
3: 제일 안 무너지고
4: 와, 그리고 다양해가지고
0: 이 프로 어떡해 메이크업 안 무너져서?
4: 네.
0: 와 나는 진짜 김밥이 지겨워서 못 먹... 역시 이래서 나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는 없어. 지금 왜 그 옛날에 뭐 예능 같이 하면서 유재석 선배님이 방송국 도시락 너무 맛있어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맛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그래야 PRO인가 봅니다. 아, 와 그렇게 김밥 많이 드셨을 텐데 여전히 김밥이 제일 맛있는
3: 지금 네. 김밥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3: 김밥으로 시작하는
0: 자 아무튼 그 김밥 얘기는 여기서 멈추자. 야 타이틀곡 중에서 우리 ZEP부터 함께 듣고 오죠.
3: 네.

0: Can you feel it?
1: 빌리의 셉 듣는 동안 누구보다 신나게. 아, 그리고 약간 그 텔레비전에 처음 나와본 아이돌처럼.
2: 엄마 나 TV 나와.
1: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게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들 보면서 이게 여러분 팔을 올려서 그거 멤버들의 얼굴을 꽃받침을 해주고 이런 놀이를 하면 야 진짜 어린이집이 따로 없습니다.
3: 맞아요.
1: 이웃님께서 오 앉아서 추는 잽이라니. 그 8775님이 정확히 짚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 활용 이렇게 잘하는 아이돌 처음 봐요.
2: 활용.
1: 기특둥이
2: 빌리라고.
1: 아니 예 아주 그렇지 에너지가 정말 좋은데 좋은 딱 지금 막 시작하는 때의 별밥으로 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2: 감사드려요.
3: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빌리브 분들이요 타이틀곡 둘 다 너무 좋아서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다는데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쏠려요? 솔직히?
3: 아 솔직히
1: 아 솔직히 얘기해줘요 어차피 다 많은데
3: 워크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좋아. 음방을 하고 나니까 이 퍼포먼스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어? 탭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 쨈며들고 있다고.
3: 맞아.
1: 쨈며든다고? 네. 네. 아, 완전 처음 압도적 워크였구나.
3: 네. 완전
4: 압도적. 활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네. 해주셨었는데. 쨈며들었다고.
5: 요즘 이 말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1: 그랬구나. 그 정도로 그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3: 너무 거고. 행복하죠.
5: 너무 감사하죠.
1: 그리고 약간 또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 어떡하지?
3: 비상이에요. 비상.
1: 비상.
3: 그래서.
1: 어 그래요. XOX님이 워크 좋아했다가 음방 보고 잽 좋아했다가 저랑 똑같네요.
3: 맞아요. 맞아.
5: 진짜 많으세요.
3: 많은 분들이 지금.
1: 근데 퍼포먼스가
3: 너무 좋죠.
1: 아, 확실히 그 요새 K-POP은 뭐 옛날부터도 그런데 그 노래로 들으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지 하다가 근데 무대를 봐야 돼.
3: 맞아.
2: 맞아. 네. 확실히.
1: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이제 노래마다 다르잖아요.
3: 맞아요.
1: 맞아요. 그 파크퍼미님이요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처럼 갈리는 잽과 워크라고.
3: 와 너무 극찬이죠.
5: 너무 극찬인데요.
1: 아 그럼 여러분들 딱 반반으로 사랑해 주시면 딱 좋겠네요.
3: 너무 좋아요.
1: 1, 2위를 계속 다투는 거지.
3: 오
1: 와, 너무 행복한,
3: 행복한 고민.
1: 그래서 이거를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혹시 처음일까요?
3: 맞아요.
5: 네. 네.
3: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2: 최초 공개.
1: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좋다라고 열광하셨던 그 노래입니다. Work라는 곡인데요. 곡 설명 어디 한번 좀 누가 해주시겠어요?
6: 하고 싶은 사람.
3: 하고 싶은 사람.
1: 손. 아, 자꾸 왜 다 눈 피하죠?
3: 네. 한번 찝어주시면은.
1: 네. 오케이.
2: 찝어주시면.
1: 잠깐만요. 내 눈을 굉장히 격렬하게 다 지금 피하는. 잠깐만요. 시윤 씨. 눈이요 그렇게 큰데 눈을 이렇게 딴 데로 굴리니까 진짜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0: 도르륵 소리 들렸어요.
1: 들렸죠, 들었죠.
0: 뛰었어요, 뛰었어요.
1: 어떤 곡인가요?
2: 월크는 일단 뭔가 잭과 또 다르게 가장 나다운 거를 확신
1: 축이고요. 2459님께서 와, 워크 라이브라니 저 지금 심장 뛰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심지어 이게 지금 별밤에서 이 노래 라이브를 처음 들을 수 있는 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막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0: 안 됩니다.
1: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날인데 얼마나 웃겨요. 내 앞으로 들어올 때는 막 지나다니세요. 자, 9529님 우리 빌리 6년 차인데 왜 이리 신인 같나요? 사랑스러워. 노래 진짜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요. 빌리 정규 앨범 얘기 더 이어갈 거거든요. 궁금한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어우, 바로 준비가 되어 계시는군요.
0: 됐습니다.
1: 그러면 라이브로 청을 듣겠습니다. 빌리의 워크.

0: 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네. 잠깐만. 아, 이러면 또 이제 강경 월크파로 돌아섭니다. 저 지금 또 빌리의 월크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무엉님께서 잠시만요. 음원 튼 거 아닌가요? 너무 잘해. 2842님 진짜 짱빌리 라이브 잘하는 거 우주에 소문 나야 되는데 진짜 라고. 여러분들
1: 우주 감사합니다.
0: 진짜 저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2: 네.
0: 진짜 놀라운
3: 진짜요?
0: 여기 이 톤이 너무 가만 있어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프록시아님은 나왔다 수아 극락 랩. 아, 진짜 그 닉네임 모아지면 보컬즈 레전드. 그래서 각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별로 네. 제가 이게 라이브로 듣는.

0: 근데 이게 한쪽으로 옆으로 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톤이 들리니 되게 잘 들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정리들이 그 별로 그러니까 필터들이 걸려 있는 소리가 뜬뜬하게 다들 나고 있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게 되게 굉장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진짜 딱 레코딩에서 하나 음원에서 계속 이어붙이기 한 것처럼 그 일정한 톤으로 와. 효과적인 소리들 내는 거나
2: 빌리 성장했다.
3: 성장했다.
0: 너무 약간 지금 저 약간 좀 어려워요, 여러분.
3: 아, 좋은 거다.
2: 좋은 고민.
0: 대박인데요?
2: 감사합니다.
3: 네.
0: 각자 이 랩 파트, 보컬 파트 할 때 톤이 한 번도 안 변하고 딱 각자 그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딱 있으면서 해주시는데
2: 예.
0: 김동현님께서 와 라이브 와우 진짜로 반옥 반잽 해야겠어요.
2: 반반반반
0: 월잽. 아 이거 진짜 이 둘은 어떻게 좀 반인 반수처럼 9716님 빌리 멤버들에게 밸런스 게임 제안합니다. 평생 말끝마다 추임새를 뭐야 한다면 말끝에 상상해보세요. 잽잽 홀홀 아~ 뭘로 할래요? 말끝마다 이거 해야 돼. 뭐 하시겠어요?
4: 안녕하세요, 찝찝.
3: 근데 찝찝 귀여운데요?
4: 아, 찝찝.
0: 찝찝이는 월월한데서.
4: 월월 이렇게.
3: 나 찝찝. 찝찝.
0: 찝찝. 찝찝.
3: 뭐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찝찝.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월월.
4: 이거 월월 괜찮잖아요.
3: 찝찝 귀여워.
4: 아, 귀여운 건 찝찝이네.
0: 창의적인 질문을 해 주신 9716님과 진심을 다해서 또 그걸 또 재현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빌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 그리고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꽉 찬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빌리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요. 9529님이요. 이번 앨범 수준 장난 아니던데 정규 얼마나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 몇 개월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체감하기에.
2: 정말 빡 준비한 거는 한 3-4개월 정도?
3: 3개월 정도.
2: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노래들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정규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제는 꽤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4: 제일 많이 들어간.
1: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의견 충돌이라든지 뭐 약간
2: 저희끼리?
1: 멤버들끼리 회사과도 좋고요.
3: 리스닝 할 때
2: 네 굉장히
1: 굉장히 주로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4: 지금 일단 화제인 잽 월크의 타이틀 어떤 걸로 가야 하나
1: 그렇죠.
4: 이거부터 해서 세세하게 파트까지도

0: 됐습니다. 바빴구나.
1: 네. 아 저희 뭐요? 아 그러네요. 저희 해외 출장도 있었고.
2: 맞아요. 아, 일본 갔다가 이제 한국 와서 바로 스케줄도 하고.
0: 하하, 바쁘게 지냈군요.
3: 네, 맞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환영 문자 만나볼게요.
0: 자, 5947님께서 장준 오빠 오늘 탱디만큼 하얘진 것 같아요. 골든 차일드 워너비 불러주세요. 오. 오, 아 wanna be you, 오, 네, 나를 가지고 싶어, 예. 저 굉장히, 예. 이게 하얗게 워너비를 불러봤습니다.
1: 아, 예. 좋습니다.
0: 네네.
2: 좋습니다. 3023님께서 장스타님은 구멍난 청바지 있나요? 탱디의 바지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잠깐만요.
2: 사진 있나 보네.
0: 와우. 저거는 발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한번?
2: 맞아요.
0: 그쵸.
2: 발 잘못 넣어 사진.
0: 그쵸, 그쵸,
2: 거예요.
0: 그쵸. 아, 근데 아, 저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 버렸어요. 네, 이제 약간 알잖아요. 이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 이 숱을 쳐줘야 되는데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네, 다 없앴습니다.
1: 아 이게 되게 이제는 그 사진 좀 옛날 사진이거든요.
0: 지금. 아 그래요?
1: 네. 네, 지금은 더 구멍이 좀 클 거예요. 아마.
2: 맞아요,
1: 거의
2: 맞아요.
1: 그냥 바지를 안 입는 것처럼 반바지 입은 수준이에요.
0: 그냥. 아직 있어요?
2: 아 얼마 전에도 입었어요.
0: 아,
2: 일본 갈 때 입었는데.
0: 오. 아니 근데 저 정도면은 살짝쿵 잘못하면은 네. 그 언더웨어가 비칠 것 같은데.
2: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0: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2: 그 정도까지는
0: 나이스네요.
1: 아 근데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태호는 진짜 찢어진 청바지 입는 것도 이렇게 피부 보여주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막 거의 그냥 반바지처럼.
2: 오케이 저 정도 자 버리겠습니다 그냥.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8545님께서 오늘 체육대회 반티 받았는데 월드컵 붉은 막 악마예요 하하. 탱디 켜디는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반티 맞춘 경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0: 반티
1: 반발 티셔츠?
0: 아니 반발 티셔츠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클래스 티셔츠. 그러니까 그 클래스별로 유니폼을 맞추는 거예요.
2: 반끼리.
0: 네, 반끼리.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0: 1반, 2반. 네.
1: 아, 반팔 티셔츠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0: 네, 그래서 반티.
1: 아.
0: 네. 아, 그러면은 교신 없었고.
1: 예, 네, 전 없었습니다.
0: 네, 태호 씨는 어떻게?
2: 아, 저는 진짜 많았는데 네. 딱 하나 지금 기억이 남는데 그 농구복 아. 한번 맞춘 적 있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뭐 꽤나 많이 맞췄어요.
0: 맞아요. 저희 뭐 중고등학생 때 초중고 초등학생 때도 맞추나? 뭐 이렇게 아무튼 중학생 때 다 맞췄는데.
2: 맞아요. 중학생부터 보통.
0: 저도 뭐 약간 뭐 인디언 옷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환자복도 많이 입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컨셉 맞춰서 되게 많아.
0: 네, 컨셉 느낌으로 해서 근데 이제 환자복을 입고 그 40명에서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면은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아, 굉장히 이게 괜찮은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판에는 이제 환자복 티는 조금 금지가 됐었던.
1: 아, 네. 아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반 친구들끼리 맞춰서
0: 맞아요.
1: 하는 거라서.
0: 반별로.
1: 아, 아무도 그래서. 안 지켜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2: 그래, 이제 팀끼리 그냥 우리 반끼리 그냥.
0: 네, 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네.
1: 그렇구나 좋다 이런 거.
0: 체육대회나 뭐 그런 거 수학여행 뭐 이런
1: 좋네.
0: 거.
1: 네.
2: 이벤트 있을 때.
1: 아 아무도 안 시키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2: 아니지 그냥 반끼리 그냥.
0: 오. 네. 반강제,
1: 네,
0: 반강제.
1: 좋네요.
0: 핑크팬터님께서 축구복 국룰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유니폼 각인까지 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의 이름을 넣었다가 그게 또 이제 졸업앨범에 남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평생 그 페이지를 찢어야죠.
1: 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0: 그렇죠.
1: 좋습니다. 윤육님께서 선배님 들이랑 겹쳐서 그런 거 못 입고.
0: 아, 그쵸.
2: 맞아요, 맞아요. 에이. 겹치면 안 돼.
0: 겹치면은 혼나요.
2: 아, 맞습니다.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0: 그쵸.
2: 1060님께서 헐 저희도 환자복 입었다가 신고당한 적 있어요. 병원에서 탈출한 것 같다.
0: 그래요, 맞아요. 진짜 있었어요.
1: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0: 그죠.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깜짝 놀래죠.
1: 그렇죠.
0: 단체로 환자복 입은 친구들이 돌아댕기니까.
1: 심지어 다 어린 친구들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네 걱정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혜경님께서 장스타 다슬기 같이 파밍해요. 나 잘 잡는데 탱디 큐디도 다슬기 파밍이나 낚시 해보셨나요?라고 하셨는데.
1: 다슬기 파밍?
0: 다슬기는 알아요 혹시?
1: 몰라요. 아니 그 솔직히 아까 그 계곡 들을 저 그것도 몰랐어요.
0: 아 그래요? 계곡? 요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계곡에 살고 있어요. 약간 약간 벨리 같은 쪽에서 살고 있는 친구거든요.
1: 뭐예요? 이거 달팽이예요?
0: 달팽이과 읽고 비슷할 거예요.
1: 에스칼고 같은 느낌.
0: 그렇죠. 약간 물속에 사는.
1: 아,
0: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잡는 건데 충청도가 이제 저 그 어머니 쪽 그 집이 이게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올갱이라고 사투리로 올갱이라고 부르고 아~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옛날에 많이 했죠. 어렸을
1: 그쵸,
0: 때.
1: 그쵸.
0: 어렸을 때 많이 했죠.
2: 그걸 먹었어요?
0: 아니 먹진 않고 그냥 잡고 털어줬어야죠. 아.
2: 근데 뭐 도망가진 않잖아요. 그냥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1: 그쵸. 좀 맞아요. 느려서.
2: 그쵸. 에이. 아 움직여요?
1: 움직이죠, 움직이죠.
0: 살아 있는 거야.
3: 네, 근데 아, 좀...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러고 있는 그런 달팽이 같은 그런 조개 같은.
0: 조금 움직이죠.
1: 아, 조금 움직여요. 아,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재밌겠다.
0: 낚시,
3: 재밌을 것 같아요.
0: 낚시 해보셨나요?
1: 낚시 저는 낚시보다는 약간 이렇게 족대로 직접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잠수에서 잠자리채로 잡거나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2: 물 안에 들어가서.
1: 그죠, 물 안에 들어가서. 예, 와, 그런 멋있다. 거 좋아합니다.
2: 재밌을 것 같아요.
1: 기다리는 거 못해요 저는.
2: 아 그죠.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2: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예. 뭔지 알아요. 네 좋습니다. 2958님께서 켜디 오늘 새롭게 알고 가는 것들이 많은 듯 크크크크 라디오 참 좋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 까먹을 것 같긴 하지만
0: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지금?
2: 올맹이.
0: 예.
2: 올맹. 아 잘 뭐라 하죠?
1: 아니 아니 다슬기.
2: 다슬기.
1: 다슬기 앤 그 우리 같이 아까 입는 맞춰서 아, 입는
2: 환자
1: 티셔츠를 뭐 티셔츠를 뭐라 하는데?
2: 반티.
1: 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2: 반티.
1: 네.
0: 예. 환자복 아니고 반티입니다.
1: 반티 반티.
0: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 K-pop 능력 평가 시작해 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좋습니다. 선물부터 기강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에피타이저로 두유 한 박스 준비했고요. 메인 디쉬는 코리안 스타일로 갑니다. 간편죽, 인절미, 짜장면, 떡볶이 밀키트가 들어있는 간편식 세트, 그리고 치킨스 교환권까지 받고 디저트 가봐야죠. 화제 말차 팝핑 파르페까지. 예, yeah, 풀코스로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0: 자,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1: 좋습니다. 퀴즈 읽으시는요 가사 리딩 영이요.
0: 지금부터 장준 선배님이 성대모사로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가사를 잘 듣고 해당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 가수는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1: 자 오늘의 리딩은요 최근 천만 배우 유해진 배우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하게 준비했습니다. 삐지 주세요. 사랑해 본 적, 이 영화처럼 첫눈에 반해 본 적, 에이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 본 적, 이 세상에 사랑해 본 적, 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다려 본 적, 에이 그를 향해 미친 듯이 이 달려 본 적.
2: 자 여기까지.
0: 와 잘하시네요.
1: 아 그쵸 괜찮죠.
2: 아 이거 연습해 오세요?
1: 아니요 연습 안 해요.
2: 와 이건 진짜 재능이다.
1: 아 thank you.
0: 와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의 가수는 에픽하이인데요. 과연 제목은 뭘까요?
2: 힌트 같은 영화 단어가 세 번 반복됩니다.
1: Yes yes yes. 자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와우.
0: 자 아니에요님께서 장준이 형 연기자네.
1: 아 감사하십니다.
0: 어, 연기도 해보시나요?
1: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2: 오, 네. 좋네요. 네.
1: 인생의 연기입니다.
0: 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열심히 연기 도전은 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네. 좋습니다.
2: 그만하겠습니다.
0: 자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갑니다. 지금 나가는 노래를 맞추시면 됩니다.

0: 캐스커의 융진이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Love Love Love이었습니다.
0: 그럼 당첨자 소개해볼게요.
1: 네, 5537님께서 정답 러블러블러블. 장준님 재능 겁나 탐나요. 진짜 어마무시한 재능이다. 또 할 줄 아는 장기. 성대모사 있으신가요? 탱디 큐디는요? 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2: 저는 성대모사는 아니고 네. 비트박스 좀 할 줄
1: 알았는데 오! 그러니까 아까 응 기어 기어 기어
0: 예. 왜 잘하시죠?
2: 네?
0: 언제부터 하셨어요?
2: 저 언젠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딱히 배운 적은 없어요. 아.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죠.
1: 근데 다 원래 푹치팍치 이거밖에 못하는데 네. 나이스네요. 우리 기호 씨는 있나요?
3: 저는 개인기가 없는 걸로 좀 유명해요.
2: 아니, 돌고래 소리 낼 수 있잖아요.
3: 아 그런 건 뭐가 근데 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어디 가서 하면 다시는 어디 가서 이게 갱기라고 하지 말라고.
1: 왜?
3: 아니 진짜 별거 없어서요. 아 근데 안 하고 싶은데.
2: 아니 한번 보여줘. 오랜만.
3: 죄송해요.
2: 아 제대로 할 수 있잖아.
3: 아니 그거 가끔씩 그 이게 살짝
1: 접지가 좀 잘 돼야 되죠. 네,
3: 접지가 잘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돌고래는 이따가 보는 걸로.
2: 좋습니다. 오구질사님께서 근데 탱디 친친 마이크에 비트박스 그렇게 치고 되는 거예요? MB 선생님들께 허락 맡음.
3: 아 이게 팝필터 있어요?
2: 이렇게 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손도 가리고 팝필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3: 아 나 진짜 네. 웃겨. 나 지금 그 소리 내려가죠. 네. 이 소리가 계속 나.
1: 제가 나중에 이제 네. 기호 씨도 아는 심슨 성대모사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뭐 힘을 엄청 주고 그냥 똑 이렇게 하면 돼요. 네.
3: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1: 이렇게 심슨 호모 심슨 성대모사 있어요.
3: 예, 저는 연습생 때 조금 데뷔하기 전에 좀 시키잖아요.
1: 많이 시키죠.
3: 만들어 와달라 뭐 좀 해라. 그래서 저희 그거 했었어요. 근데 항상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1: 그렇죠. 뭐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저 그래서 막 물구나무 서고 발박수 치고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막 그 패스트푸드 콜라 빨대 넣는 소리 한다고 오오오오 막 이런 거 하고.
3: 그래서 잘할 필요 없잖아요. 웃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건 좀 웃긴데.
1: 그렇죠.

0: 그때 좀 웃기죠.
1: 방금 좀 웃겼어요.
0: 빨리 좀 웃기죠.
1: 오오오오. 그렇죠. 1028님께서 기어 부잣집 초인종 벨소리 잘 낸다.
2: 아 그게 뭐야? 아 부잣집 초인종 소리?
0: 옛날 좀 부잣집 북 예, 약간 그 평창동 쪽.
2: 제가 이걸 언제 했죠?
3: 아 이거 아닌가 그냥? 아
1: 한 적 저... 있어요 어디서?
2: 아니요.
1: 아 이분 잘못 아시나 봐.
0: 예.
2: 어 전 이거 한 적. 근데 나중에 막 찾아보면 있는 거 아니야?
3: 그럴 수도 있어.
0: 네가 있을 수도 있어요.
2: 제가 기억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1301님께서 이거 정답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입니다. 큐디 탱디 장준님은 있나요? 쏟아지는 비 속에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저는 피어남이 야외 행사 때 쏟아지는 비 속에서 피어남이 나오길 기다린 적이 있어요. 전 또 심지어 이 무슨 행사인지 정확히 기억나요.
0: 어머
2: 그 삼성역 근처에
0: 네.
2: 그죠 한 3년 전에 근데 그때도 저희가 되게 걱정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야외 무대이기도 했었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 오는 무대에서 하는 거 저희 그때가
3: 그랬던 것 같아요.
2: 그죠
3: 비 올 때 딱히 밖에서 해본 적 없긴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2: 그 심지어 그런 시원한 비 아니었고요. 한참 여름 막
0: 미지근한 비
2: 예
0: 아.
2: 되게 좀 그랬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무대 올라가서 그래도 재밌게 했기 때문에
0: 아 그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8님께서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 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두유 너무 받고 싶어요. 제가 두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트 요리 소개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바로 이 구역의 다이어트 요리사라고 그러셨네요.
2: 두유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구나.
0: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2: 네, 처음 들어보네요.
3: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0: 그러게요. 이제
2: 다음에 알려주시길.
0: 김문자 MMS 문자로 보내주세요.
2: 예, 좋습니다.
3: 아,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로 바로 가볼까요?
0: 자 2교시 퀴즈는요. 바로 가사 빈칸 영역.
2: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3: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0: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갑니다.
2: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태연의 노래인데요. 가사 대신 제 목소리가 나왔죠. 제 목소리였어요. 언제 된 목소리지 그게?
3: 너 몰라 나 처음 들어.
2: 그렇군요.
3: 네 맞습니다.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실속은 없는데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척 할 때 이것 뿌린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0: 자 허허 뭘까요? 문제 구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2: 자 느낌 오시죠? 이제 정답 바로 맞춰주세요.
0: 네 정답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3: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태연의 2X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문제 구간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0: 미분담.
1: GTX 8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태연의 2X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6: 네, 정답은요 바로 허세였습니다.
7: 정답 보내주신 분,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168 하나님께서 허세 장스타 오랜만에 허세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요. 제 생일인데 이행시 듣고 싶어요.
5: 아, 저희 운 띄워드릴게요.
6: 네네.
5: 허.
6: 허허, 우리 1681님이 오늘 생일이군요.
5: 세.
6: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5: 와, 이건 진짜 와. 와, 완전 리스펙. 아. 와, 우리 진짜 뭐 배워야겠다. 아. 저희 예능 진짜 못하거든요.
6: 아, 이지피지. 예.
5: 아, 이지피지군요.
7: 네. 와, 배워가겠다.
5: 나 지금 깜짝 놀랐어.
7: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기가 막힙니다. 자, 5932님께서 정답 허세. 쿄디탱디는 어릴 때 부렸던 귀여운 허세 있나요? 전 어릴 때 햄버거 두 개 먹을 수 있다고 허세 부렸던 게 생각나요.
6: 아, 이런 거 많죠.
5: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한 번 라면 한 봉지 혼자 다 먹었다고 그 사진 찍어서 막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뭐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먹잖아요.
6: 그쵸.
5: 애기 때는. 근데 그 처음으로 혼자 라면 한 봉지 다 먹었다 그걸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라면 한 봉지 다 먹었다 막 이러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아, 참 귀엽다. 이제는 막 두 봉지 먹어도 부족한데.
6: 그쵸.
5: 그런 화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7: 저는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노래 한다고 조금 이렇게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아. 노래방 같은 데 갈 때 친구들. 아. 아.
6: 노래방에서.
5: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7: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3부에도 퀴즈 이어지니까 계속 함께해 주세요.
6: 네, 오랜만이네요. 그럼 저희는 골든차일드의 워너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피오나미 기호
0: 태우고요.
2: 저는 골든체이드 장준입니다.
0: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쥐를 잡자 쥐잡자 님께서 골든차일드 노래 듣자마자 중딩 때 생각남, 위다우트 유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노래만 들었는데 그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1: 아니 근데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되게 트렌디한데요?
2: 그쵸. 저 19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1: 지금도 나와도 막 그게...
2: 그쵸. 뭐 굉장히 그때 당시 했었던 자아찾기 3부작이라고 해서 있었던 첫 번째 곡인데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와, 근데 이 노래가 그럼 벌써 나온 지 이제 7년이 됐네요.
1: 그쵸. 7년 됐죠.
2: 피어나무니가 데뷔가 몇 년도죠?
1: 2020년. 네.
2: 그럼 데뷔도 전에 나왔던 노래네요. 네. 와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진짜.
0: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2: 그니까요. 예, 뭉클하네요. 예.
0: 좋습니다. 자, 임혜정님께서 장스타 제가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워너비 이 노래 나온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다는 사실.
2: 이야.
1: 아, 그치. 7년 됐으니까. 와.
0: 그러네.
2: 이야. 진짜.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니까 저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막 제가 이제 연습생 들어온 게 12년도에 이제 연습생.
1: 와,
2: 지금 한 회사에서만 12년도부터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이제 막 11년생 친구들 데뷔하고 막 이러니까.
1: 그쵸.
2: 보니까 참 요새 조금 그렇네요. 시간이 대박이다. 많이 흘렀네요.
1: 와, 초등학교 심지어 기억나는데. 기억이 옛날 같지 않은데.
2: 아, 그래요.
0: 모든 사람이 그럴 거 근데.
1: 네. 안 돼.
2: 아, 정말
1: 좋습니다. 2093님께서 아, 꼬마 이장준 허세는 뭐였는지 못 들었다. 왠지 굉장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2: 저는 일단 근데 어렸을 때는 괜히 자기 다친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0: 맞아요. 자기 느낌인지 알죠?

0: 구부스하거나
1: 맞아요.
0: 깁스하거나 어디 뭐 꿰맸거나 흉터 수술 흉터 있으면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 흉터 플렉스 많이 했죠 저는.
1: 아 네, 너무 잘죠.
0: 뭐 이제 뭐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막 발 수술한 거 이거 봐라 뭐 몇 번을 이렇게 꿰맸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 많이 했었죠. 아,
1: 네. 와 갑자기 확 생각이 나네.
0: 그쵸. 그러니까
2: 할 때는 이제 엄청 울면서
0: 맞아
2: 왔을 때는 이제.
0: 아 별로 안 아파 이러면서
2: 네. 아, 제가
0: 딱딱하다고 막 벽에 막 퉁퉁 치고 막
1: 네. 와 대박
2: 그것까지 너무 똑같대
1: 어, 지금 들렸어 그쵸? 막 어. 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깁스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어,
0: 맞아요
1: 깁스 해본 적이 없는데
0: 깁스는 안경 끼고 싶어 했죠
1: 안경 네. 그, 아 맞아요 와,
0: 일부러
1: 뭐야?
0: TV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1: 네. 와 다 똑같구나
2: 다 똑같나 보네
0: 다 똑같죠
2: 아, 소름 하나도 똑같구나
1: 완전 똑같지 아 소름
2: 신기하네
1: 좋습니다 어 김현진님께서 전 벌레 잘 잡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다가 지금 진짜로 잘 잡게 되었습니다. 오 좋네.
0: 이건 너무 좋네요.
2: 이거 너무 좋은 거다.
1: 오히려 좋네. 저는 벌레 잘 못 잡거든요.
2: 전 죽어도 못 잡습니다.
1: 잘 잡으세요?
0: 어 저는 뭐 잘 잡아요.
1: 바퀴벌레도요?
0: 어 그쵸. 오 바로 밟습니다 저는. 네. 종이 뭐 던져서 그냥 바로 잡고 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저는. 네. 친구들한테 남자다. 전화라고 여긴 네가 들어올 때가 아니다.
1: 에오.
0: 네. 이 친구님께서 큐디 지금 라면 두 봉지도 모자라다고요? 이것도 허세 같은데.
1: 아니에요. 저
2: 너 라면 두 봉지 먹을 수 있다고?
1: 그럼. 저 라면 두 봉지 못 먹어?
0: 아니 옆에서 본 우리 태우 씨가 알잖아요. 진짜요?
2: 아니 뭐 잘 먹긴 해요. 네. 저보다 훨씬 잘 먹긴 하는데 라면 두 봉지 먹 세 봉지는.
1: 세 봉지 먹어본 적 없어. 근데 아... 두 봉지 먹고 나서 아 좀 아쉬운데라고 느껴본 적은 있어.
0: 와우, 오, 잘 먹네요. 야,
1: 저... 아 재종이요. 아 봉지 이렇게
2: 아니 두 봉지 맞아 두 개. 네가 생각하는
1: 어.
2: 그 두 개.
1: 어 그 두 개.
2: 어 어.
1: 어? 두 개 뭐 먹어요?
0: 두 개. 그러니까 아까 막 진짜 도전하면은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평소에 두 개를
2: 저도
0: 이렇게
2: 살면서 막... 한 두 번 정도.
0: 네.
1: 어, 내가 작은 거 먹었나?
2: 큰 마음 먹고.
0: 그쵸.
1: 어? 아니 나 분명히 두 봉지 먹었는데
0: 아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1: 네. 되게 배고팠나 봐요
0: 그쵸 그쵸 되게 배고프고 라면을 좋아하는 거죠
1: 아 그쵸 네. 아 그렇군요
0: 그죠
2: 3802님께서 그럼 큐디 프링땡스 한 통 다 먹을 수 있냐
1: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려서 맞아, 못 먹죠
0: 아 그치 입천장 네. 다 까져요 그거 네. 네.
1: 맞아요 그 어느 순간 네. 아 이제 먹기 싫어지는 네. 근데 입천장... 먹을 수는 있죠
0: 까끌까끌해집니다.
1: 네, 325님께서 전 4살 때 콘서트에 새 젓가락 꽂고 기절한 적 있는데 어, 23살인지 지금까지 얘기해요. 이게 아, 아 콘센트
0: 전기 코드에 새 젓가락 해서
1: 어, 왜 그랬대요?
2: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0: 어, 근데 이거 진짜 제 주변에도 친척 동생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1: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0: 그렇죠.
2: 이건 진짜 위험하죠.
1: 너무 위험하죠.
2: 애기 때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0: 그렇죠. 네, 맞아요. 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네,
1: 그냥 맞아요. 궁금해서.
2: 그래서 이제 애기들 있는 집은 막 그 막아놓는 거 에이. 하고 막 그런다고 그치, 하더라고.
0: 보호캡 같은 거를. 에이.
2: 맞아요, 맞아요.
0: 7295님께서 헐 저 벌레 잘 잡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셋 중 누구든 이러고 했는데. 어, 일단 뭐 전 잘 잡으니까 패스.
1: 어. 아. 어. 근데 뭐, 막 아예 못 잡진 않아.
3: 그게 이게 아 이거 못 잡는 긴 한데 근데 잡을 수는 있긴 하죠.
2: 아니 나도 잡으면 잡지.
0: 어, 그렇죠.
3: 굳이 선호하진 않은 거.
0: 근데 이게 막 우와 벌레다 하고 잡지는
3: 아,
0: 않죠.
3: 그렇죠. 아, 우와 하면서 이제
0: 그렇죠. 그렇죠.
3: 아, 근데 문제 저희 숙소는 진짜 세 명 중에서 잘 잡는 친구가 없어요.
2: 쇼터 잘 잡잖아.
3: 에, 소울이도 잘 못 잡아.
2: 아, 요즘 그래요. 그렇더라고. 에이. 걔도 그 허세였어.
3: 아, 다 허세. 소울이 진짜
2: 그 어린 마음에 그 허세였어. 저 무서운 거 저 무서운 거 안 무서워요.
3: 그 친구는요. 네. 그 한번 소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는 또 겨울에 한참 딱 이제 그때 몇 살이었지? 막 한 18이었나?
2: 어, 17,
3: 네, 아무튼 되게 애기였다는데 막 잠바를 안 사서 막 네. 어, 전 겨울에 안 추워요. 그리고 막 그냥 티셔츠 입고 막 돌아다니고.
0: 어머. 진짜 특이하다.
2: 걔 좀 특이해.
0: 야.
2: 허세왕이야, 허세왕.
0: 아.
1: 허세왕.
2: 허세왕. 진짜 아. 허세왕. 좋습니다. 김민솔님께서 라면 두 봉지 이렇게 놀란다고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1: 그죠? 아 죄송해요.
0: 아니 근데 두 봉지 이제 그러니까 막 뭐 어디 아 막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진짜 배고파가지고 근데 일단 애초에 한 봉지부터 끓일 생각을 하고 먹고 나면은 막 그렇게 두 봉지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바로 이제 처음부터 이야 두 봉지 먹어야지 배고픈데 이렇게는 안 하는 느낌이랄까요?
3: 어 전 그렇게 했어요. 어 배고픈데 두 봉지나 먹어야지 하면서 두 봉지 끓면서 먹었던 거예요.
0: 건강한 거예요 기우 씨가.

0: 거예요, 건강한
1: 그렇군요.
0: 거.
2: 아, 뭔가 아, 나도 한두 번은 먹어본 적 있어.
0: 그쵸.
2: 나, 진짜, 나 네. 오늘 그 이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자극받을 때 있잖아.
0: 그쵸, 그쵸.
2: 근데 한 번도 왜 저렇게 못 먹을까?
0: 괜히 한 먹고 싶어.
2: 이거 그 정도까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나의 최대니까 나도 두 봉을 끓여서 나 오늘 진짜 이거 먹어보겠다.
3: 한 봉지가 아쉽지 않아요?
2: 조금 아쉬울 때 있어.
0: 그쵸, 아쉬울 때는 있죠.
2: 아쉬울 때는 있어.
3: 네,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아무튼.
2: 그래서 저는 한 봉지 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안 만들까요?
0: 저도. 네, 한 봉지
3: 그걸
0: 반.
3: 어떻게 팔아요?
2: 아,
3: 반을?
2: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능량 용량을 늘려서
3: 아, 오케이. 오케이.
2: 그러면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팔 이유가 없긴 하다 생각해요.
3: 그죠, 없죠, 없죠.
0: 수지타산이
2: 네. 그죠, 그러네, 그러네.
3: 아무튼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0: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바로 스포츠 영역.
2: 네, 올해도 프로야구가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장준 선배도 야구 좋아하시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교디도 그러면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나요?
3: 저는 이제 캐나다 살았을 때 한 두 번 보러 갔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왔을 때 이제 태호랑 같이 이제 태호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하게 되면 이제 보러 간 적 한 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가지 많이 갔네요.
2: 세 번이나 갔어?
3: 세 번이나 갔던 것 같은데.
2: 그리고
3: 두세 번?
2: 제가 또 MLB에서 한번 시구를 해봤어. MLB도. 네,
3: 와. 아, 맞아요.
0: 그건 진짜 멋지다.
3: 맞아요. MLB에서도 봤고 좀 다양하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2: 사실 야구 보는 사람들 사실 꿈이잖아요.
0: 그쵸?
2: MLB에서 꿈 보는 거.
0: 하, 그 잔디.
2: 근데
0: 아.
2: 한국이 훨씬 재밌어요.
0: 맞아요.
2: 한국 훨씬 재밌어요.
3: 맞아요.
2: 진짜.
3: 솔직히 저도 그 캐나다에서 이제 몇 번 보고 온 상태였어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너무 커. 서 공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가까워야 잘 보이는데 근데 저 제가 처음에 앉았을 때 너무 멀리 있었어가지고 잘 공도 안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응원법이라는 문화가 크게 없어가지고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솔직히 누구 응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태호 따라와서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0: 그쵸 그쵸.
3: 예, 그래서 네. 예, 좋았습니다.
0: 네,
2: 좋습니다.
3: 자,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 야구 경기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도 반짝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탱디도 이것을 하러 갔었죠. 심지어 조금 전에 퀴즈 정답도 호루룩 얘기를 했는데요.
0: 아, 저 나왔습니다.
2: 아,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야구에서 현역 선수가 아닌 인물이 마운드 또는 마운드 앞에서 1구를 던지는 식전 행사를 뜻하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둘째고요. 이쪽으로 정답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다섯 분에게 치킨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노래 한때 이글스의 투수 황준서 선수의 등장곡이었죠. 피어나모니의 때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태연 어머니의 때깔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해볼까요?
3: 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시구였습니다.
4: 그러면 정답자 중에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게요.
3: 네, 8812님께서 소문난 야구팬 탱디 한화 최응원가는 뭔가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2: 저는 지금 저 언제나 안타송이긴 해요. 안타 날려줘요. 누구? 최태양 홈런 날려줘요. 누구? 최태양.
3: 아, 역시
2: 이게
3: 좋습니다.
2: 진짜 신납니다.
3: 그럼요
2: 진짜 신나요.
4: 그것도 있잖아요. Don't stop, don't know what you do.
2: 그 진짜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
4: 아, 그래요?
2: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내가 몇 번 불렀어.
4: 불렀어요.
2: 그런가?
4: 근데 그게 원래 원곡 노래가 있잖아. 원곡자 노래.
2: 근데 이거 원래 다 노래들이 있어. 지금 그렇죠? 다 있는데 이제 거의 시즌마다 뭐 바뀌어 있는 사람도 많아.
3: 그렇죠.
4: 맞아. 그래서 놀랐어요. 아는 노래여가지고 그게 응원가라고 해가지고 좀 놀란 적 있어서가지고 기억납니다.
2: 이거 그걸 아는 거야. 신기해요. 자, 8727님께서 정답은 시구입니다. 장스타 탱디 쿄디가 야구 선수가 된다면 등장곡을 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전 무조건 있죠.
4: 뭐요?
2: 전 언제나 장기하 선배님들의 그 풍문으로 들었어.
3: 아~
2: 무조건 그걸 하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
3: 그죠. 딱 그거 들으면서 나오면은.
2: 근데 마무리 투수로.
3: 아~ 또 투수 쪽을 하고 싶군요.
2: 아, 전 만약에 한다면.
3: 아~
4: 전 생각해본 적 없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제일 웅장하고 제일 멋진 곡이라 생각했었던 거는 Eye of the Tiger라고 생각했거든요.
2: 빰빰빰빰빰빰빰빰
4: 빰빰빰. 그
3: 로키.
4: 맞아요. I have the tiger. 그 딱 그거 하고 나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선배님은요?
3: 저는 야인 시대 야인.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이러면서 딱 나와 가지고 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AC/DC 그.
4: 멋있지. 좋습니다. 1621님께서 정답 시구. 다들 야구장에서 꼭 먹는 음식 있나요? 야구장 최애 푸드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참고로 크림새우 짱맛.
3: 근데 이게 또 요새 야구장마다 그 맛집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렇더라고요.
3: 그 구장마다 있는 그 코너별로가 다 다르니까.
2: 요즘 유명한 게 뭐 김치말이 국수.
3: 막 김치말이 국수도 되게 유명하다고.
4: 와, 완전 고급진데?
2: 아니 거기 막 삼겹살 팔고 대박이야 그냥.
3: 맞아요. 뭐 바비큐 전도 있고.
4: 대박.
2: 캐도 팔고 뭐 다 팔아.
4: 아, 완전 살짝 고급이네. 고급 음식이네.
2: 맞아.
3: 그쵸.
4: 저는 그냥 치맥 생각에.
2: 막 근데 보통 그렇게 먹지.
3: 그쵸. 저는. 근본이죠. 치맥, 피맥 뭐 이렇게가 근본이죠.
4: 아, 그 햇빛을 느끼면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얼굴이 좀 따뜻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던데.
2: 역시
4: 이제 맥주 마시기 좀 열도 올라오잖아요. 열나면 얼굴도 저는 좀 빨개지거든요.
3: 그쵸.
4: 그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그 더위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그게 좋던데요.
3: 아, 너무 좋죠. 네.
2: 저는 뭔가 딱히 최애가 있다기보다는 가면 거의 항상 치킨 먹고. 제가 저번 달인가 갔다 왔거든요. 그날 가서 치킨, 피자, 오징어, 떡볶이까지 다 먹었어요.
4: 근데 라면 두 봉지는 어렵다고?
2: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봐봐. 잘 생각해봐. 야구가 한 거의 3시간, 4시간 하지.
4: 아, 오케이.
2: 천천히
4: 인정.
3: 차근차근.
4: 네, 차근차근.
3: 자, 2092님께서 정답! 저도 정답 시구! 저도 시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시구할 수 있을까요?
2: 네. 근데 요즘 일본 분들 굉장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0: 주무시던데.
1: 그쵸. 그러니까 근데 뭐 시골을 하시려면은 되게 뭔가 그 딱 지역 구단에서 그 지역에서의 뭔가 공헌이 있으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되게 은행 지점장 분들도 하시고
2: 맞아요 네, 맞아요.
1: 뭐 아니면 뭐 거기 어디 학교 전교 회장분 친구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지역과 조금 공헌이 조금 돼 있는 그런 분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화이팅 하시죠.
1: 맞아요. 화이팅.
2: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1: 사교식 퀴즈 가사 빈칸 영역.
3: 가사 빈칸 퀴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2: 그 속에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원래 가사를 맞추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들려주세요.

0: 여기까지. 저의 라을라가 여기서 울려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1: 자, 이 노래는 Baby Don't Cry의 데뷔곡인데요. 가사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2: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확 해버리고 싶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0: 자, 보기 1번 아 어쩌라고요. 2번 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2: 자,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Baby Don't Cry의 F-Girl 듣고 오겠습니다.

0: 베이비 돈크라이의 F월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1번 아 어쩌라고요 였습니다.
2: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1: 네, 5947님께서요 1번이요 큐디 띵디 장스타는 어른들한테 어쩌라고요 하고 반항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쩌라고요는 없는데 반항은 많이 했어요.
2: 아 어쩌라고요는 조금 심하지 않나요 솔직히?
0: 그렇죠. 좀 저 어쩌라고요까지는 해본 적 없긴 한데 반항은 뭐
2: 저는 뭐 태호한테 몇 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저희끼리는 편하게 네. 하죠.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어른한테는 좀 어려운데요.
1: 그렇죠. 네. 어쩔 TV 뭐 이런 거 힘들죠.
2: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대박.
3: 어쩔 TV.

0: 쩔TV 진짜 너무 싫어.
1: 자, 큐디 넥큐야님께서 정답 1번. 아, 어쩌라고요. 저 일하는 곳에서 진상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아요. 알바생들 모두 모두 화이팅. 세 분의 진상들에게 호되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2: 아, 진상분들. 네.
3: 선배님도 한번 행복 뭐, 네, 해주실 수
2: 그쵸?
3: 있어요.
2: 네, 뭐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그럼 안 되죠.
1: 네. 아, 근데 진상 분들이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2: 은근히 많아요.
1: 아, 그래서 네. 아, 진짜 세상에 별난 사람이 많구나.
2: 진짜.
1: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3: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마.
1: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3: 그게 현명하죠.
2: 네. 맞아요. 네,
3: 현명합니다.
1: 어쩔 수가 네. 없어요.
3: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1: 그러지 마십시오.
3: 화이팅. 네. 209님께서 장스타 어쩌라고요 톤에서 아 바람이 그랬다고요 가 느껴졌어요. 세 분도 문꽝 닫고 바람 때문이야 해본 적 있나요?
2: 아 이게 또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1: 국룰이죠. 그쵸?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 저는 문을 꽝 닫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2: 근데 저는 꽝 닫으면은 더욱더 혼날 걸 알기에 못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문을 쾅 닫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혼나고 가는 길이어서.
3: 네. 태효 씨는 많이 그랬어요?
1: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3: 그렇죠, 뭔가 한
1: 그냥 기억이 엄마가 그냥 뭐라 해야 돼, 뭐 그런 건 기억 안 나고 솔직히 막 그냥 막 도망쳐서 뛰어댕겼던 거 기억나고 엄마가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 내보낸다고 했던 거 기억나고.
3: 아, 뭐 그런 건 다 네. 기억나죠.
1: 그쵸, 그쵸. 그런 것만 네. 기억나고 뭐 문 쾅 닫은 건 딱 기억 없는 것 같아요.
3: 네. 아 다. 다 착했네요.
2: 그쵸 그쵸. 예. 윤미라님께서 1번 아 어쩌라고요. 유행어 중 어쩔TV라는 말로 아이들이 대답할 때 참 힘들었는데요. 세 분은 유행어 중 가장 황당한 것이 뭐였어요?
1: 아 많은데.
3: 저도 6, 7.
2: 아 그 요즘 예. 해외에서 엄청 많이 6, 7 이거 엄청 하고.
3: 몰라요?
1: 뭔데요?
3: 아, 저, 죄송해요. 알잖아요. 뭘 모르는 척해. 6, 7. 빨리 해봐. 6, 7.
2: 6, 7.
1: 뭔데 이게?
3: 6, 7을 모른다고요? 아 근데 진짜 무슨 뜻인지
1: 그쵸? 아 의미가 없어.
3: 네, 그래서 어이없는 느낌?
2: 그쵸 요새 되게 해외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요새 막 퉁퉁퉁 사후루 뭐 드랄랄라 아~ 드랄랄라 막 이런 거랑
1: 되게 좋아요.
3: 퉁퉁퉁퉁퉁퉁퉁 사후루
2: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좀 신기한 게 많았어요. 뭐 쿠쿠루핑퐁 뭐 이런 거.
3: 제가 그 어린 친구들에 지금 합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요즘에 스쿠버
2: 그건 뭐예요?
1: 희한한 거 어디서 겁나게 알아와가지고
2: 스쿠버
3: 오이 스쿠버
2: 악수할 때 그건가요?
3: 아니요 그냥 기분이 좋을 때요.
2: 아아
3: 스쿠버 아 그 음악도 나올 때 기분 좋을 때 스쿠버 한번 해봐. 스쿠버
2: 스쿠버
3: 아 이거 나중에 이게 누가 편집해서 어디 올리겠다.
2: 한번 써보고 볼게요.
3: 스쿠버
2: 스킨 스쿠버
1: 기분 좋을 때 하면 된다고?
3: 네 기분 좋을 때 스쿠버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2: 스쿠비두
3: 아 갑자기야?
1: 아이고야. 아,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이렇게 오늘 퀴즈 다 부셔봤는데요. 장준 선배님 선물 잔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뭐 제가 나눠주는 건 아니죠. 오하나31님께서 장준님 오늘 완전 큐디땡디한테 이게 라디오다 보여주시러 온 느낌인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제가 다 고맙죠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예, 우리 두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욱더 아닙니다. 편합니다.
1: 근데 아, 저희 저번 주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2: 아 진짜요?
1: 네, 확실히 프로다.
2: 아
3: 네. 너무 프로.
1: 아, 저는 진짜.
2: 저 오늘도 헬스장 갔는데 때깔 나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3: 아 진짜.
2: 5kg 추가했습니다.
3: 저희 헬스장 저희도 다녀야겠네요. 네. 다녀야겠네요.
2: 제가 알려드릴게요. 글로 한번 오세요.
3: 아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스쿠버는 너무 귀여우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무조건 잘로 돌아다니고.
3: 아 너무 귀여워.
1: 좋습니다. 자 가기 전에 오늘 코너 끝곡도 선곡해 주실까요?
2: 아 뭐 아까 야구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태호 씨와 저랑 같이 응원하는 팀이 갔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의 건승을 위해 아. 예, 윤한기 선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1: 아 나 요즘 예. 좋아요 또.
2: 그렇죠 요즘 또 좋아요.
1: 요즘 좋아요.
2: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시작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아자 저 화이팅입니다.
1: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장스타의 선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2: 안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기호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문곶 고등학교.
2: 오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1: 5월 11일 일요일, 월요일 내일 문곡고 급식은 이렇습니다. 흑미밥, 한우 우거지, 장터국밥, 가자미 카레구이, 새송이 계란 장조림, 열무김치, 그리고 이것!
2: 오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아몬드 가루, 달걀 흰자, 설탕을 넣어 만드는 프랑스 대표 디저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카롱, 2번 버터떡.
2: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단체 간식 선물이니까 같이 먹고 싶은 반 친구, 회사 사람들 있으면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TA.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DA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에스파의 정규 2집 선공개 곡인데요. 웅장한 신스페이스와 묵직한 훅이 압도감을 주는 힙합 댄스곡으로 한층 견고해진 에스파의 성장을 가사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랩메이킹에 참여해 시너지를 만들어낸 노래였습니다.
1: 와우.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마카롱.
0: 와우. 5023님께서 탱디 눈 밑에 있는 마카롱이 급식에 나온다니 세상 좋아졌다.
1: 하, 그냥 마카롱이 되게 고급 디저트인데
0: 이해를 못하셨군요.
1: 예? 왜요?
0: 탱디 눈 밑에 있는 마카롱이 급식에 나온다니 세상 좋아졌다.
1: 그러니까 마카롱이니까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예, 마카롱이 얼마나 고급진.
0: 맞습니다.
1: 예, 아이 그 애교살.
0: 아, 맞아.
1: 예. 근데 왜 세상이 좋아졌어? 넘어가시죠.
0: 그런 게 있어요.
1: 예, 그래요. 예,
0: 그런 게 있어요.
1: 예, 예. 좋아요, 좋아요.
0: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내일 문곡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미밥, 한우 우거지, 장터국밥, 가자미 카레구이, 새송이 계란 장조림, 열무김치, 마카롱.
1: 뭐 일단 흑미밥부터 좋았어. 근데 한우? 오 마이 갓. 솔직히 우거지 장터국밥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 한우부터 이제 딱 듣고 나서 아 여기는 급이 다르구나. 근데 거기다가 마카롱까지?
0: 예스.
1: 여기는
0: 저는 어디야? 가자미 카레구이 좋습니다.
1: 가자미가 뭐죠?
0: 그냥 생선 이름이에요.
1: 뭐 여기 잘 돼 있네요. 여기 아주.
0: 먹었고.
1: 예, 지금 배고파졌어요. 맨날 이 급식 얘기하느라. 어? 이 비주얼은
0: 아 근데 이 생선 카레구이가 맛있어요.
1: 아 그럼요.
0: 왜냐면 이게 살짝 학교에서 먹으면은
1: 그냥 생선 좀, 구이면 맛있어요.
0: 치킨 먹는 느낌?
1: 아
0: 좀 치킨 먹는 느낌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껍데기만 근데 막 뜯어먹고 그랬어요.
1: 아 왜요?
0: 생선 껍데기 그건 맛있어가지고.
1: 아 껍데기를 좋아해서 뜯어먹었다고요? 아
0: 카레만 나오고 그런 거.
1: 아 좋죠. 솔직히 뭐든 생선이든 치킨이든 껍데기가
0: 아,
1: 맛있어요.
0: 잠깐만 한수님께서 지금 가자미 카레구이? 점점점 물음표 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진짜 뭘 모르시죠?
1: 아, 호불호 좀 갈리는 음식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전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1: 오.
0: 그냥 생선 구이에요. 근데 살짝 그죠? 카레 맛이 나는.
1: 그 생선에 저에 안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한순 분이.
0: 한순 조금 그러네요.
1: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본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7824님 축하드립니다.
0: 브라보.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마카롱이요. 저번 주에 길카롱 했는데 날씨도 좋고 마카롱도 달달하고 참 좋더라고요. 쿄디탱즈도 해보세요. 저는 지금 고시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반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간식 먹고 싶어요. 아.

0: 푸디 탱디 따랑행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1: 와우.
0: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네, 길카롱이 뭐죠?
0: 길에서 먹는 마카롱을 그냥 길카롱이라는 거.
1: 아,
0: 진짜 별다줄.
1: 그니까 진짜로 진짜로 순간 좀 헷갈렸어요.
0: 별다줄, 별다줄.
1: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할까요?
0: 좋습니다. 4539님께서 저 지금 쿄디 머리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탱디가 실수인 척 벗겨서.
1: 저 순발력 빨라요. 빨랐죠 방금.
0: 좋습니다. 좋아요.
1: 저 빨라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 음성으로만 라디오만 들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젤리옵님께서 기어 비니 안에 비둘기 있어요? 아 높아가지고요?
0: 아니 그냥 비둘기 있잖아요.
1: 맞아요.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또 뭐 들어가 있어요?
1: 지팡이? 아니 아침.
0: 아 갑자기 지팡이.
1: 예, 지팡이요. 우산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비 와가지고.
0: 오늘 비 와가지고.
1: 예, 챙겨 다니려고. 아,
0: 그쳐서 다행이네.
1: 예, 그쳐서 다행이에요. 에이. 또 새벽에 온다 하긴 하는데 아무튼.
0: 좋습니다. 자, 7558님께서 저는 오늘 행복 가득한 하루였어요. 월세 들어서 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늘 냉동 옥수수를 한 박스나 가져다 주셨거든요.
1: 와우.
0: 제가 완전 옥수수 킬러라 냉동실에 꽉꽉 채워 넣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다람쥐가 된 기분이네요.
1: 아, 좋습니다. 1767님께서 제가 아이돌 지망생인데 노래를 계속 연습해도 안 느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탱디 켜드 연습할 때 안 느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0: 쉬어줘야 됩니다.
1: 쉬어줘야 되죠.
0: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1: 노래를 안 느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죠.
0: 이 노래는 사실 진짜 느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 네,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진짜 솔직히 어쨌든 몸이 아끼잖아요. 그만큼 몸의 컨디션도 진짜 중요하고.
0: 맞아.
1: 잠 얼마나 잤는지, 뭘 먹었는지 막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노래는 타고난 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이라는 게 진짜 어린 날부터 많이 많이 불러놔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쌓여놓은 맞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0: 잘 불러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잘 부르는 줄 알고. 네. 많이 많이 불러봐가지고
1: 그쵸.
0: 그 느는 거라고.
1: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안 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0: 맞아요.
1: 오히려 긴 여행, 긴 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그냥 계속한다 생각하면 금방 늘 거예요.
0: 맞습니다.
1: 시간 금방 지나갈 겁니다.
0: 이게 노래가 이게 성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을 써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글렌체크의 Dive Baby Dive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경연 일기로 돌아올게요.

중학생 시절 단짝 친구가 있었다. 그땐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꿈도 관심사도 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서히 멀어지는 게 처음엔 아쉽고 슬프기도 했다. 그러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친구와 마주쳤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굳이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진 않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웃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길 억지로 다음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영영 멀어진 줄만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알맞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매일 일상을 나누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마주치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세상엔 이런 친구 사이도 있는 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재워줘.

0: 한로로의 영영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 민영님이었습니다. 아,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1: 맞아, 너무나도.
0: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고요. 어렸을 때는 많이 아쉽고 많이 슬프고 왜 우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솔직히 나이 먹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더 다양한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리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너무 너무 많이 연락하고 붙어 있으면은 뭔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너무 아 이거는 내 친구니까 난 더 이상 다른 친구들 사귈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1: 제가 좀 그랬죠.
0: 아 그랬어요?
1: 그랬죠.
0: 아 그랬죠.
1: 네, 제가 좀 그렇죠.
0: 그랬죠,
1: 제가.
0: 그랬죠.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토론토의 친구들 이제 완전 어렸을 때 뭐 태호 지금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씩 토론토 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되게 감사하게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공감대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막상 공연에 초대하고 아니면 뭔가 제가 식사 시간을 조금 마련해서 친구들끼리 모이게끔 만들어놔도 막상 안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땐 되게 서운했거든요.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 시간도 한 번도 못 비워주고 나를 못 보러 와주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제가 혼자 너무 그 옛날의 생각을 떠오르면서 그걸 붙잡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붙잡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살 길이 이제 찾은 거고 이게 우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뭘 해도 그냥 응원했으면 응원하고 싶고 물론 저를 이제 많이 멀어지긴 했어도 그냥 그게 그냥 인생이라는 걸 좀 최근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아쉬웠지만.
1: 네. 그래서 뭔가 멀어졌다고 했다가 이렇게 멀어진 줄 알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또 좋죠. 네,
1: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치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 세상에 이런 친구 사이도 있는 거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거를 참 응원합니다. 이분과.
0: 화이팅.
1: 잘 이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0: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민영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교환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 친친방의 일기로 남겨주세요.
1: 친친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 열려있고요.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네.
1: 저희도 아주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주말 또 쉬고 와서.

0: 다시 시작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1: 맞아요. 어떤 저번 주보다 좀 는 것 같기도
0: 하고. 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네 처음엔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긴장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냥
1: 좋습니다. 마침 김연수님께서 이제 2주차 DJ인데 쿄디 탱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
0: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조금 뭔가 긴장이 풀렸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편해졌다? 그냥 뭔가 오히려 이제 좀 즐길 수 있다? 저번 주는 살짝 긴장하느라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7261님께서 탱디 쿄디 저번 주에 비해 텐션이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크래비티 원진님 따라잡았어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리빌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1: 저희한테는 죽어도 그 텐션이 나올 수 없어요.
0: 예. 근데 이거 TMI인데 방송 끝나고 제가 태영이한테 연락했거든요. 막 고생 많았다. 근데 태영 씨가 이제 저한테 오늘 너무 텐션 높게 해서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또. 근데 이제 그게 방송이죠. 그게 재밌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좋습니다.
1: 자, 5974님께서 라디오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양치 30분째 하는 중이에요. 아, 화장실 가기 싫다. 아이고.
0: 막 다 흘리고 난리 나겠네요, 지금. 막 이 옆에 막 그 거품도 아니고 이제 그냥 물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1: 배트맨 피가 엄청 섞여 있을 것 같은데.
0: 지금 상상해버렸어요. 빨리 화장실 가세요.
1: 좋습니다. 빨리 가세요.
0: 네, 좋습니다. 내일 찾아올 정학생 소란입니다.
1: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소란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세요.
0: 그럼 오늘 끝곡 윤상의 이사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머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월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화 만드는 내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책들, 영화들, 다큐멘터리, 인터넷 게시글, 댓글, 모든 곳에서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또한 자신의 가장 빛나고 즐거운 순간들, 고백들 나눠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모든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여러분,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고백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힘 받고 더 열심히 영화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스크린에 한 번도 닮지 못한 새로운 인물들 찾아 떠나라는 지령으로 받들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감독상 그리고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은 영화죠. 세계의 주인에서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듣고 알렉시오 박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윤가은 감독께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신청한 바로 그 버전을 오늘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음악 나가기 전에 들려드린 게 바로 지난 금요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윤가은 감독의 감독상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그 마지막 대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준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여러분이라는 그 대목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자기 안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준 사람이 없었다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윤가은 감독이니까요. 마지막 그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 전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너무 윤가은 감독님다웠습니다. 저 윤가은 감독님 몇 번 이제 뵀잖아요. 그 평소 성격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요. 되게 좀 여리고 엄청 떨고 긴장 많이 하면서도 또 단단하게 할 말은 다 하는 그 모습이 그 수상소감 모습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감독들은 자기를 닮은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계의 주인도 딱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식께서 윤가은 감독 그리고 서수빈 배우가 세계의 주인으로 백상에서 감독상 신인상 받았잖아요. 와 정말 기뻤어요. 윤가은 감독님 수상소감 영상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지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따로 문자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문자가. 그럼 또 그 문자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장현준 감독님 뭐 천만 넘고 할 때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하루에 300통씩 온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차 싶었거든요. 에잇

0: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광 감독님께도 근데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축하의 마음을 오늘 오프닝에 담아서 영화 세계의 주인 백상예술대상 이관왕 네 축하드리면서 오늘 오프닝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상식 다들 보셨나요? 조금만 더 짧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좀 더 활기가 있는 시상식으로 연출을 해도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적어도 각 부문의 그 시상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시상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62회 백상 예술 대상. 그럼 광고 듣고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0: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1: 세훈 작가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청취자 김지효입니다. 저는 수상소감을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어젠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영화 만약에 우리의 봉가영 배우의 수상소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구교환 배우의 배역인 은호에게 은호야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영 배우님의 연기를 보며 돌아갈 곳이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리 잘 표현했을까 싶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겐 FM 영화음악이 저의 일상 속의 자리에 매일 밤 자정에 돌아오는 곳입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아직 영화 만약에 우리를 보시기 전이시라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임현정 가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이었습니다. 김지우 씨의 말로 하는 신청곡이었고요. 말로 하는 신청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음성 녹음 어플로 녹음하셔서 글 쓰듯이 말로 녹음하셔서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파일을 올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FM 영화음악

0: 카카오톡 채널로도 파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백상예술대상에 대한 또 신청곡이 마침 왔길래 얼른 네, 얼른 소개해드렸습니다. 연기상 부문 좀 볼까요? 시상식 결과 모르시는 분도 아직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소개해드리는 건 제가 늘 시상식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누가 상을 탔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걸 핑계 삼아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작품을 보시라고 네. 상 탔어? 이젠 한번 봐야겠네? 뭐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수상 결과는 말하면 꼬박꼬박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연기상 부문 최우수 여자 연기상은 만약에 우리의 문가영 배우 받을만 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부문에서는 미지의 서울의 박보영 씨 받을만 했습니다. 저에겐 가장 좀 힘든 부문이었어요. 은준과 상현과 미지의 서울 그 세 배우가 다 올라 있잖아요. 와, 셋 다 받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지의 서울의 박보영 배우가 받았고요. 저는 수상소감, 이번 시상식의 베스트 수상소감은 박보영 씨라고 생각해요. 오, 바로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소감에 막 기승전결이 있고 구성이 너무 좋고 멘트도 너무 좋고 미지의 서울 박보영 씨의 수상소감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문가영 배우의 수상소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남자는 박정민 씨가 청룡에서 상 못해서 서운했을 그 마음을 이번에 얼굴로 상 받아서 좀 채워졌을 것 같고 방송 부문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빈 씨가 받았습니다. 여자 조연상은 휴민티의 신세경 씨 받았고 그리고 방송 부문은 파인 촌뜨기들의 임수정 씨. 아, 이 파인 촌뜨기들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이거 디즈니 더하기 OTT에 있는 강윤성 감독의 시리즈. 이거 시즌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기 만들기가 좀 애매하나? 시즌1에서 뭔가 좀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파인 촌뜨기들. 네, 그 작품 괜찮았습니다. 임수정 씨. 그리고 남자 조연상은 어쩔 수가 없다의 이성민. 그리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유승목 배우님. 유승목 배우님은 저는 특히 가족계획 그 시리즈에서의 연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인 연기상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주인의 서수빈 영화 부문 그리고 이제 OTT 방송 부문은 에마의 방효린 그리고 남자 신인 연기상은 왕가사는 남자의 박지훈 그리고 폭군의 셰프의 이채민 이렇게 연기상 부문의 시상이 쭉 이어졌고요. 대상은 뭐 많이들 아시죠? 기사 많이 나와서 왕가사는 남자의 유해진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유승룡 이렇게 두 배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상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와 은준과 상현 뭐 받을만한 영화들이 받을만한 작품들이 다 받았습니다. 감독상이 이제 영화 부문은 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이었고 OTT 방송 부문은 미지의 서울의 박신우 감독이었고 각본상을 이제 굿뉴스가 받았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은준과 상현의 송혜진 작가가 받았고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네요. 신인 감독상은 FM영화음악이 꾸준히 응원했던 3670의 박준호 감독이 받았고요. 장엄준 감독님은 굿즈 임팩트 어워드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명품만 사면 굿땡을 사겠다라는 네,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왕가사는 남자가 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 굿즈 임팩트 어워드 3개 받았고 어쩔 수가 없다가 작품상 남자 조연상 2개 세계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렇게 영화 부문은 이렇게 상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상 받은 작품들 한 번씩 보실 핑계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번에 상 받았다는데 볼까? 굿뉴스 각본상? 각본은 어떻게 썼길래? 잘 썼거든요. 예, OTT에 있는 굿뉴스. 은준과 상현은 뭔데 작품상이야? 받을만 하다니까요. 보시면 안 나니까요. 미지의 서울은 아니 그렇게 쟁쟁한데 어떻게 보시면 알아요. 박보영 배우가 받을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상식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게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만든 조현탁 감독이요. 저 친구예요. 대학교 때 친구. 둘이 술 엄청 먹었습니다. 저의 어떤 청춘의 한 시기를 굉장히 아깝게 그렇게 보낸 친구인데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PD 됐다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쩌다 우리 둘 다 비슷한 판에 들어와 있냐 뭐 이러면서 띄엄띄엄 만나고 안부 전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락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고 연락이 끊긴 지가 한 10년쯤 됐어요. 중간중간 그 아마 스카이캐슬이었나 그거 잘 되고 할 때도 축하한다고 한번 뭐 만나자 하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 또 제 성격상 늘 망설이고 인프피들은 그렇잖아요. 문자 쓸 내용 막 썼다 지우고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아니야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번에 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시상식에 또 앉아있는데 반갑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또 연락을 해 말어 하다가 아니야 이러다가 영영 못 만나려나.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조현탁 감독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네. 언제하면 FM 영화음악에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네. 축하한다 현타가. 대상이라니 이게 웬일이니. 신세경 씨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영화 휴민트의 그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이별.
1: 최선아가 박곤을 위해 부르는 생일 선물.
2: 진짜 달랑이구먼.
1: 지난번처럼 치워먹지나 마십시오.
2: 이건 내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1: 닥치십시오.
2: 아이고 참. 하나 둘 셋 넷

휴민티에서 신세경의 이별.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게 요 정도 길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살짝 아쉬운 길이지만 그래도 신세경 씨가 직접 부른 이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영화 파반내에서 이런 마음 안아요. 이민휘 고아성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만든 그리고 파반내 음악을 담당한 이민희 음악감독이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각 부문의 스태프들을 상 하나로 좀 뭉뚱그려서 주는 부문이죠. 뭐 촬영, 음악, 뭐 편집 이런 식으로. 음악은 이민희 감독이 대표로 후보가 됐는데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음악 부문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민희 음악감독 축하드립니다. 네, 세계의 주인 음악도 하셨는데 본인이 참여한 작품이 뭐 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이렇게 후보되고 상 받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영 씨의 사연인데요. 영 씨는 휴민트 이야기 해주시면서 휴민트를 보면서 애니메이션 광장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애니메이션 광장이 사실 이번에 어디 후보가 되지 못해서 저는 사실 아쉬웠거든요. 신인 감독의 애니메이션 연애 편지가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에 약간 애니메이션 그 티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연애 편지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다른 작품이 또 더 들어가긴 힘들었나 봐요. 광장의 김보설 감독도 충분히 신인 감독상 후보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애니메이션 부문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편수가 많지 않으니 백상예술대상 뭐 애니메이션 부문을 신설해서 매년 다섯 작품의 후보를 뽑으면 뭐 개봉하는 장편 대부분은 자동으로 후보가 되는 뭐 이렇게 될까봐 상 부문을 신설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뭔가 단편과 함께 뭐 상을 만들든 뭐 어떤 식으로든 애니메이션을 따로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분이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애니메이션 팬으로서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주 오랜만에 애니메이션이 후보에 올라서 반가웠어요. 연애 편지가 애니메이션을 대표해서 백상예술대상 후보가 됐죠. 하지만 저는 이 광장도 함께 후보가 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FM영화음악에도 김보솔 감독이 그때 출연했었잖아요. 이 광장의 배경이 북한이죠. 그래서 휴민트를 보면서 이 북한에서의 사랑을 그린 광장이 떠올랐다고 박건, 최선화 그리고 조과장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광장의 보리, 복주, 명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꼈대요. 열정적인 로맨티스트 보리 그리고 박건 사랑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복주 광장의 복주 그리고 휴민트의 최선화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두 연인을 말없이 지켜주는 명준과 조과장 차가운 땅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그린 액션 영화라는 점도 그러하고요. 광장 멜로 영화인데 그래도 액션 영화의 긴장과 호흡도 강렬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광장, 애니메이션 광장의 메인 테마 정영진 음악감독의 스코어였고요. 이어서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시티 오브 스타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의 곡을 신청하신 분은 문자를 보내셨는데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사내에서 2년째 비밀 연애 중인데 오늘은 그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팀 내의 관계 때문에 1년여 동안 힘든 시간 보내다가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티내지 않고 잘 보내주려 했는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근무하는 층에 와서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저의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갔다고 하는데 뒤늦게 그와 통화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니 자리에서 계속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직 처리를 하고 퇴근한 그가 그동안 지내던 그 사무실을 정리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지금 자신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4년간 근무한 회사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와 보낸 시간들 때문인 것 같다며 흐느꼈어요. 그 흐느끼는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신 없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못 박았던 장거리 연애가 이렇게 시작되네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 하시면서 라라랜드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아,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셨다니까 그 지난 2년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는 감정을 티내지 않고 숨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밀 연애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겨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엔 또 여전히 재밌을 수 있지만 남몰래 연애하는 게 또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그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2년이었으니까 지난 2년 두 분 모두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2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장거리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익명을 요청하신 이 사연에 막연한 저의 소망과 막연한 위로와 막연한 응원을 해드리면서 단 하나 막연하지 않은 신청곡, 네, 구체적인 신청곡으로 조금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네요. 7816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작가님. 5월 4일은 요즘 책 읽기에 푹 빠져 계신 제 옆자리 박지연 선배님의 생일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이 축하 사연을 읽어드리죠. 5월 4일이 7816번 쓰시는 분의 옆자리에 계시는 박지연 선배님의 생일이었대요. 7816번 쓰시는 분께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휴가 잘 보내고 오셨기를 바라며 선배님의 사위 강기루 배우가 출연한 비밀의 언덕에서 열림목에 나의 첫 번째 글짓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기억나요. 전에 한번 사연 주신 거 강기루 배우의 장모님. 그죠, 장모님 맞죠? 네, 장모님과 함께 근무한다고 하셨다. 아, 그분이 박지연 선배님이시군요. 신청곡 얼른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선배님의 사위 강기루 배우가 아빠로 출연한 영화 비밀의 언덕에서 나의 첫 번째 글짓기라는 스코어입니다.

비밀의 언덕에서 나의 첫 번째 글짓기, 연리목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고요. 연리목 감독이 직접 노래를 부는 사운드 트랙도 있었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 회상 이어드렸습니다. 회상이 산울림 노래라서 산울림 노래도 한 곡 더 붙여봤어요. 어쩔 수가 없다 해서 그래 걷자까지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About Time에 나온 곡이죠. 그루브 아마다의 At the River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보세요, 지금 안 돼. 지금 볼 수 있어?

그녀는 우리 까쿠인카 소문만 수십개 매일 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네 그녀의 진짜 속마음 오늘도 난 열심히 정보 수집해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스타일 비공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괜찮아질 거야. 나란 사람조차 희미해질 거야. 지금은 나 없이 넌 안 될 거라지만 그렇게 될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골든 뮤직 음악의 발견.
1: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성의 함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저 멀리 갔다 해서 도망간 삶이라 말하지 마라.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설치된 에어백은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은 심리적인 에어백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영지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별거 아닌 제 얘기에 공감해주신 우리 빵그리 여러분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 아주 빵빵하고 든든한 에어백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하루하루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관계로 오래오래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아침의 문 활짝 열어볼게요. 5월 1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1년이 이별한 지 벌써 1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 딱 5월 12일에 매일 라디오 스튜디오 공기를 맡아야 아 이제 진짜 아침이구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방송 시작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봄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5월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고 제 행복이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혹시 느끼셨나요? 앞으로도 더더 표현 많이 하고 더더 힘찬 아침 보내실 수 있게 제가 더 파이팅 넘치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언제나 그랬듯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입니다. 제가 5월을 라디오를 시작했던 달로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느 해 5월은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을 텐데요. 이 시간엔 오래전 5월 세상에 참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한 곡씩 잠깐씩 들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0: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8: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7: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8: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송기선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김밥 말러 출발합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냐고요? 아니요. 야근을 할 수도 있어서 아침 김밥이랑 저녁 김밥까지 싸가려고요. 아이고, 놀러 가느라 김밥 사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필 야근까지요? 아, 바쁘신데 김밥까지 마시느라 더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쌓아놓고 먹으면 든든하니까요. 오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근 안 하시길 바랄게요. 3461번님은요. 야간 응급실 근무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다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종이 가방만 챙기고 정작 중요한 제 가방을 놔두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네요. 출근을 두 번 하는 이 느낌, 영지 뭔지 아시죠? 아, 듣는 제가 기운이 쭉 빠지네요. 이런 느낌 뭔지 너무나 잘 알죠. 스스로한테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내 탓이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른 기운 차리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최수정님, 매일 아침 3, 4km씩 뛰기 시작한 지 한 달째입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라디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러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음속으로 좋은 아침 외치면서 출발해볼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아, 지금 날씨가 딱 뛰기 좋은 날씨죠.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아, 이 푸르른 나무들 보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러닝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얘기 좀 더 만나볼게요. 7103번님께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러블리즈의 종소리 함께 들으시죠.

러블리즈의 종소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48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영디, 그거 아세요? 벌써 영디랑 빵그리들이 사계절을 함께 보냈다는 거. 새아침 진행한 지 1주년 된 거 너무 축하합니다. 신청곡도 뭔가 특별한 곡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봤는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다 꼼짝 마시고 앞으로도 쭉 영디와 함께 아침을 활짝 열어보자는 뜻에서 이 곡 어떨까요?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빅뱅의 뱅뱅뱅. 이 노래 새아침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선곡이 너무나 참신한데요. 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중에 3488번님 착플리스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제가 살짝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한편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1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덕분에 신나게 아침 열어봤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는 분들 가운데 송기선님, 최수정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진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사연이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하나씩 잠깐 보려고 합니다. 먼저 3659번님은요. 저번에 결혼한다고 문자 드렸던 새신랑입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 마치고 푸켓으로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럼요. 기억나죠. 4월 25일에 결혼하셨죠. 아내분 성함이 민주씨라고도 해주셨는데 맞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혼여행까지 다녀오셨으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결혼생활 앞으로도 행복하게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혼생활 얼마나 더 달달할까요? 축하드려요. 7794번님. 얼마 전 100kg 찍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파워워킹을 시작했다고 문자 보냈는데 기억하실까요? 현재 상황 보고 드립니다. 현재 2kg 감량에 성공했고요. 이제 10주 남았네요. 제 이름은 송기화입니다. 오, 기화님. 그럼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제가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12,000보씩 걷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근데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해나가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보기 좋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보기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죠. 행복한 라이프 함께 보내보자고요. 아침마다 꼭 꾸준히 운동해주세요. 5707번님, 저는 딱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좋더라고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출근할 때 뭔가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해도 꼭 살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올해 여름에 엄청 덥다는 뉴스가 있어서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날씨를 잘 누려보려고 합니다.

노래는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요즘 이 노래 꽂혔는데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 5707번님 저희 통했네요. 맞아요. 지금 날씨가 정말 좋죠.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 선선하고 낮에는 걷거나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고 그리고 유독 올 보면은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푸른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럼 청해주신 곡 같이 들어볼게요. 루시의 날씨가 미쳤어요.

0: 건강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그 사이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지역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호남에는 최대 70,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50mm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벼락, 돌풍,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영남, 제주도는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3도로 남부지방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0: 부쩍 더워집니다. 모레부터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7년 전인 1999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댄스 댄스 레볼루션 DDR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락실마다 이 DDR 발판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요. 가정용 매트도 불티나게 팔렸죠. 그리고 한국 영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쉬리가 개봉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첩보 액션과 멜로를 결합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전형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때 PC방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면서 젊은 층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시절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으며 5월을 보내고 계셨나요? 2026년의 5월을 살아간 우리가 흘러간 5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5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7년 전인 1999년 5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 이때 7살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째 동생이 99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28살이에요? 어, 얘가 이렇게 벌써 컸나요? 갑자기 좀 징그러운데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한 명이 또 성인이 됐습니다. 99년에는 저는 아무래도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탔던 기억은 있어요. 동네에 삥 돌면서 두발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아, 세월이요.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1999년 5월엔 핑클 2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핑클의 가장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영원한 사랑이 그야말로 전국을 휩쓸었는데요. 이 노래의 인기 덕분에 핑클은 가요계의 요정 타이틀을 얻었죠. 안무도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옥주현 씨가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고백했던 약속해줘. 그리고 양손을 빙글빙글 돌리던 안무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당시에 그 매니저가 옥주현 씨한테 주현아 그 손가락 안무 꼭 해야겠니? 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된대요. 안 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싱크의 상큼함에 맞선 파워풀한 에너지. 1999년 5월엔 클론 3집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돌아와라는 곡이 발표와 동시에 차트를 휩쓸었기 때문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무대 위에서 클론 곁을 지키던 한 여성 보컬분, 얼굴이 가려질 정도의 강렬한 파마머리를

하고 폭발적인 성량으로 무대를 꽉 채웠는데요. 바로 드라마 종합병원의 주제곡 혼자만의 사랑을 불렀던 김태영 씨였습니다. 클론의 묵직한 랩핑과 김태영 씨의 시원한 보컬 좀 더 감상해 보시죠.

1999년 봄에 신해철 씨가 파격적인 음악을 들고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까요? 넥세트 활동을 하면서 음악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넥스트 활동을 접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모노크롬이라는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한 건데요. 그때 발표한 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대중성보다는 파격적인 사운드와 실험적인 시도가 가득한 곡이었던 터라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외침이 반복돼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러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노래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을 향한 제 고백송이기도 한 것 같네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9년 5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1999년 봄엔 박정현의 이 집도 인기였습니다.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편지할게요 였는데요. 김영석 씨가 작곡하고 노영심 씨가 가사를 써서 그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할게요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또 만날 거지만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아쉬워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가사부터 이 90년대다운 순수함이 느껴지죠. 그 애틋한 감성 좀 더 즐겨보시죠.

1999년 5월엔 신화가 Twinkling of Paradise 이 T.O.P로 가요계를 강타했습니다. 데뷔곡 해결사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이 곡이 빵 터지면서 신화는 인기가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이 곡 이후로 가요계의 클래식을 샘플링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아한 클래식 선율과 강렬한 힙합 비트가 만나서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이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1999년 5월엔 임창정의 목소리도 어딜 가나 울려 퍼졌어요. 그때 5집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타이틀곡이 러브 어페어였어요. 이 노래로 눈물샘을 자극하더니 후속곡으로는 또 정반대의 분위기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들고 나와 반전 매력을 보여줬죠. 이 곡은 당시에 음악방송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도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곡과 함께 임창정의 대표 댄스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신나는 분위기 좀 더 즐겨볼게요.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게요. 아, 여러분을 향한 제두 번째 고백송이 될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들으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정석영님.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영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고 새아침과 함께 매일 10km를 뛴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이곳에 온 지도 2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작년 10월부터 이 방송을 들었는데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디 1주년 축하드리고요. 타국에서도 열혈 청취자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곡은 뛰면서 듣고 싶은 노래 도경수의 팝콘이에요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석영님. 근데 석영님도 엄청 부지런하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데요. 존경스럽다라고 말씀하시기엔 석영님도 존경스럽습니다. 새 아침과 함께 눈도 뜨고 운동도 가면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시는 기분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타지 생활 가끔 가다 위로가 제가 됐으면 하네요.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의 이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그 심심함을 좀 달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석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아침 1주년이라고 축하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50분 50명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잘할게요. 오래오래 만나요 우리. 그럼 끝곡으로 도경수의 팝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빵그리 분들의 빵빵한 에어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터질 것 같은 기분.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요즘 일교차도 크고요.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이상하게 파전이 당긴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탓만이 아니고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햇볕을 덜 쬐게 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때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밀가루 음식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날 파전이 당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끌림이라는 거죠. 꿀꿀한 날씨에 마음까지 축 처지지 않게 이 핑계로 오늘 점심에 파전 어떠세요? 축축 늘어지는 날씨지만 기분만큼은 갓 구운 파전처럼 바삭하게 따끈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첫 곡 아일릿 It's Me 함께 들으셨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일릿 이 노래 붐씨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면 저 들어간다 쿵짜자 이렇게 듣고 진짜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게 또 우리 6933님은 소주에 삼겹살 이렇게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그냥 다 이럴 거면 가사를 쓰지 말까?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면 예 어쨌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523 하나버님이 아침부터 소주에 파전 당기네요. 크크크크크 9025번님 아침부터 먹는 얘기 최고. 오늘은 감자채 전으로 점심 메뉴 결정. 탕탕 바삭한 감자전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지 감자전은. 근데 이제 채로 이렇게 썰어서 감자전 해도 맛있지만 감자전은 뭐니 뭐니 해도 갈아서 아 그 갈아가지고 구워야지 얘네들이 쫙 이제 예, 입자가 그 작은 입자가 퍽 각자 다 튀겨지면서 싹 붙어가지고 씹으면 헉 얼마나 바삭하게 얼마나 바삭해. 김은숙님이 저는 감자전에 김치 수제비. 네, 여러분들 대체로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시네. 예 밀가루에 밀가루에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에 쌀에 쌀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는 그 먹는 양이 많기는 한데 진짜 제일 많이 먹는 건 밥이에요. 밥. 밥과 김치만 있어도 엄청 먹습니다. 근데 뭐 피자 그리고 뭐 파스타 이런 류는 또 생각보다 물려서 많이 못 먹어요. 예, 햄버거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서 수제버거 한 7, 8개까지밖에 못 먹어봤는데 근데 밥은 진짜 많이 먹어. 밥은 너무 행복해. 0465번님이 아이들과 수학여행 경주로 여행 왔어요. 아침 조깅하면서 듣고 있어요. 경주는 해가 쨍쨍입니다. 오늘 신라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좋다. 경주는 또 제가 울산 고향이라 소풍 갈 때마다 이제 봤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이 또 계시는 곳이라 경주 가면 기분 좋아요. 그 지금 날씨에 가면 진짜 초록 세상이잖아. 초록. 초록이 그냥 초록도 아니야. 진짜 짙은 초록. 바람에 싹 흔들리는 초록 속으로 신라든 어디든 예 달려가십시오. 오늘 기억 꼭 하시고요. 좋네요. 학생들도 좋은 추억으로 여행 잘 다녀오길. 자, 두 시간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화이팅 있게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해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0: 할리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올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8: 아하.
1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백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백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7시 9분 3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영 리포터.
14: 네, 테디 비모닝. 오늘은 파전이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시원한 냉면 찾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부터 더워집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서울입니다. 오늘까지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무안 신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특히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남에는 최대 70,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는 최대 50mm, 수도권 강원도는 5에서 최대 30mm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6도인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19도쯤 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겁니다.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몰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봐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누구인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예은 PD 준비됐죠? 네.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나는 연습이라는 게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난 이게 아니었어. 여기까지. 3번을 했는데 3번 다 한 번도 안 틀렸어. 그럼 잘 수 있는 거야. 야, 리허설을 하는데 틀려. 그럼 무대에서도 틀려. 리허설을 5번, 3번, 4번 했을 때도 안 틀리면 몸에 숙지가 된 거야. 그걸 이른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야. 근육의 메모리가 생긴 거야.
0: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393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까?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뽑는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선정되면 카페 라떼 선물로 바로 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어제 비가 이제 내려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내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날씨가 조금 습하셨죠? 예. 누군지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의 노래 그래도 좀 뽀송한 노래 듣겠습니다. I do 듣고 올게요.

0: I do 듣고 오셨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B 정지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는 연습이라는 게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나는 이게 아니었어. 끝까지. 리허설을 5번, 3번, 4번 했을 때도 안 틀리면 몸에 숙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 근육의 메모리가 생긴 거야.
0: B씨는 뭐 데뷔 때부터 특유의 열정, 성실함으로 유명했잖아요. 박진영 씨한테 혹독한 훈련 받으면서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죠. 자전거나 수영도 한번 배워두면 오랜만에 다시 해도 몸이 또 기억하잖아요. 그것처럼 머슬 메모리, 이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같은 동작 수없이 반복하면서 연습하면 나중에는 이제 음악 나오면 자동으로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B씨의 칼각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연습량이 만들어낸 결과 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발라드도 뭐 그런 게 있지만 발라드는 좀 뭐랄까 감정적 감각적인 영역이라 연습량이 꼭 이렇게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서 좀 유연한 편이지만 이제 뮤지컬 같은 것, 뮤지컬 넘버 같은 거는 이제 연기 안에서 부르는 거라 그 공간 안에서 움직임 이렇게 저렇게 이동 뭐 이런 것들 짜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하면 가사는 자동으로 나오지. 말은 자동으로 예,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죠. 연습 많이 한 자는 무대가 설레고 연습이 부족한 자는 무대가 떨린다. 이 말은 예, 저 공감합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1088번님이 굿모닝 테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답 B. 김태희 남편. 차민주님이 정답 B. 오늘 비 오는 곳이 꽤 있대요. 다들 우산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바로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Going like bum
0: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294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버터향 소주 나온 거 봄?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이 지나고 요즘은 버터떡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버터맛 간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하다 소주까지 버터 맛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갓 구운 버터 디저트처럼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되네요. 거짓말, 상상은 되잖아요. 버터 맛이 아니고 버터 향. 고소한 향이 나는. 미안합니다. 아, 티발동이 계속되네. 소주 업계는 오, 진짜 예전에는 그냥 우직하게 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빠르게 유행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촌쿠향 소주도 얼마 전에 출시했다고 했는데 아직 낯설었는데 버터향 소주 바로 나옵니다. 아, 따라가기 벅찰 정도고 갓 구운 디저트 향과 소주의 쓴맛 여기 어떻게 어우러졌을지 근데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마셔보신 분들 있으시면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준 2944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BTS Butter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TS 버터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7066번님이 중국 왕홍 메이크업 체험에 이어서 선녀 체험 유행하는 거 봄? 관광객이 무협 영화나 드라마 촬영 때 쓰는 와이어 장비를 몸에 연결하고 폭포 앞을 날아다니면서 드론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건데요. 선녀 스타일링까지 포함된 패키지로 이용하면 7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니까 진짜 선녀가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어요. 야, 와이어를 이분들은 그 이제 뉴스에 나온 건 MBC 뉴스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와이어를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숙련된 조교의 지금 시범이에요. 와이어 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파요. 아, 진짜 아파. 그 제일 예, 그 줄 있는 부분만 딱 내 체중을 온전히 싣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사타구니 진짜 아파요. 저 몇 번 타봤는데. 아, 어쨌든 안전하게 멋진 추억 남길 수 있다니까 좋네요. 7066번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3698번 메이저리거 김하성 드디어 복귀하는 거 봄? 지난 겨울에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치셨잖아요. 부리의 부상 때문에 고대하던 WBC도 출전을 못했었는데 드디어 김하성 선수가 애틀랜타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내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건강이 시즌 맞춰서 FA 꼭 대박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진짜. 이게 운동하다가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다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몸이 재산이잖아요, 진짜로.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698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4705번님, 세계적인 팝스타 위켄드가 한국에 온다는 거 봄?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가 올 10월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고척돔 공연 이후 무려 8년 만에 내한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못 갔거든요. 이번 공연장인 고향 종합운동장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 설마 제 자리가 없지는 않겠죠? 유유, 반드시 가고야 말겠습니다. 위켄드 형, 딱 기다려. 아, 가야지, 가야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블라인딩 라이츠. 아, 빌보드 올타임 역대 1위 곡입니다. 위켄드의 노래 계속 띄워드립니다. 4705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0: 네, 테디. 지금 인천 일대로 많이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문해미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좀 크게 나서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일대 도로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장수나들목에서 서창분기점 방향으로 대공원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 중이고요. 이 때문에 수도권 1순환도로도 여파를 많이 받습니다. 장수에서 나가려는 차들, 진출하는 차들이 꽉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문해미로 사고 여파로 장수 진출 많이 어려우니까요. 되도록 장수나들목 말고 다른 곳에서 진출을 하셔야겠습니다. 뒤로 계양부터 차들이 많은데요. 판교 쪽으로 장수까지 8km 구간 평소보다 더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지하차도 중간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뒤부터 밀리는데 이후로 월릉까지 다시 군자에서 성수까지 지체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파전 이야기 했거든요.
1: 아, 네.
0: 전 너무 맛있잖아요.
1: 전 진짜 좋아해요.
0: 어떤 전 제일 좋아해요?
1: 저는 감자전.
0: 감자전.
1: 감자 싹 갈아서 그 위에 채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아~ 치즈 솔솔 뿌려서
0: 치즈까지
1: 갓 나온 요 감자전.
0: 아우. 저는 굴전. 굴전.
1: 굴전도 저 너무 좋아해요.
0: 굴전. 굴 하나당 전이 하나 쌍쌍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저희 엄마 전매 특허입니다.
0: 아 정말?
1: 네.
0: 아. 육전도 맛있고.
1: 아, 아.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0: 아. 자. 이래보자 이래보자. 아우 너무 힘드네.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0: 인천과 제주를 잇는 직행 노선이 10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그동안 서울에서 제주 가려면은 김포공항만으로 이용했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제주 직항 노선은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2016년 운항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노선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주로 가려면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는데요.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환승할 수 있고요. 제주도민 역시 해외로 출국할 때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1: 아, 예, 제주도민분들에게 진짜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로 탈 수 있나요?
0: 네, 오늘부터 제주항공에서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행을 시작하고요. 6월부터는 월요일과 금요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제선 환승 편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은 뒤 다시 국내선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항공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점점 뭐 개선하시겠죠. 10년 만에 운항이 재개됩니다. 잘 자리 잡아서 제주 여행이 더 행복하고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아시나요?
1: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이게 뭐 어떤 거예요?
0: 네,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 집 우편함에서 바로 소형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편물 표면에 주소를 작성한 뒤에 우체국 앱 간편 사전 접수에서 발급받은 사전 접수번호 16자리와 휴대전화 끝자리 4자리를 함께 적어서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요. 빠른 배송을 원하는 분들은 2,4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이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야,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다. 이거 편리하네요.
0: 네, 특히 중고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형 물품이나 의류, 서정류, 포토카드 같은 것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이 서비스 출시 와 함께 우체국 영호 상자 가격도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고요.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발송용 봉투 역시 우체국에서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규격에 맞는 포장 봉투나 용기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1: 예, 앞으로 간단한 소형 물품 준등기 우편함 서비스 이용해 보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대학 동아리에서 학생에게 탈퇴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동아리 탈퇴비를 요구했다고요?
0: 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한 학생이 해외여행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자 팀원들이 탈퇴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금전 갈취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탈퇴비 규정이 사전에 공유된 규칙이라는 점에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학가에서는 보증금이나 벌금제를 도입하는 동아리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규정이 대체로 생기게 된 이유가 있겠죠?
0: 네, 취업난이 장기화가 되면서 최근 동아리 활동이 단순 친목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빠지는 구성원이 생기면 전체 일정과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합동아리 운영진은 갑작스러운 탈퇴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적이 많았는데 벌금 규정을 도입하고 문제가 확연히 개선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반면 일부 학생들은 이 동아리 운영 비용을 걷는 건 이해하지만 탈퇴를 이유로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아리 가입 전에 규정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 수키님이요. 우체국이 집에서 멀거든요. 이제 우리 집 우편함에서 준등기를 바로 보낼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요. 편리해졌어요. 윤소영님이 오, 저는 덕질 굿즈 거래로 준등기 많이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예요.
0: 네. 윤정우님은 아, 이제 외국인들도 제주도 가기 편해지겠네요. 제주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길.
1: 그러니까 제주는 진짜 아름다운 섬인데.
0: 네.
1: 자, 깨알뉴스 여기.

0: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FX의 에어플레인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랄라 반반. 요즘 반 그냥 넘겨요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어려운데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죄송해요.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만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조금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

0: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도진이 엄마입니다.
0: 도진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16개월 아가와 제주 한 달 살기 떠나는 날입니다. 어머, 즐거운 한 달 보낼 수 있게 시작을 반반한 퀴즈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1: 아, 네. 이제 애기 낮잠 시간 맞춰서 이제 저희 배 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완도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0: 아, 또 한 달의 여정 아주 설레게 출발할 텐데 도진이는 네. 나가는 거 괜찮을까요?
1: 원래 되게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요즘 조금 짜증이 많아져서 약간 걱정되긴 해요. 네.
0: 왜 짜증나지? 왜?
1: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네. 오늘 날씨가 좋진 않아요. 근데 가는 데에는 네, 뱃길은 문제 없나?
1: 아, 근데 다행히 배가 내일 출발하는 배여서
0: 오늘은 일단 네, 떠나고
1: 네, 완도로 먼저 갑니다. 네.
0: 그렇군요. 제주에 어디에서 한 달 살기예요?
1: 저희 함덕이요. 함덕.
0: 함덕 좋지. 네. 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실 제 꿈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꼭 해보는 게 제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도 마침 육아휴직이고 저도 이제 육아휴직 거의 끝나서 좀 있으면 복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랑 같이 즐거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0: 네.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사실 생각만 하지 행동을 옮기기 쉽지 않은데.
1: 네, 맞아요. 남편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네.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기랑 그래서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이에요?
1: 근데 제가 원래 제주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제주도 바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0: 그렇지,
1: 네.
0: 그렇지. 바다 보면서 그 음식점 싹 한 바퀴만 돌아도.
1: 네, 너무 좋아요.
0: 무조건 맛있잖아요. 무조건 맛있어. 어떤 메뉴 좋아해요? 어떤 메뉴?
1: 아, 근데 제가 진짜 빵순이여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빵집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주도에.
0: 많죠, 많죠. 예.
1: 그래서 한 바퀴 싹 돌면서 빵지술래 좀 하고, 네. 그러려고요.
0: 거기에 그 해녀 땡땡 본점이 있나 뭐 그럴 텐데.
1: 아, 네.
0: 그 맛있는 김밥집 있어요.
1: 아, 네, 네, 알아요.
0: 알죠,
1: 네.
0: 알죠.
1: 네, 네, 네.
0: 그것도 있고 베이커리도 엄청 많고.
1: 많아요.
0: 저는 안 가는데도 상상만 해도 좋은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유.
1: 제가 굿모닝 FM에 자주 이렇게 그 사연으로 남기겠습니다.
0: 사진도 보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저 보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만 성공하면은 뭐 완벽한 이제 시작인데.
1: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그 라디오를 제가 아기가 찡얼거리느라 잘 못 들어가지고.
0: 어떻게?
1: 아, 걱정이에요. 그래서 반만 넘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0: 가능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예 똘똘하게 다 맞추실 것 같아요.
1: 네, 걱정입니다.
0: 예, 김아름님이 저희도 돌 아기랑 겨울 제주 한 달 살기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즐겁게 네. 생활하고 오세요 하셨고.
1: 아, 감사합니다.
0: 3479번님이 제주 함덕 거주 중입니다. 여기 날씨 너무 좋아요. 반반한 퀴즈도 성공하시길.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좋대요. 날씨 좋대. 자, 우리도 기분 좋게 퀴즈 성공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1: 아,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정답 맞을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51 빼기 12는?
1: 39.
0: 정답. 얼굴을 영어로 하면?
1: 페이스.
0: 정답.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회토리 나그네요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그룹은?
1: 악동뮤지션
0: 정답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불철
1: 주야
0: 정답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온 김희애 박해준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둘 셋 아홉 부부의 세계였어요.
1: 아, 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1: 거머쥔다.
0: 오, 정답, 정답. 스스로 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충수가 유래한 스포츠는? 하나. 둘. 여기서 왔어, 이 자충수가.
1: 스스로 불러온. 숯불대요?
0: 귀여우셔. 바둑이었어요. 바둑의 용어예요. 네.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로 2026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우는? 하나, 둘, 류

0: 유해진. 아.
1: 류승룡이었어요. 류승룡 배우. 네. 장구벌레는 어떤 곤충의 유충일까요?
0: 장구벌레요? 네.
1: 오, 정답. 신라의 제30대 왕으로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하나.
0: 어, 저 알아요.
1: 둘.
0: 잠깐만요.
1: 셋. 셋. 아우, 땡. 문무왕이었어요.
0: 아, 문무왕이야.
1: 이 생각이 잘 안 나, 맞아. 자, 결과 발표합니다. 성공했을까요, 과연? 열 문제 중에 나이스 여섯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이번 선물 치킨의 콜라스 100개 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
0: 아, 어떡해요.
1: 아, 이 혼란한 가운데 정신 잡고 잘 갔다. 김광우님이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제주 한 달 살기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세요 하시면서 응원 주셨는데 광우님 포함해서 여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진이 네, 어머님. 아,
0: 남편이 저한테 여덟 문제 맞출 거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못 맞춰서 너무 창피하네요.
1: 아니 사실 뭐 아홉 문제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연결되면 떨려. 너무 떨려서.
0: 어, 맞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네, 여보, 내가 요즘 너무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데 항상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도진아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자.
1: 진짜 제주 살기 하면서 또 굿모닝 FM 함께해 주십시오.
0: 네.
1: 응원합니다.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0: 네.
1: 보내드려요. 안녕.
0: 감사합니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바둑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선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예술적 소양으로 금기서화를 꼽았습니다. 기는 바둑, 서는 글씨, 화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인 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바둑 뭐 스포츠 나왔죠. 서 이제 문, 화 나왔죠. 화, 그림 다 나왔는데 음악이 빠졌잖아요. 음악. 가야금과 비슷한 전통 현악기예요. 예, 아시죠? 줄 수가 달라.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그 문고리 잘 잠그고 나오셨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인데 제발 보내주세요 좀.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T 검은 행복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문자 알파벳 B를 날렸으면 숫자 13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알파벳이 보이면 맛 좋은 주스를 마시고 숫자가 나오면 맛없는 건강 주스를 드세요. 그랬더니 B처럼 보이기도 하고 13처럼 보이기도 하는 글자를 대부분 B라고 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반대로 말해봤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맛난 주스, 알파벳이면 투박한 주스. 그랬더니 이번엔 거의 다 13이 보였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은 그렇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0: 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 잘근 잘근 우적 우적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선비들이 갖춰야 할 예술적 소양 금기서화에서 금이 의미하는 것 정답은 바로 검은고였습니다. 김진혜님이 정답 검은고. 친구가 가야금 연주자인데 맨날 검은고랑 헷갈려요. 그래서 너 요즘 검은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친구야 미안하다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제 친한 동생이 그 저랑 햄버거 같이 이제 시작했던 동생이 내려가서 낙지집 하는데 제가 자꾸 쭈꾸미 잘하고 있냐고. 미안합니다. 동생아 미안해. 2678번님이 정답 검은고. 토요일에 딸이 결혼해요. 제 마음이 거뭇거뭇 검은고 휴.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예,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잖아요. 잔치잖아요. 잔치.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 사항을 짚어 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과 함께라면 350일?
2: 아, 15일 빼나요?
0: 365일. 15일 정도는 빼도 되잖아요.
2: 아, 이거 뺄게요. 예.
0: 굿모닝 FM 날씨
2: 네.
0: 맑음인데.
2: 네.
0: 예. 맑음.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요즘 휘준 네. 아나운서 마음 날씨는 네. 어때요? 맑음이에요? 흐림이에요? 비예요? 천둥?
3: 맑음인데.
0: 맑음인데.
3: 직장인들은 이 맑을 때 조심해야 된다.
0: 아.
3: 저 멀리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0: 오,
3: 라는 걸 항상.
0: 무섭다, 이제. 무섭다.
3: 그래서 맑음은 항상 맑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맑아요. 네.
0: 근데 요새는 이제 막다가
3: 네.
0: 진짜 동남아처럼 집중호우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3: 막 쏟아지잖아요.
0: 네, 내리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래서
3: 직장인들도 항상

0: 기장인데서 그거 조심해야 돼.
1: 쏟아질 수 있다.
0: 전체가 거예요. 비 오지 않는데 나한테만 비 올 네. 때가 있어.
1: 그런 말 있잖아요.
0: 스콜.
1: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이 막 아 오늘 오늘 손님이 별로 없네 좋네 하면 이제 몰려오잖아요. 아,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오늘 아무튼,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이러면 손님 네, 없고.
1: 그럴 수 있죠. 네.
0: 야,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진짜.
1: 아무튼 현재는 맑으니까 밝게
0: 좋습니다.
1: 350일만
0: 15일 정도는
1: 네, 빼드립니다.
0: 예. 네. 언어유의 맑게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안녕하십니까. 이휘준 군과 김태순 양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신부 아버지 김호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자리해 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 태순아. 아유, 눈물이. 휘서방과 백년해로 잘 살길 바라고, 또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리인 만큼
1: 가자. 이 주례사 무효예요.
0: 아니, 저 사위 휘서방, 자네 왜 그러는 거야?
2: 아버님, 결실은 맺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겁니다.
0: 거두는.
2: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아. 따라해 보세요. 결실을
0: 거두다.
2: 거두다. 아,
0: 거두다가 막
2: 결실.
0: 잠깐만. 자네 결실이고 뭐고 내가 거둬주질 못하겠구만. 이거 진짜 이 사람 지금 결혼식인데 이거 뭐야?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1: 아버님, 저 태순이 없이 못 살아요. 아버님.
0: 아버지도 실망했다.
1: 아버님.
0: 아유, 진짜
3: 결혼도 못했나 봐요.
0: 어떡하냐? 이 병은 어떻게?
2: 그러니까요. 한 거죠? 결혼한 예. 걸로?
0: 했죠.
2: 행한 예. 걸로.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결실을 맺다, 결실을 거두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태순의 결혼식 주례를 보던 호경이
0: 아버님 눈물 날 것 같았어.
2: 네,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짜 예. 많이 쓰는 표현이죠.
0: 많이 써요.
2: 그랬더니 사위인 휘준이 갑자기 결실은 거두는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아, 진짜 이럴 수가 있나?
2: 자, 정답은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0: 거두다겠죠, 뭐.
2: 맞아요. 결실을 거두다입니다.
0: 진짜 결실을 맺다라는 표현 엄청 쓰는데.
2: 그러니까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예. 결실을 거두다. 자, 맺다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결실. 이라는 말이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연뭄이라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이미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맺다를 또 붙이면은 같은 의미를 한 번 더 쓰게 되는 거죠.
0: 그렇네.
2: 역전 앞 같은 그런
0: 그랬네.
2: 느낌인 거예요. 역전 앞. 이것도 중복 표현이잖아요. 이 말 정말 많이 씁니다. 국립국어원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0: 모르겠어요.
2: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다. 다만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으로 보긴 힘들다. 라고 애매하긴 해.
0: 좀 애매하긴 해. 그러긴 해.
2: 네, 하지만 자연스럽진 않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 아니면 그냥 열매를 맺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게 쓰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결실하다라는 동사도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0: 예?
2: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열물다라는 뜻인데요. 봄이면 싹이 트고 가을이면 결실하는 자연의 신비 이렇게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0: 예.
2: 네,
0: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유희도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됐을 때 2년 정도 했잖아요.
2: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더라고요.
0: 2년이잖아요. 벌써. 2년.
2: 와.
0: 저희가 2년 넘어가면
2: 네.
0: 국립국어원에 누군가 한 분을 모시죠. 좀 들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2: 아, 청문회인가요?
0: 난 청문회를 하고 싶어. 내 마음으로는.
2: 아, 이해하는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0: 우리가
2: 좀
0: 유의를 하려는 마음은 가득해요.
2: 그렇죠.
0: 왜냐하면 국어니까 사랑해야지.
2: 사랑해야죠.
0: 그런데 어떤 거는 뜻이 안 맞아도 많이 쓰니까 된다. 어떤 거는 뜻도 괜찮은데 원래는 어원이 이거니까 안 된다. 왜 청개구리처럼 왜 이러는 거야?
2: 예외가 많다는 게 진짜 어려운 점이
0: 어려운 거야.
2: 우리 말이
0: 지금
2: 어려운
0: 왜냐면 우리 말이 지금 제2 외국어로 네. 엄청 세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
2: 네.
0: 빨리 정리해.
2: 테디를 국회로

0: 정신하고 싶지 않고.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정신 의견입니다.
1: 아, 예예 예, 예. 빨리 노래 들으래요. 지금 밖에 난리 났어 지금.
0: 아, 아니 5408번님이 장인 어른이 대대장이셨군요. 아버지는 실망했다 했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태순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아직 준장 정도.
1: 아 준장 정도.
0: 준장 정도.
1: 근데 그렇게 사위가 그렇게 한 거예요?
0: 그렇지. 실망하지. 실망했대.
1: 군인 아버지인데
0: 뭐야?
1: 못할 만하다 결혼.
0: 기준 아나운서 다행히 결혼했네요.
1: 네.
0: 예. 보내드리면서 태양 웨딩드레스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태양 웨딩드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최근 아픈 남편을 위해서 단팥빵을 훔친 80대 할머니 사연이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은 처벌 대신 선처와 지원의 손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화요일 4부 고민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정식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만들게.

0: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48초 9초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내리는 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지금 일부 호남에는 집중호우 퍼붓는 곳이 있고요. 또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 보이는 곳들도 많습니다. 금요일에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는데요. 경남,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남 신안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요. 일부 전남 지역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3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맑고 점차 더워집니다. 모레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유미씨, 양수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뛰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0: 예, 원래 평소에 달리기 해요?
1: 아니요.
0: 어쩜 뭐 이렇게 빨리 뛰어왔다고. 쏘쌤같이 뛰어왔어요. 자, 숨 고르기를 좀 하시고 네. 오늘도 키워드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단팥빵, 두 번째 키워드는 미상 비행체, 마지막 키워드 선거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단팥빵입니다.
0: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단팥빵을 훔친 노인이 있어요.
1: 네, 지난달

0: 2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무인빵집에서 할머니 한 명이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가게 근처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는데요.
1: 예, 할머니는 빵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셨죠.
0: 네, 빵을 훔친 사실을 시인하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할머니는 별다른 전과는 없었고요. 할머니의 80대 남편이 치매와 뇌경색, 암 등 여러 지병으로 쓰러져 투병하느라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1: 아이고,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이 됐는데 이 80대 노부부의 한 달 생활비, 기초연금 등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생활비 대부분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써야 해서 5개에 만 원이 안 되는 단팥빵조차 살 여유가 없을 만큼 어려웠던 건데요.
1: 네. 뭐 상황이 그래도 빵을 훔치신 건 이제 잘못된 일인데 네.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죠. 예.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빵을 훔치다 적발된 사실을 모른다면서 혹시나 남편이 알게 돼 충격을 받을까 걱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빵집 주인도 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는데요.
1: 예, 경찰은 그래서 처벌 대신 할머니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경찰은 할머니에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머니에 대한 감경조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직결심판하기로 했는데요. 네. 직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1: 네, 할머니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도 병행을 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와 남편, 이 80대 노부부에 대해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할 수 있는 노부부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사례와 관련해 경기 고양서는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직결 심판을 이제 네. 한 거죠, 그래도.
0: 그렇습니다. 예, 네.
1: 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0: 네,
1: 하지만
0: 그렇죠.
1: 우리가 또 끌어안고 살아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0: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사연을 외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미상 비행체입니다.
1: 호르무즈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박 남우호에 화재가 네. 난 건 미상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었다라는 정부 발표 전해드렸었는데 네. 정부 대응 어떻게 됐죠?
0: 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 선박 남우호 HMM이 운용하는 선박인데 화재가 있었죠. 당시엔 무슨 이유로 불이 난 건지 명확히 알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일요일 정부가 남우호 화재는 알 수 없는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었다. 타격이 두 차례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발표 하루 만인 어제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1: 네, 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0: 네, 위 실장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강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군함도 아닌 민간 선박을 그것도 가만히 정박해 있던 민간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에 강하게 질타한 거죠.
1: 그런데 규탄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0: 네, 그렇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우호를 공격한 게 누군지 또 이란의 공격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인지 그리고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1: 예,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공격 주체,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죠?
0: 네, 그렇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우호를 공격했는지가 명확해진 뒤에 정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민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서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정체를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남우호의 훼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탄두 중량 50kg 안팎의 자폭 무인기가 연이어 공격한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GPS 기능이 탑재돼 순항 미사일 기능을 시연할 수 있는 미사일 형상의 무인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다만 지난 3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의 벌크선 마유리 나리호 때

0: 처럼 대한 미사일 공격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엔 국내 군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할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시일은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1: 예,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발전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아, 그럼요. 예.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선거전입니다.
1: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3주 남았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주목받는 지역이 있죠.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1: 네,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부터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0: 네, 두 후보 지난 일요일 비슷한 시각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 출동한 박민식 후보 사무소 개소식 그리고 동료 의원 대신 주민들로 자리를 채운 한동훈 후보의 사무소 첫날 풍경이 사뭇 대비됐는데요. 예. 개소식 하나에 제1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전략 싸움이 깃든 모습이었어요.
1: 신경전이 치열했죠.
0: 네, 박민식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여기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반면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은 게 자신이라면서 보수를 반드시 재건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두 후보 어제까지도 서로 자신이 진짜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 서울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네. 후보들도 유세전에 한창이죠?
0: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원우 후보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죠. 두 후보 어제도 앞다퉈 공약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원우 후보 서울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를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서남부 지역 AI 특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용산은 AI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 예,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 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아파트를 닥치고 공급한다는 이른바 닥공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예산 3조 8천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13만 호를 포함해서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단팥빵 다섯 개를 훔치는 마음은입니다.
1: 아, 가슴이 아릿하네요.
0: 그렇죠.
1: 네. 양성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아, 고생하셨습니다.
1: 가실 땐 걸어가세요.
0: 아, 네,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1: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0: 네.
1: 수지, 윤덕원이 함께한 모먼트 띄워드리고요. 고민박사를 호환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오늘은 인천 일대 문해미로가 많이 밀렸습니다.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좀 크게 나면서 지하차도 전면 통제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대로 정체가 남아있어서 참고를 하셔야겠고, 장수나들목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 문해미로 정체 때문에 장수 진출로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 전에 진출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 도로도 노우지 분기점에서 장수까지 11km 구간 평소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인천 일대 서원에서 계양까지 2km 구간이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 양방향은 홍은동 일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Bossa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Bossa!
2: Bossa!
1: Bossa!
2: Bossa!
1: Come mondo bossa lá! Boa! Boa! Come bossa lá! Bossa!
3: 박살 받도록 고민 방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아 시작할 때 맨날 내가 박살나. 아.
2: 왜냐면 이전에는 되게 가만히 있다가
3: 오늘 아침 많이 힘든가 싶은데 그냥 바로 시작해. 방송 3사 DJ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가인가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허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일어나 일어나.
3: 안나 씨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다 일어나있어.
2: 나만 일어나면 돼요. 네.
3: 안나 씨.
2: 네.
3: 또 슈퍼 라디오에서 일주일 동안 DJ 했잖아요.
2: 아유. 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죠.
2: 네.
3: 근데 끝나니까 네. 또 하고 싶지 않아요?
2: 아 너무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3: 그지 그지.
2: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라는 게 이제 글을 계속 보면서 위로 받자.

0: 않아요. 사실 그렇지. 저희가
1: 응원 엄청 해주잖아요. 네.
0: 아 근데 와 근데 두 시간을 혼자서 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막.
1: 아 진짜?
0: 네, 그리고 녹음까지 하니까.
1: 어, 그렇지, 아, 그렇지.
0: 태희 오빠의 그런 고충을 한번 좀 느꼈던.
1: 네. 아 잠깐만, 슈퍼 라디오가 몇 시 때죠?
0: 두 시.
1: 낮 시간이잖아요.
0: 낮 2시.
1: 2시. 아.
0: 그래서 한다고 했죠.
1: 그렇지. 아침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0: 어 그러면 제가 진짜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내가 일주일을 해낸다? 그럼 약간 인간 개조가 될 것 같은 느낌?
1: 일주일 아침 라디오를 하면
0: 네.
1: 뭘 했는지 모릅니다.
0: 아 내가 뭘 했나 정신.
1: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 가지고는 적응이
0: 기억상실.
1: 안 돼요.
0: 네,
1: 적응이 잘 안 돼. 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코너가 많아가지고.
0: 아.
1: 하지만 안나 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아 근데.
1: 아. 아... DJ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0: 아 그래요? 네. 오빠 들으셨어요?
1: 아니요.
0: 그때 주무시고 계신 거야 낮잠?
1: 저 일하고 있지. 일하고 있지. 어? 그래서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짤로 올라오거나
0: 아, 뭐 피해는 안 줘서
1: 인별에 또 잘 네.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올라오면
0: 아유, 또...
1: 보면 너무 잘해. 아유, 톤이 일단 너무 좋잖아.
0: 아 그런가요?
1: 네.
0: 그런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캐릭터도 많고 혼자서 코너를 다 할 수 있어 사실. 애칭이 코디였어요. 코디.
0: 아, 네.
1: 왜 코디? 근데... 뭐 안디 뭐 아니고 나디도 아니고
0: 왜냐면은 그 코수술 이제 그 했잖아요. 까먹었죠 오빠 나 코수술한 거
1: 까먹었어.
0: 네, 그 코수술에 이제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줬잖아 거기서. 어. 그리고 슈퍼라디오 분들이 나의 코에 대해서 진짜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뭐 코안나라든도 애칭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1: 코알라도 아니고
0: 네 코알라처럼
1: 그래서 코디가 됐구나.
0: 네 그렇게 어. 코디가 되었어요.
1: 어 진짜 한주 깜짝 놀랐 깜빡 잊고 있었네 제가.
0: 그쵸?
1: 어, 너무 자연스러워요.
0: 더 작아졌죠 코가.
1: 어 훨씬 더 약간 사랑스러운 코 마무리 됐어.
0: 그때는 좀 약간 좀 무서웠잖아요.
1: 처음에 좀 부어 있었지.
0: 공격적이어서 코가.
1: 부어 있었지.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지금 뭐 괜찮죠?
0: 많이 작아져서
1: 너무 마음에 들죠?
0: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1: 더?
0: 예. 네, 저는 사실은 코가 IUC 코처럼 작았으면 좋겠어요.
1: 아니야.
0: 에? 아, 조화가 안 되나요?
1: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지.
0: 아, 아이유 씨는 얼굴이 작으니까.
1: 지금 예뻐. 아. 지금 예뻐서 그래.
0: 아, 더 이상은 못 예뻐지나요?
1: 예?
0: 더 이상은 이제 안 돼. 어디 더 다르게.
1: 그건 이제 운동해야지.
0: 아, 아.
1: 뛰어요, 뛰어요. 민기 총장님.
0: 거기 막 쌓여 왔나? 자,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 먼저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네. 고민 때문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확 받는 분들 저한테 다 털어놔주세요. 야심 있는 여자 저 허안나가 야심차게 해결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다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안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서브 세트를 고민이래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아 이거 혼자 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숨찬 거는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니까.
0: 이거 어떻게 아 뛰어
1: 러닝해서
0: 아 러닝을 해야 된다.
1: 러닝해서 호흡을 늘려야죠.
0: 잠깐 진짜 어지러워.
1: 전민기 총장님 지금 뛰고 있거든요.
0: 아 안 하다가 오빠 안 하다가 하세요?
1: 안 하다가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같이 뛰면 좋은데 좀 많이 뛰긴 해. 막 7km 뛰더라고.
0: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뛴다고요?
1: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한 2km만 뛰어요. 나도 2km 이상 못 뛰어.
0: 근데 오빠를 만나러 갈 때도 힘들잖아요, 제가.
1: 그렇지. 아 내가 오죠.
0: 아 여기 상암이니까.
1: 그래 상암이니까 일로 오지.
0: 아 향동 가까우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2km.
1: 나도 지금 한숨 나오네.
0: 잠깐.
1: 아 달리지 않은 사람은 뛰기 생각하면 한숨 나와.
0: 너무 힘들어. 왜냐면 오빠도 근력 운동을 좋아하니까.
1: 저도 근력 운동 좋아하지. 네. 유산소는 전 운동할 저 스포츠 할 때 말고는 안 뛰어요.
0: 아. 어 이게 혹시 목영 체질의
1: 그런가 봐.
0: 특징인가?
1: 그런가 봐.
0: 유산소 싫어하나 봐.
1: 그런가 봐. 아 미안합니다. 체질 얘기해서.
0: 죄송합니다. 팔 체질.
1: 예. 자 저희 긴 고민 저희 러닝 고민은 그냥 가벼워요.
0: 맞습니다.
1: 긴 고민 빨리 소화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 누구예요?
0: 오늘 고민은요 닉네임 빈말은 빈말일 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빈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봐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1: Let's go.
0: 며칠 전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엄청 친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했지요.
2: 야, 너 허한식이 아니야?
0: 어, 야 호경이 맞지?
2: 어,
0: 와 진짜 오랜만이다.
2: 야 한식아,
0: 이거 어쩐 일이야?
2: 어, 나 제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 왔는데 와 잘 지냈나?
0: 아, 나야 막 그락자락 막 잘 지냈자.
2: 아, 너 원래 사투리 안 썼잖아.
0: 잘 지냈지.
2: 어, 그렇지. 야 이렇게 만난 거 2년인데 야 자주 얼굴 좀 보자 우리 좀.
0: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러자.
2: 와 자식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야 아야 네 번호 먹어. 자 여기 내 폰에 좀 찍어둬.
0: 아 번호 그래 그래 톡톡톡톡톡.
2: 어 이거네.
0: 어 이거 저장해.
2: 오케이 오케이.
0: 야 나중에 그 밥이나 한번 먹자.
2: 어 진짜 쟤.
0: 어.
2: 네 진짜 연락한대.
0: 사실 저는 번호 주기 싫었어요.

0: 학창 시절에 막 그 딱히 막 친했던 친구가 아니라 아니 뭐 앞으로 볼 일 있을까 싶었거든요. 거절하기가 뭐해가지고 알려준 건데 다음 날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1: 야 안식아, 시간 언제 되노?
0: 어? 아 시간은 왜?
1: 야 우리 밥 먹기로 했다 애가 네가 먹자면서 언제 어디서 먹을까? 어? 언제 어디서? 어? 뭐? 어?

0: 야, 밥 먹자며 네가 밥 먹자 했잖아. 뭐 먹을까? 뭐 좋아하노니? 한정식, 중식, 뭐 스파게티. 뭐 내가 골라도 되나? 뭐 먹을까?
1: 아유,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정말 기가 확 빨리는 거 있죠.
0: 아 지금!
1: 깜짝이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또.
0: 한식아, 많이 바쁘지? 근데 네가 밥 먹자 했다 아이가. 주말에 뭐 하는데? 내가 맛집 알아놨는데 이거 보낼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봐.
1: 아, 급기야 음식 메뉴 사진부터 식당 주소까지 보내는 겁니다. 아, 물론 동창이랑 밥 한 끼 할 수 있죠. 근데 저 이 친구랑 학창시절 추억이 눈꽃만큼도 없다고요. 어색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제가 급체하거든요. 아, 그냥 빈말로 밥 한번 먹자고 한 것뿐인데 정말 난감합니다. 아마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
0: 사연 보내주신 빈말은 빈말일 뿐님께 녹용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우연히 만난 동창인데 그래 연락 주고 받자 밥 한번 먹자.
1: 밥 한번 먹자
0: 했는데 진짜 밥 먹자고 계속 연락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반가웠던 거지.
1: 추억이 없을 만큼 안 친한데?
0: 근데 호경이는 좋았나 보죠. 좋았나 보지.
1: 학교 다닐 때 아마 사연자분이 기억 못하는 거를 우리 친구분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봐야 돼. 근데 둘 다 진짜 추억이 없을 수도 있고.
1: 그럼 얼마나 어색해 그 시간이요.
0: 친해지면 되죠.
1: 아, 그런가요?
0: 친해지면 되지.
1: 오빠는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잖아요.
0: 이죠, 저는 이.
1: 아마 사연자분은 아이가 아닐까?
0: 우리 안나 씨는 아이거든요.
1: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말을 끊임없이 하겠지만 네.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이어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네.
0: 예은 PD도 이잖아요. 네. 이런 거 괜찮아요?
2: 저는 뭐
0: 밥 한번 먹자 하면
2: 그냥 갑니다.
0: 아, 그래 간대.
1: 그 신기한 게 PD님은 얼굴은 아이처럼 생겼거든요.
0: 네.
1: 아이상인데. 근데 이시구나.
0: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상이 이 5% 안에 들어.
1: 아, 진짜요?
0: 예. 슈퍼 이에요.
1: 근데 얼굴은 되게 내향형이네.
0: 내향형의 얼굴인데 안에 뜨거운 심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조금 안 줄까 했던 사이인데 자꾸 밥 먹자고 연락이 옵니다.
1: 예.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좀 보겠습니다.
1: 정문준님.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식이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럴 수도 있다.
1: 그렇지.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0: 그래, 그럴 수 있다. 친구끼리는 요 정도만 해도 좀 서운해서 그래 바쁘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말할 수 있는데
1: 문자까지 씹었잖아요.
0: 씹었는데도.
1: 어머.
0: 뭔가 이게 좀 불안하네. 목적이 있는 것 같네.
1: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요?
0: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현정님이 저 정도로 연락하면 한 끼는 먹어줘야 끝남. 그럴 수도 있고.
1: 8134님 미안한데 요즘 회사 일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나면 내가 연락할게 라고 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0: 이거 좋네.
1: 그래.
0: 좋네 이거는.
1: 일핑계 대는 게 최고죠.
0: 일핑계 대는 게 최고야. 내 정신 상태를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 나 요새 누구 만나서 밥 먹을 그 여유가 안 돼. 너가 아니고 누구라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1: 무서운 문자가 왔어요.
0: 뭐예요?
1: 2383님이 그러게 빈말을 왜 합니까? 말을 했으면 먹어야죠.
0: 와.
1: 너무 무서워요.
0: 너무 무섭다. 2383님이 진짜 무섭다.
1: 약간 2384님 뭐 독일에서 살다 오신 거 아니죠? 독일은 그렇다면서요.
0: 그렇지. 약속 지켜야지.
1: 밥 한번 먹자? 그럼 그거를 먹는다면서요.
0: 지켜야지. 룰은 지켜야지. 거기 이제 룰 지키는 게 엄청 철저하게 되고 있죠. 거기.
1: 와.
0: 우리는 그냥 인사기를 하죠. 이제 밥 한번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조만간 만나자.
1: 근데 그거를 한 10번 했으면 한 번 먹기나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0: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성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조만간 밥 먹자 했을 때 언제 먹을까 날짜 박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해. 그거 아니면 진짜 못 보잖아.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못 보게 되고 그냥
1: 맞아요.
0: 멀어지잖아.
1: 맞아요.
0: 근데 밥 한번 먹으면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1: 또 생기고. 근데 또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날짜를 만드는 친구들이.
0: 그 최근에 우리가 가벼운 회식했잖아요.
1: 네네.
0: 그 최기찬 기자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랬더니 언제 가져오세요라고 해가지고.
1: 역시 기자다운 모먼트다.
0: 날짜를 박았잖아.
1: 몇 월 며칠.
0: 그래서 박아서 이제 우리가 대리사람 오세요 해서.
1: 맛있었어요.
0: 밥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추억이 또 생기죠.
1: 맞아요. 그날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긴 한데 첫 번째 우리 문주님이 얘기해 주신 거 좀 걸린다.
1: 근데 저 그 대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막 전화를 한참 했다.

0: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험을 이제 취직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언니 실비 있어? 그리고 어, 나 실비 없는데 그래 너한테 들어야겠다. 잘 됐다. 이거 들었거든요.
1: 그렇지.
0: 그 이후로 제가 수술을 한 세네 번을 했어요. 실비를 들고 난 다음에.
1: 블랙리스트네.
0: 어?
1: 아 근데 들었으면
0: 어, 난 실비 없었으면 어땠을 뻔.
1: 그러니까 친구 아니었으면 어땠을 뻔.
0: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전화해서 말해요. 고맙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야, 네 덕에 나 수술했다.
1: 그래,
0: 이러면서
1: 그래. 서로 고마운 거야, 사실.
0: 네,
1: 서로
0: 고맙더라고요.
1: 어. 네.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 뭐 돈 빌려 달라거나 뭐 이러면
0: 아,
1: 안 되는데.
0: 그거는 그럼 오늘은
1: 마음
0: 그,
1: 먹고 가요.
0: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이러고 돈은 미안하다. 나도
1: 그래,
0: 없다.
1: 미안하다. 응. 아, 없다. 응. 그거 반드시 마음 먹고 가야 돼요.
0: 맞아요.
1: 돈 관계, 금전 관계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마음 먹고 예, 진짜로 연락이 왔다면 그럼 한번 만나요.
0: 이렇게까지 하는데.
1: 그래, 한번 만나보자.
0: 예.
1: 한번 만나십시오. 아, 난감해 하는 거는 정면 돌파할 때가 정답일 때가 있어.
0: 네.
1: 예.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실시간 고민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임창정, 오랜만이야.

0: 굿모닝 FM입니다. 고민 박사환 안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임창정 오랜만이야 듣고 왔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들어온 고민들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1: 익명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현금으로 100만 원을 턱 하고 주면서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해요.
0: 뭐야?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쓸까요? 아니면 통장에 넣어놓고 출처부터 따져볼까요? 아, 남편분 저기 한다.
0: 뭐?
1: 국장한다, 국장.
0: 아, 주식.
1: 요즘에 국장이 아주 좋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거네. 그거 아닐까요?
0: 저는 근데 왜 익명으로 보내셨어? 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경주 씨가 그냥 100만 원 다짜고짜 줘. 이거 써.
1: 장사가 잘 됐나 봐. 이러고 쓰죠.
0: 기쁘게 받아야지.
1: 네, 네.
0: 그거 파서 뭐 하려고?
1: 맞아.
0: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1: 설마 남편분이 돈을 훔쳤겠어요, 뭐.
0: 훔쳐서 줘도 뭐 장발장이야. 훔쳐서 줘도.
1: 맞아. 그리고 난 몰랐다고 하면 돼.
0: 나에게 준 그 마음이 일단 고맙잖아. 그게 1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1번이야.
1: 그래.
0: 어떻게 벌었던 나한테 지금 행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선뜻 줬다. 기쁘잖아.
1: 너무 좋죠.
0: 고맙다. 기쁘다로 하고 일단 호주머니 넣어요. 호주머니 넣어.
1: 그게 1번이다.
0: 1번이다.
1: 그리고 나는 좀 소고기 같은 거 있죠.
0: 그리고 살짝 지켜보긴 해야지.
1: 아, 뭐 지켜본다고 돈은 안 쓰고요?
0: 아니, 돈은 마음껏 이제
1: 쓰면서.
0: 주머니 넣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남편의 이제 행동을 좀 지켜봐야지. 혹시나 뭐 하나 이렇게. 아니면 왜 좋은 일이 있어? 는 물어볼 수 있지. 기쁘게 물어봐야 돼. 근데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다시는 주기 싫어져. 뭐야, 뭐 좋은 일이 생겼어?
1: 돈이 어디서 났어?
0: 너무 무서워. 지금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1: 아, 기쁘게 하라면서요.
0: 아, 그건 기쁜 게 아니잖아요.
1: 아, 어머, 돈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0: 어떻게?
1: 이 정도? 이 정도?
0: 그렇지, 그 정도. 뭐야, 나한테 돈 왜 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1: 그러면 남편이 그냥 주는 거야. 이러면.
0: 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주는 거지. 능력 대박이다. 이렇게 해야죠.
1: 그렇지.
0: 또 봤지, 그래요. 그래야 기쁜 일 있을 때 또 봤지.
1: 일단 기쁘게 받는 걸로.
0: 그럼 이건 무조건이에요. 출처 왜 또? 무조건 기쁘게 받으세요. 출처는 뭐 나중에 따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1: 네.
0: 일단 기쁘게 받으세요. 9572번님이 다들 주식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저만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식 살까요? 이게 누구야? 우리 작가들이 보낸 거 아니야? 여진 작가랑 이제 수민 작가가 보낸 거 아닌가?
1: 와, 근데 이제 주식이 지금 너무 무섭게 올라가니까 너무
0: 주식해요?
1: 제가 전쟁 때 들어갔어요.
0: 잘 들어갔죠. 참 맞다. 네. 잘 들어갔다 했다.
1: 그러니까
0: 타이밍
1: 말씀드린
0: 좋게.
1: 것처럼.
0: 그럼 지금 거의 뭐 50% 이상씩 먹었겠네요.
1: 50%는 아니고 한 20%?
0: 20% 이상.
1: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많이 넣어야 많이 나오잖아요.
0: 아, 그건 상관없어요.
1: 그러니까
0: 왜냐면 이게 그 크게 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만 봐서 그래요.
1: 아, 그쵸.
0: 막 억대 막 이런
1: 그쵸?
0: 거. 수천대.
1: 아니, 걔네들 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야 자꾸?
0: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1: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
0: 투자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하거나 아끼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장이 좋다니까 여기 넣어서 좀 올려보자. 그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목표를 돈으로 하면
1: 아, 그치.
0: 지옥이에요, 지옥.
1: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 뭐 은행에다가 두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0: 훨씬 낫지.
1: 낫지 않겠어? 점점 지금 너무 올라니까 더 할 수 있어.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0: 예, 그게 재미지.
1: 사람이.
0: 그게 재미야. 그게 재미예요. 스포츠 경기도 왜 내 팀이 그냥 안 다치고 경기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승권 다가오면 가자. 우승 가자. 똑같은 거. 그런 마음이니까 즐겁게 하시는 게 좋고
1: 네.
0: 지금이라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 5년 전 아주 힘들 때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 힘든 장을 겪어봤으니까 지금처럼 행복한 장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딸지 안 딸지는 몰라요. 근데 멀리 보고 지금 시작하는 그 주식에 올라가는 것들은 5년 10년 뒤에 기술이라 올라가는 거니까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1: 약간 지금은 없어도 되는 돈을
0: 그렇지 조금씩 걸로. 넣어서 네. 관심만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1: 근데 그러면 오빠 5년 전부터 했으면 오빠 호렌 버핏이네.
0: 아니요, 근데 장투를 못했죠.
1: 아,
0: 장투는 제가 1년 전부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이라도 제 개인 의견이니까 조금씩
1: 투자
0: 조금씩 경험하십시오. 뭐 이렇게 큰 돈 넣으시면 안 돼요.
1: 그럼 깜짝 놀래요. 907-76님 회사 동료의 여동생과 소개팅을 강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 비밀 사내 커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수락하긴 했는데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한다 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가 좋을까요? 아 근데 그 수락을 하면 어떡해 90716님. 난 이거 자체로도 지금 나 화났어.
0: 일단 수락한 건 진짜 아니야.
1: 나 지금 나랑 완전 사귀고 있지? 그럼 나 진짜 다시 생각해볼까.
0: 그래 그냥 저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 그래
0: 예 네, 누구 지금 소개받긴 좀 그래요.
1: 누가 마음에 드는데?
0: 그 있어요 제 주변에.
1: 아 누구
0: 제 주변에 있어.
1: 아 근데 사귀는 건 아니잖아.
0: 근데 제가 좋아해요.
1: 아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이 또 아닐 수도 있지.
0: 죄송해요. 됐잖아 어떻게 해. 여기서 더 어떻게 어떻게 거기면 그 정도로 예 그 정도 선으로 거절하십시오. 네 이걸 뭐 꼭 굳이 흑백으로 저 끝에 만나거나. 솔직히 말하거나 이거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1: 것. 9076님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동료가 여동생을 나한테 소개해줄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
0: 여동생과 소개팅을 강제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1: 그렇죠.
0: 9076번님 잠깐 와봐요. 엎드려봐서 해봐요. 아니 동료 여동생이잖아. 아는 사람도 아니고.
1: 아 참. 아 너. 확실히 해주세요. 아 확실히
0: 진짜
1: 하세요.
0: 혼난다 진짜 형한테 혼나. 너 내 동생이어서 혼났다 지금.
1: 그래, 이거는 진짜 동료, 근데 이거는 진짜 봐봐요.
0: 큰 실수 될 수 있어.
1: 여동생한테도 실수고 이 친구한테도 실수고 자기 여자 친구한테도 실수예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반드시 예, 수정하십시오. 4313번님이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34만 원짜리 파마를 하면 배우 문상민 씨랑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용돈이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1: 문상민
0: 빨리 검색해봐요.
1: 검색해볼게요.
0: 문상민 씨 지금 헤어스타일 어떤지. 이거 검색하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고모니 FM태입니다. 고민박사 화한나 안나씨와 함께 마지막 고민 해결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1: 네.
0: 예, 문상민 배우를 저희가 검색했는데 아 파반내 나오는 배우 아, 멋진 배우. 근데 머리가 그 파마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팅한
1: 네.
0: 반곱슬 그쵸. 세팅 머리거든요. 이걸 34만원?
1: 남자 머리가 원래 그렇게 비싸요?
0: 아니요.
1: 오.
0: 근데 뭐 단골 미용실 원장님의 또 의견도 있으니까. 예.
1: 또 김지혜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0: 뭔데요?
1: 얼굴이 문상민이 아닐 거잖아요.
0: 그 얘기 왜요? 지혜씨 그 얘기 왜 해요?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긴 좀
0: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 뭐 100만원 드려도 안 되지. 그거는
1: 오빠가 더럽혔어.
0: 아 그건 아니고 아 펌이랑 뭐 이렇게 하는데 32만원 그러니까 특별한 막 어마어마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단골 원장님이 그건 뭐 농담처럼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단골이시니까
10: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남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7: 인쇄는 와우 플러스.
1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 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0: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방송 전에 우리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쿠폰을 미리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7269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박 4일째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지내다가 금요일에 서울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은 얼마 전에 퇴직했거든요. 여한 없이 여행으로 불태우려고요. 12월까지 쉴 계획인데 그래도 그 전에 취업되면 좋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놀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파란 바다가 보이고요. 바닷가에서 차박하셨나봐요. 이런 데서 아침을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12월이면 아직 한참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여행 충분히 즐기시고요. 뭐 바람대로 그 전에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그럼 응원의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